0: 마음을 잘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분들이 뽑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뽑는 거죠.
0: 네, 그렇죠.
1: 저는 왜 지방선거라고 하는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국회의원 선거는 중앙선거인가요? 우리 주민들의 우리를 대변할 사람을 뽑는 건 마찬가지인데 저는 지방선거라는 말 대신 자치선거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0: 네, 자치선거? 네, 좋은 표현이네요. 자치선거. 그러고 보면 우리 은솔님은 참 훌륭한 생각을 많이 해요.
2: 진짜.
0: 네. 네,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58회 일부 이야기에 있는 마을 시작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 요즘 우리 평화동을 보면 이 말에 딱 실감납니다. 이 시간에는 사단법인 한국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단체 이름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며 평화동 온평광장에서 고소한 밤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피어오르는데요. 그 따뜻한 풍경을 만드는 주인공들이시죠?
0: 네, 주인공입니다. 사단법인 한국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청소년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름다운 공동체 이사장이신 두재균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네, 반갑습니다. 두재균입니다.
0: 네. 청소년 그 사랑의 밥차 또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최한성 위원장님.
5: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5: 최한성입니다.
0: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 이분은 우리 평화동에서 오랫동안 함께 여러 가지 봉사를 해오고 계신 동네 언니시죠. 현재 평화일동 해바라기 봉사단 회장과 진미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사랑의 밥차 봉사에 열심히이신 김영숙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0: 사단법인 한국 아름다운 공동체 줄여서 한아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알아듣기 쉽게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최한성 위원장님 작년 12월에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하셨는데요. 원래 뿌리는 꽤 깊다고 들었어요.
5: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7년 동안 사단법인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상을 시상하며 묵묵히 교육 현장을 지켜왔는데요.
0: 네.
5: 그분들을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작년 12월 두재균 전 전북대 총장님을 초대 이사장으로 모시고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1: 아, 와,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상은 어떤 분들을 시상하는 거예요?
5: 네, 그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상은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 7분을 저희가 그 시상을 합니다. 근데 그 저희들이 7분을 선정할 때 그 어느 단체 못지않게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1: 학부모님들.
5: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7분씩을 매년 선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런 교육 공동체상을 저희들이 이렇게 수상하고 또 선생님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행사를 저희들이 매년 했습니다.
1: 중고등학교 전체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5: 초, 중, 고.
1: 다?
5: 네네.
1: 아,
5: 막나해서.
1: 그러면 경쟁력이.
4: 저희들이 제가 좀 덧붙이면.
0: 네.
4: 이 상을 정말로 공정하게 심사하고 뽑다 보니까 저는 어느 분이 심사위원인지 어떤 분이 추천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시상식에 가서서만 제가 아는데 저에게 한 분한 분한테 상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드리고요. 또 상패도 드리고 또 그리고 뭐 꽃다발도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상을 받으신 선생님들이 와 노벨상 받았다 교육계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1: 그렇죠. 쉽지 않는 상이죠.
5: 네.
1: 전주 시내에 있는 학교에 아니면
4: 그 전라북도 권위가 높아져서
5: 전라북도
4: 너무너무 좋습니다.
1: 그거는 더 큰 상이네. 7분. 예. 와 대단.
5: 작년에 그 또 그 미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0: 네네.
5: 작년에 그 남자 선생님인데 제 기억에 남자 선생님이신데. 그 전에 학교에서 7명의 제자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러 왔습니다.
1: 와,
5: 지금
1: 와.
5: 현재 그 재직하고 있는 그 학교가 아니라 그 전에 학교에서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한 7, 8명 이렇게 와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 것을 이렇게 와서 봤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2: 진짜 뿌듯했겠다.
5: 네.
0: 네, 정말 귀한 상이네요.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상 벌써 7번 올해 8회째가 되겠네요. 그동안 또 발자취가 궁금합니다. 네,
5: 처음 그 1회 시상 이후에 2회 때부터 우리 두재균 이사장님을 모시면서 저희 조직이 좀 탄탄해졌습니다.
0: 네.
5: 그래서 전북 교육계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7년 넘게 상을 운영해 왔고요. 또 정동영 장관님, 또 양호봉 전북대 총장님 같은 그 든든한 고문님들과 또 33명의 자문위원님들이 이렇게 자문해 주기 위해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2: 아, 7분이면 너무 까다롭지 않나요? 전국 전라북도가 저 통틀어서 7분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 아,
5: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상을 교육 공동체의 노벨상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아, 전라북도의
2: 노벨상.
5: 네.
2: 멋지네요.
5: 교육 공동체 노벨상 이렇게. 아.
4: 그리고 덧붙이면 그분이 이제 천수를 누리고 그 선생님 돌아가시면 자기 비석에다가 이상을 받았다고 기록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2: 그렇죠. 그렇죠. 전라북도에서 7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까다로울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계기로 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탄생했는지도 궁금하네요.
4: 저희들이 이 상을 제정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 선생님들.
2: 맞아.
4: 그 선생님들을 정말 순수하게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힘을 보태다 주고 그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보살피고 그럴 수 있을까 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해를 거듭하면서 아주 자리도 잘 잡아가고 있고 그 수상 받으신 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2: 어떻게 보면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네. 요즘에 학교가 힘들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떠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학교도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잡고 계시네요. 진짜, 좋은 일을 진짜 하시네.
0: 우리 그 두재균 이사장님께서는 그 사단법인 출범하면서 단체 대표로서 또 나섰는데요. 이전부터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돕고 계셨다면서요?
4: 예, 뭐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요.
0: 네.
4: 실은 저는 이제 이사장으로서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은 정말로 우리 이강선 집행위원장님이나 최한성 우리 위원장님 같은 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또 거기에 그 스태프들도 한 10여 분 계시거든요.
0: 네.
4: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뿌듯하시겠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창립하면서 사업이 더 구체화됐죠. 특히 교직원 힐링치유센터가 눈에 띄네요. 이 교직원 힐링치유센터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지네요.
4: 저희들이 이제 그 이 사단법인으로 출발하면서 몇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상을 제정을 했었는데 그 선생님들 중에서 요즘에 자기 아들, 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선생님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고발까지 되고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2: 맞아요. 그래서 교직을 많이 떠나고.
4: 예, 교직도 떠나고 심한 경우는 아주 뭐 나쁜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의사니까 정신과 선생님이나 또 어떤 뭐 심리상담하는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을 따로 모셔서 1박 2일 코스로 해서 그렇게 상처받은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치유하는 힐링센터를 지금 하려고 지금 현재 시작은 안 했는데요.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말만 들어도 힐링치유센터 좋을 것 같더라고요.
4: 그리고
2: 거기서
4: 이제
2: 필요한 곳이지.
4: 치유센터를 받은 거쳐간 선생님들이 깔끔하게 다시 아이들 곁으로 갈 수 있도록
2: 치유할
4: 그렇게
2: 수
4: 할
2: 있도록
4: 예.
2: 아니 이게 지금 말만 들어도 선생님들이 힘이 날 것 같아요.
0: 정말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를 선정해서 시상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또 교육 발전에 대한 역할을 해보려는 그런 활동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네, 도란도란 마을이야기 58회 1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사단법인 한국아름다운 공동체 활동하고 계시는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도 들으신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김광석의 노래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4: 너무 좋은 노래네요.
0: 네.
4: 좋습니다. 예.
2: 한 곡 좋습니다. 하시죠.
0: 예. 네.

0: 네, 매주 목요일 아침에 전해드리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58의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사단법인 한국 아름다운 공동체 활동을 계시는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 이제 평화동 주민들이 가장 반기는 소식이죠. 지난 3월 6일 평화동 온평 옆 희망광장에서 청소년 사랑의 밥차가 문을 열었습니다.
0: 네, 청소년 사랑의 밥차 운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최한성 위원장님이시죠?
2: 네.
0: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청소년 사랑의 밥차 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한성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평화동 온평 광장에서 따뜻한 밥상이 차려집니다. 사실 이 모델은 10년 전 군산 YMCA가 시작한 밥차를 저희가 벤치마킹 한 건데요. 청소년 사랑의 밥차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게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1: 그 밥차의 메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2: 밥차의 메뉴는 저희들이 떡볶이, 청소년들 좋아하는 그런 김밥, 네. 또 라면, 또 저희들이 특식으로 짜장면, 짜두미 저희들이 직접 빼서요. 직접 네. 빼서 거기서.
1: 짜장면을 직접 네네. 만들어요?
2: 또 기계도 있습니다. 직접 그 면을 빼서 또 거기서 이렇게 조리해서 삶아서 아이들이 제공하는데 짜장면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닭강정. 또 삼겹살, 또 오리고기 이렇게 메뉴로 저희들이 삼고 있습니다.
0: 너무 맛있겠어요.
2: 네.
1: 저도 먹어보고 싶네요.
0: 정말요.
1: 그럼 이런 메뉴들을 준비할 때 음식을 만들 재료나 부식 재료들은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2: 저희 그
1: 궁금해요.
2: 사단법인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일단 그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재정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이사장님이신 두재균 이사장님께서 매년 그 1,000,000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사랑의 밥차에다가 이렇게 1,00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
1: 이럴 땐 박수 나와야 돼.
0: 박수!
1: 네.
0: 아유, 진짜요.
2: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재료나 부식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와. 두재균 이사장님은 전에 전북대학교 총장도 지내셨고, 지금도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바쁜 중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활동을 돕고 계시네요.
3: 예, 제가 전북대학교에서 총장을 하기 전에 네.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 생활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총장을 2002년도에 2006년까지 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48살밖에 안 돼가지고
1: 그렇게 총장이에요.
3: 우리나라의 네. 직선제 총장으로서는 네. 제가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인공지능한테. 네. 그랬더니 그 기록은 안 깨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1: 와. 아, 근데 이 사람도 재미나이를 쓰시네요.
3: 인공지능은 꼭 필요하죠.
1: 그렇죠.
3: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여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뭔가 봤더니 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에 나와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요실금 환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1: 맞아요. 나이가 먹었다.
3: 네, 맞아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또 연세 드신 할머니든 할머니들대로 그래서 요실금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서부 신시가지에다가 소피아 여성원이라는 걸 2012년도에 개원해서
1: 좀 되셨네요.
3: 예,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서 얻는 그 경제적인 그런 뒷받침을 가지고 이런 일도 하고 있어서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 사장님 돈 많이 버셔야 되겠다. 좋은 일 많이 하셔야 되니까.
2: 네, 맞습니다.
1: 네.
0: 네. 청소년 밥차 현장까지 직접 나오셔서 손을 걷어붙이고 앞치마 입고 일하시더라고요. 보기 좋았어요.
3: 예, 그 이 앞치마가요. 네. 청바지 천으로 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입으면 너무 멋있어요.
1: 특별 제작이에요?
3: 네. 특수 제작. 주문 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입고 이렇게 서빙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행복해요. 아주 좋습니다.
1: 그래요. 네. 행복할 것 같아요. 직접 나서서 봉사하시는 모습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 사장님들이 나 회원들이 봉사하시더라도 준비하는 일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2: 네, 그렇습니다. 그 평화 일동의 주민자치회 또 복지관 또 전주 연탄은행 그 봉사자 그다음에 그 마을의 자생 단체들이 십시일반으로 열심히 오셔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섬겨주고 계십니다.
1: 아, 연탄은행도 와요?
2: 연탄은행 봉사자들.
0: 네, 봉사자들.
2: 네네. 오셔요? 그쪽에 봉사자들 또 저희들 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1: 와. 그럼 조리시설도 있어야 하고 전기, 물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것도 또 궁금하네요.
2: 네. 저희들이 아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짜장면 면을 빼는 기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오븐,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조리할 수 있는 버너
1: 다 구입하신 거예요?
2: 네, 네. 그 버너 이렇게 다 구입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온평 시설 또 거기서 조금 이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뭐 저희가 부족하지만 청소년 밥차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저희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네, 네.
1: 날로 번창하게.
0: 평화동에 그나마 그 온평이 있어서 이런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온평을 운영하는 그런 평화복지관이나 또 온평을 이용하는 그런 동네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조금은 신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갔는데 우리 김현숙 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4: 네, 그렇잖아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염려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공간에서 저희 이제 자생단체라기보다 마을 활동가 분들께서 거기에서 음식 마련해서 어르신들 또 모이시게 해서 게임도 뭐 윷놀이나 이렇게 옛날 그런 놀이도 하면서 음식 나눔을 몇 번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음식을 하고 있으면 우리 또 밥을 주는 건가 하고 이렇게 와서
1: 어르신들이
4: 무조건 또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1: 맞아, 맞아.
4: 그걸 염려를 했었는데 입구에서 처음에 한 2주 정도 뭐 불과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2주 정도 오실 때 무슨 일이냐고 하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한 금요일 저녁은 아이들을 위한 밥상을 차려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나눔을 하는 곳이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려 좋은 일 하고 있네 그러면서 두 말 없이 이렇게 돌아가시곤 해서 또 어떨 때는 어른들이 아이 같다는 느낌도 들었었는데
1: 그쵸.
4: 그때 보면서 또 감동을 했어요. 역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구나 해서 지금은 편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1: 온평에서 청소년 사랑의 밥차를 운영한다고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짝 걱정도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온평이 우리 평화동 전체를 보면 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2: 아, 네.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 시내에서 좀 멀리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이 어딘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 서로 나눴었는데요. 아 그쪽이 이제 평화동 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또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소외감도 조금 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십 차례 이렇게 평화동 지역에 와서 저희가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탐방을 했습니다.
1: 아 그러셨구나.
2: 네네. 그래서 뭐 한두 번 온 게 아니고요. 수십 차례 왔습니다.
1: 아.
2: 이강선 위원장과 와서 장소 탐문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두재균 이사장님과 나충균 그 자문위원장님 모시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광장 그 온평 옆에 있는 광장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같이 이렇게 숙의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1: 아 사랑의 밥차 덕분에 거기 온평 옆 그 자리가 중심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3: 그 마침 네. 그 거기에 프라사이미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1: 예, 네, 맞아요.
3: 그 아파트를 그 건설했던 거목개발이라는 건설회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마침 저의 지인이에요. 데일 카네기 전부 클럽의 회장도 역임했는데 그리고는 지금 이제 독서 클럽에 데일 카네기의 독서 클럽은 거기 공감 이장을 맡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소유가 그 땅이 그분 소유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정인 대표님한테 이거 우리한테 무상으로 좀 쓰게 해주세요.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우리가 쓰는 동안은 절대로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1: 와.
3: 그래서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인데
1: 감사하다고.
3: 저희들이 감사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1: 저도 감사해요. 저희도 감사하죠.
3: 대표님 감사합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김영숙 회장님은 밥차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데 해바라기 봉사한 회원들이 매주 현장에 같이 나오시죠.
4: 그렇죠.
1: 덕분에
4: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그 사단법인 아름다운 공동체 회원분들, 뭐 이사장님 비롯해서 이원장님들 또 회원님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평화동을 또 딱 점 찍어서 우리 그쵸. 동네에 와서 이렇게 맞아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그에 부응해서 또 뭐 해바라기 단지 회원들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의원님들 또 각종 자생단체 회원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함께 활동을 하고 있어서 엄마들이 아니면 할머니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저녁상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1: 이사장님, 거기 지금 사랑의 밥차 그 자리를 청소년 중심가로 만들어주세요.
3: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마스터 플랜 또 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선 이제 평화동에서 시작했으니까 이게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평화동을 떠나지 말자.
1: 그렇죠.
3: 그리고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고 여기서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3: 그러면 이제 저 뭐 송촌동이 됐건 뭐 다른 뭐 저쪽 아중리 쪽이 됐건 또는 뭐 혁신도시가 됐건 또는 더 넘어서 군산이나 익산이나 정읍이나 남원까지도 이런 부분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평화동에서 하고 있는 이 사랑의 밥차 운동은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로 잘 해야 합니다. 이게 성공을 해야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점점 퍼져나가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사랑의 열매처럼 자리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 뭐 불효 급식이나 그런 건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어린 청소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와라 이런 건 거의 없었거든요.
1: 예, 그래서 없더라고요. 저도
3: 저희들이 이걸 처음 찾아보고.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잘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화이팅입니다. 번창하시길. 그리고 사랑의 봉사를 하고 나면 많이 피곤할 텐데 그것도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 기분도 많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4: 그렇죠. 아이들 보면 행복하죠. 그냥 마냥 행복해서 뭔가 더 뭐 먹일 게 없는지 찾아서 이렇게 더 챙겨주고 또 따라서 그렇게 해주면서 또 환경에 대한 거나 예절에 대한 어른들의 예절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좀 이렇게 우리 엄마들이 함께 그런 교육도 시켜주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를 유지하면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결코 피곤하거나 그러지 않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으로 모두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내가 잠깐 거기 포스트잇 애들이 써서 붙였더라고요.
4: 네.
1: 그걸 봤는데 조금 뭉클하긴 하더라고요.
4: 그렇죠. 너무 아이들. 예뻐요. 그거 써놓은 말도 네. 너무 예쁘고
1: 아이들이
4: 또
1: 너무
4: 가면서
1: 감사하다고 고맙다.
4: 단체로 인사하는 모습도 너무 예쁘고요. 네. 네. 행복합니다.
1: 다 같이 행복하시길.
0: 네. 네, 우리 두재근 이사장님. 이 청소년 사랑의 밥차를 우리 평화동에서 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3: 저희들이 이제 어디서 할 것인가를 놓고서 우리 네. 이강선 위원장님하고 네. 우리 최한상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두 분 위원장님들께서 많은 지역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곳이 지금 바로 은평 평화동 일동 그 거기거든요. 그런데 이거 정말로 저희들이 꼭 성공시켜야겠다. 이 시범 사업이 성공을 해야만이 전주 시내 전체적으로 또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또 그다음에 대한민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준비해온 청소년 사랑의 밥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이 청소년 사랑의 밥차의 의미라든가 또한 어떤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3: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가 그 국민소득 4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요즘 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활황을 하고 있고 아주 경제적으로는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엄마 밑에서만 크는 아이들 아빠 네네. 밑에서만 크는 아이들
1: 맞아요, 맞아요.
3: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만 크는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아이들만 와서 밥을 먹으라면 그 아이들 오겠습니까?
1: 그렇죠. 맞아요.
3: 안 옵니다. 네. 이게 그걸 소위 낙인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뭐 이렇게 지역 상품권 나눠줄 때도 카드 뭐 색깔 달라게 해가지고 네.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부잣집 아들이 됐건 뭐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 됐든 올 아이들은 다 와라. 다 오라고 하면 그 사이에 그 아이들이 끼어서 와가지고
1: 그쵸.
3: 아주 자연스럽게 네. 밥을 먹고 즐겁게 가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 사랑의 밥차 단순히 밥만 주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는 그런 공간이라는 말씀 정말 공감이 가네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58의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 사단법인 한국 아름다운 공동체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노래 또 한 곡 듣고 이어갑니다. 한마음의 노래입니다. 갯바위.

0: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에 있는 마을 사단법인 한국 아름다운 공동체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는 그런 공간 청소년 사랑의 밥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이야기를 듣다 보니 밥차가 참 든든한데 마을에서 운영하다 보니 애로사항도 많으실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현재는 시작한 지 이제 한 두 달 정도 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날씨도 추워서 조금 서로 좀 불편하기도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날씨는 좀 풀렸는데 설거지하는 그 싱크대도 없이 사실은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1회, 2회 하고 나서는 이제 싱크대가 마련이 돼서 바로 물을 틀면 물이 쇼 하고 나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비가 좀 왔거든요. 그래서 마침 평화복지관에서 또 이렇게 빌려주셔가지고 또 텐트 치고 또 그 속에서 약간의 비를 피해가면서도 아이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운치 있게 이렇게 식사도 하고 했지만 우리 일하는 우리 엄마들은 봉사자들은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또 그때는 때마침 딸기 후원도 들어와서 딸기도 약간 비 맞으면서 이렇게 씻고 했는데 그 씻으면서 우리는 정작 몰랐는데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그 우리 이원장님들께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셨대요. 그래서 저렇게 비를 맞고 설거지를 하고 뭔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짠해서 하루빨리 좋은 시설에서 잘 이렇게 안정적으로 밥차가 운영이 되고 또 오는 아이들도 비를 천막을 해서 비를 피하는 곳이 아닌 정말 그 좋은 공간에서 그런 식사 시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걱정되네요.
3: 그러세요?
1: 그냥 장마철.
3: 아, 여름에 모기. 네.
2: 네. 약간 여러
1: 가지가. 얼마나 더울까.
3: 그러니까요.
1: 그것도 또 걱정되네요. 네.
2: 닥쳐볼 때까지.
0: 네. 비를 맞으면서 설거지를 하셨다니 마음이 짠하네요.
3: 네. 네. 그래서 저희 큰 바람이 있다면 그 저희 청소년 사랑의 밥차 식사 나눔 그 봉사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용시설 마련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1: 맞아요.
3: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밥 한 끼 편하게 먹고 또 간식을 이렇게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요. 하여튼 저희 그 공용조리시설 또 식사 나눔 공간 이것이 사실은 이제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다각적으로 아까 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좋은 공간을 어떻게 확보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하고 지금 현재 고민하고 이렇게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1: 지금 바로 앞에 다가올 여름은 어떻게 하실까?
3: 그러니까
1: 걱정이 크게 걱정되네.
4: 밥차를 하기 위한 그 공간만을 요구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1: 그렇죠. 맞아요.
4: 청소년 문화유관이라든지 센터라든지 그런 걸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비를 피할 수 있고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은 일주일에 금요일 날
1: 딱 한
4: 하루만 한 번만 쓰면 되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공간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렇죠. 시나 뭐 동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1: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바람입니다.
2: 우리 모두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봉사자를 위한 공간 조리 시설 그런 식사 나눔 꼭 필요한 공간이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평화동에 그런 문화공간이 꼭 청소년 문화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0: 네.
1: 누구나 아이들이 쉽게 와서 놀고
4: 맞아요.
1: 먹고 또 공부도 하고 놀 수 있는 그냥 편하게.
3: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4: 저희가 거기서 이제 아이들 상담도 해주고요.
1: 맞아요.
4: 예, 이렇게 고민거리도 틀어주고.
1: 얘기도 들어주고 자기 취미생활도 찾고.
4: 맞아요.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진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4: 예, 맞아요.
1: 맞아요. 제 바람이었어 그게.
0: 네, 그 봉사자들을 위한 공용 시설이나 시사 나눔 공간, 지역 사회와의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한국 아름다운 공동체 활동에 오시면서 느끼는 점도 있고 또 바라는 점도 있으신데요. 먼저 주재균 이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4: 사실 어떤 사업은 시작하기는 쉬운데요.
0: 네.
4: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1: 맞아요.
4: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0: 네.
4: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2: 와, 명언이십니다.
4: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강한 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선 일주일에 한 번 이 행사할 때마다 아이들 먹일 식재료 사는데 한 50만에서 7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또 고급 식재료를 좀 써야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4: 그러면 한 달이면은 한 300만 원이 순수 식재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1: 맞아요.
4: 숲의 여성원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한테 뭐 그 무슨 유니세프 막 뭐 여러 가지 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런 기부 행위를 하는데 아 우리 가까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달에 만 원씩 내는 CMS 회원을 참여해달라고 그렇게 원하려고 저희가 그 제도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만들어지면요 제가 그 용지 신문팔이 소년처럼 딱 끼고 다니면서 많이 받아서 안정적으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달에 만 원씩 후원에는 후원 회원이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맞아요. 그게 있어야 또 우리 아이들이 더 예. 행복한 세상을 예. 만들어가니까. 예.
5: 꼭 그렇게 잘 될 겁니다.
4: 예, 고맙습니다.
0: 예, 우리 김영숙 회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2: 네. 이렇게 이 공간에서 지나간 일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고 한편으로 또 너무 좋은 얘기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서 할 수 있어서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꿈나무잖아요 사실. 그리고 점점 아이들이 적어서 걱정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 동네에 있는 남중학교를 보면 우리 남중학교는 평화동에 사는 아이들보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해서 많이 오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어서 아이들이 절실히, 청소년들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평화일동인데 그곳에 이렇게 금요일 저녁이면 정말 제잘제잘 떠들고 누구야, 누구야, 친구 이름 부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쭉 됐으면 좋겠고 또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 게 어떤 우리만의 시선으로만 볼 수 없는 거고 의원님들이나 또 시에서 도에서 도와주셔서 좋은 조건이 되는 게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바람이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부탁드릴게요.
1: 그래요. 저희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우리 평화동의 아이들이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해지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야 되죠.
2: 맞아요.
6: 네. 맞습니다.
1: 한 말씀 하셔야죠.
6: 네. 전라북도의 청소년들이 제가 그 조사한 자료에 보면 네. 25만 7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 여자 청소년들이 12만, 남자 청소년들이 13만. 그 전주의 청소년들은 10만 7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며칠 엊그제 이렇게 한번 전주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그 센터장을 우리 이강선 위원장과 같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더니 이렇게 청소년 밥 잘 하는지 몰랐고 그분은 이제 그 전주시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 회장님이 이제 그 전주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회원들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 대표신 선생님들이 한 20여 분 있나 봐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 선생님들도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고 그런 이제 그분이 조금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일선에서 교육을 하는데 청소년 그 사랑의 밥차도 네. 청소년 그 교육센터나 마찬가지다. 네. 그 아주 소중하다, 귀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0: 앞으로는 아까 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구나 와서 이렇게 오는데 그 학교 밖 총생들도 좀 많이 와서
1: 그쵸, 그쵸.
0: 간식도 먹고 또 지역아동센터 근내 그룹홈
1: 그쵸, 그쵸.
0: 그런 그 총생들도
1: 그쵸.
0: 와서 간식 먹고 따뜻한 그 식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1: 맞아요,
0: 네, 그런
1: 맞아요.
0: 바람이 있고요.
1: 옳은 길을
0: 하여튼
1: 인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0: 네.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좀 와서 즐기고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감사합니다.
0: 네.
1: 아이들이 누구나 함께 먹는 청소년 사랑의 밥자. 이 안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2: 네, 아름다운 공동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전주의 미래가 밝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세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매주 목요일 아침 전해드리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그런 마을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단법인 한국 아름다운 공동체의 활동과 청소년 사랑의 밥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부 마치면서 또 노래 한곡 띕니다. 해바라기의 노래입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2부 노래가 있는 마을 진행하는 저는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 행인입니다. 첫 곡 임형주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는 작가 미상의 시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소요에 곡을 붙인 것이죠. 세월호 참사 당시 떠나간 이들이 남겨진 이들에게 건네는 마지막 위로처럼 들려 가슴을 울렸던 곡입니다. 어느덧 12번째 봄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에게 4월은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노래가 있는 마을은 세월호 참사로 별이 된 아이들과 이들을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노래로 이어갑니다. 다음 곡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 띄웁니다.

루시드 폴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며 만든 곡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우리 전주 풍남문 광장에도 추모의 천막이 아직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과연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는 과연 이웃의 아픔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묻는 여전한 질문입니다. 다음 곡은 김윤아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강.

0: 고란도란 마을 이야기 2부 노래가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세월호 12주기를 맞아 그날을 기억하는 노래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마지막 곡 띄웁니다. 윤민석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진행의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 행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

0: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쉴 수 없었던 공무원, 교사 등도 이제 당당하게 휴식을 보장받게 되었는데요.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덕분에 5월 5일까지 꿈같은 황금 연휴를 보낸 분도 계시죠. 하지만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는 날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 혹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분들은 여전히 노동법의 경계 바깥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일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여전히 유급 휴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휴일로 정한 노동절인데 누군가에게는 남들이 쉬는 날 혹은 더 많이 일해야 하는 날이기도 한 거죠. 우리 사회는 이렇게 경계에 서 있는 노동이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것도 그렇다고 완전히 독립된 사업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장님으로 불리지만 정작 자신의 노동 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문제가 생기면 온전히 본인의 책임이 되는 기묘한 고용 형태. 일을 하고 있지만 법적인 노동자는 아닌 사람들. 법은 왜 그들을 노동자라고 이름 붙이길 주저하는 것일까요? 모든 노동자의 정당한 휴일이 될 노동절을 꿈꾸며 132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과 3 이야기 132 라디오 진행을 맡은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이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달 지역 노동 이슈를 지역 언론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 지역 신문사 외에 다양한 지역 뉴스를 짚어보고 뉴스 이면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2026년 4월 한 달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오영수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벌써 5월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네. 오늘도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이웃들의 삶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지난 한 달 4월 동안 전북 지역 노동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십시오.
1: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북 지역 장애인 노동자들의 고용 현실에 대한 기사인데요. 지난달 장애인 날을 맞았지만 우리 지역 장애인 고용률은 33.8%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 취업해도 대부분 저임금과 또 단순 노동에 그쳐 진정한 의미의 그 경제적 사회적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0: 네. 그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고 올해로 46회째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우리 지역에 아까 낮다고 했는데 퍼센테이지로 그럼 고용률이 몇 퍼센트?
1: 33.8%니까.
0: 33.8%.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다른 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1: 다른 부분은 저희들보다 조금 좀 높은 네. 상태에 있고 또 전북도의 그 공공 일자리 역시 2천 자리 정도 네네네. 또 대부분 또 규모가 작고 급여도 월 58만 원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3명 일자리
1: 장애인에게 그렇죠. 단순 환경 네네. 정비에 네. 치중되어 있고 네.
0: 33.8%인데 네. 그나마 그 안에 보면은
1: 참여형이나 네. 환경 정비
0: 월 예. 58만 원 수준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1: 그렇죠.
0: 네. 아이고 참 그렇죠. 우리 사회 일단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해마다 장애인을 날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데 우리 지역이 참 개선이 더디고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우리 장애인들도 그 뭐랄까 각자의 저는 그 빛나는 적성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네.
1: 단순한 그 고용률 숫자만 채우는 일자리로는 좀 부족하고 이분들의 직무를 좀 다양화해서 또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민간 일자리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고용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뭐라고 돕는 뭐 징검다리 역할
0: 네.
1: 이런 정책 설계가 절실히 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무튼 통계상으로 제주나 충북, 충남이나 뭐 이런 데보다도
1: 훨씬 낫죠.
0: 예, 훨씬 낫다고 예. 하는 것은 좀 경각심을 가질 일이라고 저는 좀 보이네요.
1: 그렇죠.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자,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1: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미래,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전북연구원에 발표한 청년 고용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지역 청년들이 받는 평균 임금과 또 청년들이 그 희망하는 임금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네네.
1: 약 75만 원의 큰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0: 청년들의 월 평균 임금이 얼마인데 얼마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1: 75만 원 차이니까 네. 그 네네네. 금액 차이가 상당한 격차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0: 기사 보니까 네. 이게 293만 원을 받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1: 293만 원.
0: 근데 이거는 사실 정규직이 이럴 것 같고
1: 그렇죠.
0: 대부분 청년들 비정규직은 네. 이마저도 못 받을 텐데 이거 네. 상당히
1: 격차가 굉장히 네. 큰 네. 그런 인식 차이를
0: 희망하고 네. 네. 그렇군요.
1: 근데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자리 질에 대한 고민이 네. 거기는 담겨져 있고 또 청년 절반 이상이 주 40시간 근무를 희망하고 또 유연근무제나 시차 출퇴근 도입을 또 간절히 또 바라고 있습니다. 네. 또 청년들이 우리 전북에 뿌리를 내리고 네. 또 살아가려면 단순한 일자리 개수를 늘리기를 넘어서서 또 삶과 또 일 균형을 보장하고 또 미래 성장의 꿈을 꿀 수 있는 질적인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0: 올해 저도 이제 전북 노동통계 보니까 작년에도 청년들이 많이 전북을 떠났더라고요.
1: 그렇죠. 심각한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0: 그게 이제 이게 근데 이제 고령층의 일자리는 이제 뭐 취업률은 높아지고
1: 높아지지만 질은 굉장히 네. 저하된 상태고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질적으로 조금 일자리가 좀 개선돼야 된다는 거는 해마다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데 일부 이제 정규직 자리를 제외하고는 너무 이제 안 좋은 일자리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1: 함께 고민해야 할
0: 네, 과제로 이렇게 뭐 정책 과제로만 내지 않고 실제로 좀
1: 그렇죠 네. 네. 실효성 있는 어떤 정책이 네. 나와서 전북이 이제 뭐라고 인구 감소에 네, 심각한 네. 어떤 지역이잖아요.
0: 네.
1: 그래, 특히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서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네.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도 전해주시죠.
1: 예, 세 번째 소식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네. 연구 네. 결과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전북대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기업의 생산을 유미하게 늘리고 또 전반적인 내국인 임금에도 큰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산업에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기업인 저도 네. 만났는데 외국인 없으면은 이제 이주 노동자 없으면은 운영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전쟁으로 유가 상승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절 노동자들
1: 유입이 못하고
0: 네, 이렇게 네.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근데 막 뭐 고창군에서는 네. 뭐 그 차질 없이 하겠다 네. 신문 기사도 난 거 네. 보니까 이제 시골
1: 절실한 거예요. 네,
0: 너무 이제 네. 이게 자체가 어려운데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이게 생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러나 이제 임금 우리 내국인 고용의 임금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어쨌든
1: 공식 통계에 의하면
0: 그렇죠. 예. 예, 단순 이제 그렇죠. 건설업이나 농림업 예. 이제 이런 분야에 이제
1: 그렇죠.
0: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예. 일을 하니까 뭐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게 비숙련 이게 저 뭐라고 할까 분야의 지역의 어떤 그 취약계층 일자리하고 약간 좀 네. 경쟁이라고 할까? 네. 아, 그런 부분도 존재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외국인 인력 유입이 긍정적인 효과가 맞습니다. 분명히 있다. 네. 네. 그다음에 실제로 절실도 필요하고 네. 저도 그 산책을 하다 보면 외국 노동자들을 많이 네. 보게 되는데 에, 그분들의 그 역할들이 우리 지역에 구석구석에 많은 역할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2: 네, 그만큼 이제 저희들이 네. 또 좀 그 노동에 대한 존중 의식도 높아져야 되는데,
1: 그렇죠.
2: 사실 이제 발생하는 사고들이
1: 너무 안타깝죠. 네,
2: 체불임금도 더 많아지고 있고 뭐 그렇죠. 이런 것이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해서 유입을 이제 제도로서 이제
1: 유입을 외국, 네, 했는데. 책임 있게 이제
2: 맞아요. 네, 책임 있게, 있게. 그분들도 네. 이제 노동 존 이제 그분들이 없으면 이제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2: 그에 대한 인식 변화도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좀 분석이 그 많이 돼서 우리 그렇죠.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각 산업 현장에 어떤 수에 맞는 네. 세밀하고 또 네. 맞춤형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네, 네, 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산업 구조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도 네.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정책적 어떤 그 배려 대안 네.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아무튼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전북대학교 이제 교수가 함께 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냈다니까 그렇죠. 저도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겠습니다.
1: 예,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보고서인 건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이 여건이라든가 또 뭐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하겠지만은 네. 여러 가지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그러면 뭐 이어지는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번째 소식도 방금 전해드린 이야기가 맞다 있는데요. 전북 지역 이주민들의 체불 임금을 근절하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다는 소식입니다.
2: 아, 네, 반가운 네. 소식이네요.
1: 네. 내국인 임금 체불액은 소폭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주민들의 체불 신고 건수는 무려 2배 이상 네. 체불액은 44%나 네, 네. 급증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또 낯선 땅에서 체류 자격의 불안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임금을 떼고도 정말 눈물만 삼키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2: 네. 아니 통계상으로도 어쨌든 24년에 비해 25년 체불 임금 진정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1: 네.
2: 이주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두 배 이상 늘었다. 이거는
1: 체불액도 44%나.
2: 네, 그러니까요. 매우 심각한 건데 네. 우리 지역도 이런 상담이 저희 센터로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1: 그렇죠.
2: 저도 이제 속상한 경우가 네. 많습니다.
1: 그렇죠.
2: 이제 최근에도 몇 건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소식을 보니까 14개 나라의 어떤 네트워크가
1: 네, 공식 출범을 해서 또 이제 고민하는
2: 네, 네. 같이 또 이 네트워크를 함께 네. 구성하기로 했다고 네. 하는 소식인데 뭐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우즈벡, 키르키스탄 네. 뭐 트르키예 네. 러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 태국까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네. 14개의 커뮤니티가
1: 그러니까요.
2: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1: 그리고 보면은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나라의 많은 네. 분들이 네. 그분들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다가 다시 자기 나라 돌아가면은 네. 사실은 홍보 대사거든요.
2: 아, 그럼요.
1: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여기서 네. 있는 동안에 네. 우리의 좀 좋은 모습 네. 또 성숙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네. 이제 네트워크가 출범됐으니까 네. 네, 체불임금도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1: 줄겠죠.
2: 네, 정말 네. 이제 우리 또 네.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네. 최소한 임금을
1: 그럼요. 네, 일을 시켰으면 그렇죠. 임금은 줘야 된다. 네, 네. 이것은 상식인데 예,
2: 그래요.
1: 그 숫자가 44%나 급증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소식이고 또 신고된 건수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네, 네, 네. 해요. 그래서 이번 이주민 그 체불임금 제로 네트워크 네. 출범이 억울한 이주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네. 또 따뜻한 그리고 단단한 손길이 네. 예,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활동 하여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다음 소식 또 전해주십시오.
1: 예, 예. 다섯 번째 뉴스는 참으로 아픈 지금 가슴 아프게 했던 소식인데요. 전주 페이퍼 공장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고 박정현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지금 2년 만에
2: 2년 만에
1: 예, 마침내 예.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 와, 2년 만에 예, 2년 결정이 되었군요. 그렇죠. 이렇게 오래 걸리다니요.
1: 그러니까 당시 현장에서 그 치명적인 유독가스인 황화수소가 측정기에 그 초과할 만큼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측은 개인 지병 탓을 하며 진실을 네. 덮으려 했는데요.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네. 또 차가운 거리에서 또 진실 구명을 외치었던 어떤 유가족의 고통 이런 것이 좀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네. 그런 상태였습니다.
2: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네. 그때 이제 전주페이퍼 앞에
1: 천막 예, 치고
2: 예. 그 추모 공간도 만들고 예. 유가족분들이 정말
1: 너무 했었죠.
2: 예, 비도 많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렵게 합의하고 이제 산재도 이제 그때 그냥 뭐 산재는 처리 결과를 보는 걸로 했는데 2년의 시간을 또 유가족분들이 또 예. 예, 합의 후에 이렇게 보내서 이제라도 결론이 나서
1: 그렇죠. 예, 자식을 일찍 보낸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또 행정적인 어떤 네.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이 네. 너무 길게 간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사측의 어떤 진정성 있는 어떤 사과 네. 또 책임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이루어질 것야 되고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고인의 평안을 또 안식을 빕니다.
2: 네, 저도 네. 같이 빕니다. 네, 다음 소식.
1: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해마다 5월 이렇게 달력을 보면은 속상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2: 아 왜요? 네. 빨간 날이 많아서 다.
1: 62년 만에 이름을 네. 되찾는 노동절이 있습니다.
2: 아, 네, 네. 그렇죠. 올해 뜻깊은 날이기도 그렇죠. 하죠.
1: 노동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노동의 땀과 네. 졸음이 쌓여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쌓아온 시간의 또 이름이기도 합니다. 노동절이라는 그 말 속에는 뭐랄까 이게 일을 어떤 수단이 아니라 어떤 삶의 존엄으로 바라보는 네. 저는 약속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여전히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넓다. 아직도 네네네네. 안타까운 또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2: 네, 그러니까요. 이번 매일 노동뉴스 기사던데요. 네. 직장 갑질 119에서 뭐 이 노동절 유급 휴무 보장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1: 10명 중에 3명이 예. 예, 여전히 노동절이 쉬지 못하고 있다고 예, 통계가 예, 있습니다.
2: 35%가
1: 그렇죠.
2: 네, 그러니까요.
1: 특히 그 특수고용, 네. 프리랜서 노동자, 네.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네. 그다음 초단시간 노동자, 네. 어떤 법의 보호 밖에 네. 있는 취약계층일수록 네. 정말 유급휴일이 나무나라 네, 네, 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달력의 빨간 날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또 그리고 편안한 휴식이 되는 날이 하루빨리 네. 오기를 간절히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2: 이 뉴스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노동절 63년 만에 노동절이 됐는데 62년 만에 네. 이제 그 노동절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용받지 못하는 그런 그렇죠. 노동자의 이야기가 이제 뉴스가 많이 되던데 네. 오늘 전지역 노동자 시점에서는 그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하거든요.
1: 예, 아, 그렇습니다. 네.
2: 그래서 네. 이어서 이제 다루어 보도록 하고 네. 예, 오늘 지난달 소식 또 많이 전해주셨는데 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 내일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이번 코너는 전지적 노동자 시점입니다. 올해부터 5월 1일 세계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해까지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 휴일이어서 관공서, 학교 등은 쓰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더 확대되어서 관공서 등 모두 쉬는 법정 공휴일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각지대가 있죠. 노동절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혹은 프리랜서로 불리는 노동자들입니다. 오늘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대리운전 노동자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리운전 노동자로 일하시는 최장윤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대리운전 기사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최장윤입니다.
2: 네, 대리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고 뭐 이제 워낙에 드라마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간단하게 뭐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3: 네, 제가 대리운전을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네, 일하는 시간은 보통 저녁 6시에 시작을 해서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아 20년이 훌쩍 지나셨다고 그랬는데 네. 정확히 기억이 나세요? 언제 딱 처음 운전대를 잡은 뭐 그 순간이?
3: 제가 20년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네. 2000년도 4월 달부터 대리운전을 했으니까요. 정확히 네. 말씀드리면 26년째입니다. 26년째.
2: 2000년에 예. 4월에.
3: 네. 네, 처음에 대리운전을 첫 오다를 받아가지고 네. 손님 차를 만나서 90도로 절을 하고 네. 긴장이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첫 운전을 하면서 엄청 떨기도 하고 네, 네, 했죠. 네. 그래도 하루 이틀 이게 지나다 보니 이제는 아주
2: 베테랑
3: 베테랑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네. 현실적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2: 아, 말씀하시는데 그때로 네. 돌아가서 막 떨리시는 네. 것 같아. 네, 그때 그렇습니다. 생각하니까
3: 예, 그 조금 네. 그 감회가 잘 느껴지고
2: 그러니까요.
3: 예, 그렇습니다.
2: 26년 예. 되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처음 26년 긴 시간 동안 예. 크게 변한 부분도 있을 테고 많이 네. 네. 변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혹시 네. 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옛날보다는 변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3: 옛날에는 그 우리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 음주를 거의 그 만취 상태로 많이 드신 분들이 계셨어요. 많았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뭐 어떤 고객을 하루에 세 번 만나는 경우도 있고 할 정도로 약주들을 좀 과하게 드시고 하셔서 제가 운전하는 도중에 잠이 들어서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난다 할지 네. 아니면 괜한 시비를 붙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애를 먹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 이랬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음주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지 고객들이 약주를 드시는 그 횟수도 적으시고 그리고 옛날같이 포금도 안 하셔서 지금은 좀 옛날에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 네. 조금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네. 네. 고객의 상태가 많이 네, 나아졌다 이런 얘기군요. 네. 아니 세 번 만났다는 게 그러면 네. 여기서 여기 이동해서 1차 하고 그렇죠. 막 이런 건가요?
3: 예, 예, 그렇습니다.
2: 아,
3: 예.
2: 옮길 때마다 대리운전을 예, 예. 해가지고 막 예. 고주망태가 되도록.
3: 네. 와. 근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렇게 네. 고주망태가 되도록 약주를 드시면서도 계속해서 대리운전을 찾으시는 분들이 보통 약주를 많이 드시면 급한 마음에 운전대에 가서 앉는 게 기본인데 그 아주 네. 그런 분들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2: 그러니까요.
3: 생각합니다. 예.
2: 네. 그런 면은 좋아졌고.
3: 네네.
2: 뭐 또 혹시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혹은 좀 이건 안 좋아졌다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3: 아, 이게 이제 그 대기업이 즉 카카오 그 티데리 뭐 이런 기업들이 대리운전 시장을 장악하면서부터 일하기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접근성이 좋아서 대리운전 기사로 일을 하시는 분이 쉽게 접근을 해서 많이 생겨나고 또 그리고 이분들이 뭐 그 현금을 만지다 보니까 물론 요즘에 그 삶도 힘들기도 하겠지만 현금을 만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쉽게 이 대리운전이나 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 역시 젊은 시절에 40대에 시작을 해서 현금을 만지고 자유로운 것 때문에 결국 26년을 해왔듯이 이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한번 대리운전에 빠지면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 과거에 한 1,500명이었던 전라북도 대리운전 기사가 제가 지금 직계한 바로는 한 5,000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2: 그래서 그래요?
3: 예, 그래서 경쟁력이 아주 치열한 뭐 네. 전쟁터 같습니다. 예.
2: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아까 카카오나 네. 뭐 그런 대기업의 시장 진출 때문에 예, 그 이유를 꼽으셨는데 그 이유가 네. 대기업 시장 진출인 것이 원인인 그런 어떤 이유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과거에는 대리운전을 하려면 이 숙달된 사람으로부터 많은 지도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할 수 있었지 지금은 앱을 통해서 너무 쉽게 손님의 위치 손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 이런 것들이 앱만 누르면 자동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2: 아 누구나 이제 예, 그렇습니다. 앱만 깔면 할 수 예, 있도록. 예,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였습니까?
3: 이 옛날에는 오래된 사람들은 대리운전을 처음 시작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6개월 동안을 일지를 매일매일 적어서 어디에서 손님을 모시고 어디에 도착했다 그러면서 음식점이랄지 아파트랄지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외워놓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랄지 네. 이런 것들이 그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대리운전 하기가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2: 네. 아 그래서 근데 뭐 술 드시는 분은 줄었을 거 아니에요?
3: 많이 줄었죠. 네.
2: 네. 네 술 많이... 드시는 분은 줄고 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세 배로 늘고 예. 그러면 수입이 어려울 것 같아요.
3: 아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그 과거의 수입보다 아주 빠르빠르한 젊은이들은 과거의 수입보다 좀 수입이 늘어난 구조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대체로의 대리운전 기사들이 수입이 반토막 이상 났다. 네. 더군다나 계엄 이후로 그 문화가 바뀌어서 그러는지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돈은 안 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토막 이상 그 수입이 줄어들었다.
2: 이렇게 지금 그런 실정입니까?
3: 예.
2: 네. 계엄 이후에
3: 예, 그렇습니다.
2: 네. 술을 아니 이게 이제 지갑이 안 열린다.
3: 그렇죠. 예. 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2: 지금 또 물가도 많이 올라와 가지고
3: 예, 예.
2: 식당 가서 한 잔만 먹으려고 해도 이제 정말
3: 많이 힘들죠.
2: 예,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예. 네. 아무튼 그런 변화들이 이제 있었고 그러는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3: 네.
2: 뭐 노동 정책이 좋아지고 있다.
3: 네.
2: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3: 네네네.
2: 혹시 뭐 현장에서 그런 것이 네. 느껴지는 게 좀 있습니까?
3: 네, 그 노동 환경이 상당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벌써 이제 대표적으로
2: 네.
3: 어느 정부도 시행하지 못한 세계 노동절, 즉 메이데이를
2: 네.
3: 노동절로 제정한 것부터 이재명 정부의 네. 그 노동 정책은 눈에 띄게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2: 네.
3: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저희가 그 노동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 현장에서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 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뭐 뉴스들 전반적인 거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3: 네, 그렇습니다.
2: 아직까지 네. 플랫폼 노동을 하는 이제 우리 대리 노동자들,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는 이제 미치지 못한다 했는데 5월 1일 노동절이 이제 법정 공휴일이잖아요.
3: 네.
2: 그 이제 대리운전 하시면서 뭐 스스로 노동자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소속 업체가 있을 텐데
3: 네.
2: 법정 공휴일에 쉴 수 있는 건지 뭐 어떠신가요?
3: 전혀 그런 혜택은 이제 볼 수가 없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현실과는 뭐 상당한 괴리가 있어요. 이제 카카오, 쿠팡, 배민 등 이 플랫폼 업체들이 이 지배하는 노동 현장에는 아주 꿈 같은 얘기입니다.
2: 네.
3: 쉴 수 없이 많은 일을 그 해야만이 원활하게 다음 오더를 배정받고
2: 네.
3: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 휴일 같은 것도 아주 꿈도 꾸지 못할 정도 네. 이런 상황입니다.
2: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논리가 우리는 그냥 뭐 앱만 제공하지
3: 네.
2: 아무것도 그럼 우리는 관여한다 이런 걸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3: 저는 좀 관심이 네. 이런 쪽에 저는 그 뭐 소시적에 그 대기업에서 노동조합 생활을 했었고
2: 네.
3: 이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그 이념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실을 보면 이건 이제 중소기업 과거에만 해도 제가 그 현대라는 대기업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중소기업 육성 그 업종이 있었어요.
2: 네, 네, 네,
3: 제가
2: 네.
3: 알기로는요. 네. 그래서 그 시장에 그 지역 경제에 또는 아주 소규모 업체들 이런 데를 보호하려고 그런 그 방법을 만들어 놓고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접근을 못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대기업들이 이렇게 대리운전 시장까지
2: 네,
3: 이렇게
2: 네.
3: 다 파고들면서부터 지금 대리운전 지방의 업체들은 그 거의 도산할 지금 지경이거든요. 저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시장은 다 대기업 체제로 넘어갔고 이런 소소한 것들까지도 대기업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그 소상공인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지탱할 수 있는 그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것들 미리미리서 좀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예. 네, 옛날에도 막 대기업이 골목 상권 장악한다,
3: 네네.
2: 빵집까지 뭐 다 네.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네. 그것을 넘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3: 네.
2: 이제 지역 그 대리운전 지역 업체들도 지금 힘든 상황인 건가요?
3: 네, 도산 입장이에요. 거의 도산 입장이에요. 예.
2: 업체가 몇 개나 혹시?
3: 전라북도에 그래도 나름대로 한 15개 업체들이 있는데,
2: 네네.
3: 지금 인건비도 제대로 낼 수 없는 환경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업체에서는 우리 이제 그 대리운전 기사들한테 힘약한 대리운전 기사들한테 갑질하면서 열심히 속된 말로 그 빨대를 꽂고 이렇게 해서 네. 생존하고 있습니다.
2: 본인들도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3: 예, 예, 그렇습니다.
2: 이게 뭐 대리뿐만 아니라 퀵도 비슷하겠네요.
3: 똑같습니다.
2: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지역 업체가 힘들어지니까 더 이제 대리운전을 하는 노동자 그리고 퀵 서비스 노동자도 이제 힘들어지는데. 이제 어쨌든 사용자성이 분명해지면 법정 네. 공유일 책임도 분명하게 요구할 네. 수 있을 텐데
3: 네.
2: 돈은 돈대로 벌고 책임은 네. 책임대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참 현실인 것 같고
3: 네.
2: 그래도 세계적으로는 이제 뭐 그런 어떤 플랫폼 노동자들이 네.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니까
3: 네.
2: 저희도 뭐 추정제 노동자 추정제 뭐 이런 것이 막 얘기는 되고 있는데
3: 네.
2: 아직까지 이제 현장에서 느낄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3: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장에서는 거의 그 느끼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 이 대리운전업이 결국에는 그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곧 시장에 진출하면서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는데 이마저도 지금 대기업이 자꾸 침탈당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좀 저는 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러면 앞으로는 진짜 자율주행 차 시대가 오면은 또 그것도 또 고민이겠네요.
3: 네, 그렇습니다.
2: 직종 자체가.
3: 예.
2: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거는 아직 좀 먼 미래가인 것 같고.
3: 그래야 되겠습니다.
2: 운전까지 일하면서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그 저희들이 이제 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지자체들이 그 소외받는 플랫폼 노동자들 그들을 위한 그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아직은 뭐 예산 등 중앙정부 지원이 좀 미약해서 실질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보다 더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수입은 뭐 욕심이고 최소 일터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면 최저 생계비 정도는 챙겨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이렇게 그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니 여러분들께서도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작년부터 그 시내버스 승강장을 시민들이 다 이용하고 나신 11시 이후에 그 이동 노동자의 그
2: 휴게 공간
3: 간이 휴게 공간으로 전주시에 그 신청을 해서 그게 이제 전주시에서 통과가 되어서 지금 몇 개 38개 정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거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노숙자가 거기에서 자고 있다. 그래서 그거 없애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대리운전 기사들이 거기서 너무 떠들어 뭐라고 불평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지만 오직하면 저희들 또 좋은 환경에서 일하면 좋겠지만 오직하면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진 11시 이후에만 저희들이 그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케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해가지고 했던 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좀 그 너그럽게 좀 이해하시고 좀 불편함이 있어도 좀 참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 아이고, 네. 정말 그래야죠. 혹시 38개 그 저기 휴게 공간에 안내판 같은 게 있습니까?
3: 아, 그 아직 그런 것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2: 아, 이곳은 네. 뭐 11시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3: 예. 그런데 네. 그게 좀 그 정리가 되어서 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늘 전주시에 뭘 요구하면 네.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2: 아,
3: 이게 사실 그 이번에 버스 정류장 네, 네. 이걸 그 한겨울에 네. 온돌이 설치된 온돌이 전기를 좀 공급해서
2: 네.
3: 한 11시부터 새벽 한 4시까지 한 네. 5시간만 가동을 해주십사 이랬는데 시가 전기세도 될 재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2: 안타깝네요. 예. 아니 그래도 머리가 너무 좋은 게 이제 안 쓰는 시간에
3: 네, 그렇죠.
2: 이동 노동자들이 새벽 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 연계형으로 한 건 너무 머리가
3: 네, 그렇죠.
2: 좋은데
3: 네,
2: 그게
3: 네.
2: 현실적으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민원도 있고 네.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해서
3: 네, 네.
2: 제대로 된 공간이 안 되고 있다.
3: 네 그렇습니다.
2: 야, 이거 막 이거 이번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3: 네.
2: 이건 정말 전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3: 네,
2: 안내판도. 붙여서
3: 네.
2: 아니 사실 진짜로 그 시간에 새벽 시간에 정말 갈 곳 없는
3: 네.
2: 진짜 이동 노동자들 비도 오고 네. 눈도 오고 추울 때 더울 때 그때 진짜 좋은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3: 네. 네.
2: 되는데 저희 비정규 센터도 네. 네, 목소리를 같이
3: 네 감사합니다.
2: 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그리고 또 뭐 최근에는 이제 이동 노동자가 많아지니까
3: 네.
2: 퀵 서비스, 뭐 대리운전은 좀 덜할 수 있겠는데 산재 사고가 많아지고 있는데
3: 네. 네.
2: 대리운전도 이제 이동 간에는 또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동 수단을 이용하다 보니까 밤에 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을 것 같아요.
3: 네.
2: 그 어떻습니까?
3: 지금 저희들이 이것도 또 자꾸 오늘 어쩌다 보니까 대기업을 비판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는데요.
2: 우리 대기업은 좀 이렇게
3: 네. 네, 비판 받아도 되죠?
2: 네, 됩니다. 네.
3: 그런데
2: 네.
3: 지금 그 모든 플랫폼 노동자, 즉 저희들이 이제 그 대리운전 기사나 퀵서비스 기사 또 그 택배 기사들까지 이런 분들이 요즘에 교통사고 자기가 주행하는 오토바이 또 손님 차,
2: 네네.
3: 또는 자기가 배달하는 자동차까지 그런 교통사고가 사고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고 제가 들은 통계로는요. 그리고 또 그 산재사고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제가 확인한 바도 그렇고 네네네네. 실제로 옆에 동료들도 이렇게 보면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이러는데 지금 이제 그 카카오 저희 이제 제가 대리운전했으니까 대리운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카카오 배차 시스템이 알고리즘을 조정을 해서 많이 탄 기사한테 자기네 오더를 많이 해소한 기사한테 우선 배차되게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예.
3: 그러다 보니 한 개라도 더 얻으려고 좀 정신없이 네. 운전을 하거나 정신없이 쫓아다니거나
2: 네.
3: 이런 상황들이 되고 제가 이건 비단 대리운전뿐만이 아니라 퀵서비스 기사들한테도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요금이 형편없어도 한 개라도 더 치워야 되니까 그래야 다음 오더를 받을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요금이 형편없어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바삐 서둘러 보니까 과속, 신호위반,

0: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일단 알고리즘 자체가 네. 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는 방식이니까 네. 서로 더
0: 그렇죠.
1: 예, 일을 경쟁적으로 하는 그런 네, 그렇죠. 시스템이군요.
0: 네네 그렇죠. 예.
1: 네 그러면 앱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네. 알고리즘을 제공하면 사용주죠.
0: 그렇죠. 예,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예.
1: 어, 본인들이 어, 아 그리고 참 그런 문제들이 모든 그 플랫폼 노동에서 대리운전도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좀 놀랐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뭐 그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0: 네.
1: 이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어떻게 얼마나 혜택을 보고 좀 계신가요?
0: 일부 이제 그 고용보험을 일부 혜택을 본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게 정확하게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오랫동안 해왔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1: 네.
0: 대리운전을 못할 상황이라면
1: 네.
0: 그 고용보험 지급 대상으로 몇 명이 승인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네, 들었거든요.
1: 네, 네, 네, 네.
0: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내는 고용보험료가
1: 네.
0: 아주 형편없이 적기 때문에
1: 네, 네.
0: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하지만 그 금액들이 너무 적어서
1: 네.
0: 뭐 이걸 받고
1: 네.
0: 고용보험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전혀
1: 네, 네.
0: 이걸 받으려면 일을 전혀 하면 안 되는데
1: 네.
0: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그 고용보험으로만 한시적으로나마
1: 네.
0: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고용보험을 접수하는 사례가 네. 많이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 네. 제도 자체가 어쨌든 뭐 이게 한 건이라도 일을 소득이 잡히면은
0: 네.
1: 또
0: 그렇죠.
1: 수정할
0: 네.
1: 수 없으니까
0: 네.
1: 아예 이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0: 네.
1: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0: 네.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정부가 좀 그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일정 부분의 고용보험도 물론 사용자 사업주도 내고 저도 저희들도 내지만 정부가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투자해서 그 지원을 해서 고용보험 받을 수 있는 돈을
1: 네.
0: 많이 인상될 수 있도록
1: 네.
0: 이렇게 정부가 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뭐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건 이제 사업주가 되는데
0: 네.
1: 여기 특수고용직은 이제 노동자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0: 네네네.
1: 이것도 사실 진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
0: 네. 네.
1: 다른 데는 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0: 네.
1: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건데 네. 노동자에게 보험료를 내게 네.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어때요? 이 현장에.
0: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은 그 노동정책이 좀 많이 변화되기는 했지만 이런 현장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게 대단히 좀 아쉽고
1: 네네.
0: 뭐 이번에 뭐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랄지 뭐 이런 것들 속에 그 이런 것들이 좀 다 맞아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좀 귀를 좀 많이 기울여주고 관심 있게 바라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일하는 사람 기본법 말씀을 하셨는데
0: 네.
1: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0: 네네.
1: 법이잖아요.
0: 네네.
1: 이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0: 네.
1: 뭐 여러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도 좀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는 이제 법을 만든다는 게
0: 네.
1: 취지인데
0: 네.
1: 뭐 일각에서는 뭐 근로기준법을 다 적용하면 되지 왜 따로 법을 만드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0: 네.
1: 뭐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어쨌든 만들어지는 법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대보험, 산재보험이나
0: 네.
1: 이런 것도 실제로는 좀 제대로 좀 고용보험도 좀 최소 생계도 지금 현재 다른 노동자들하고 차별이 되니까
0: 네네.
1: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도 가입은 하게 돼 있지만 뭔가 예, 온전히
0: 예.
1: 예, 잘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법에 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한 좀 뭔가 기대가 있어요? 실제로?
0: 그럼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 뉴스로 몇 번 접하고
1: 네네네.
0: 저희 동료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아, 네네네.
0: 그런데 이제 다들 뭐 얼마나 해주겠어라는 네. 식으로 네. 좀 그

0: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던데, 그러니까
1: 네.
0: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본법을 제정 전에 물론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다는 노동자의 그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프로그램을 좀그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들이 다 제대로 된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좀 제대로 그 이야기해서 좀 풀어내는 이런 역할들이 누가 책임 있게 좀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어쨌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제정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정 시기부터 그걸 좀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도 지금 뭐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랑 6월 달에 특수고용직 타운홀 미팅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 또 우리 또 여러 프리랜서 직종들이 참가해서 함께 의견을,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한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가 이미 800만 원이 넘어섰다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 5월인데, 끝으로 시민이나 뭐 시민들이나 정부 정책 담당자들에게 뭐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0: 저는 그 플랫폼 노동자를 그냥 노동자로 볼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뭐 사회적 그 논의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누군가 지시를 받고 규제를 받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업무를 받아서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함을 로 생각하는 사람 아니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로서의 정당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800만 그 플랫폼 노동자도 이제는 엄연한 한 개의 직종으로 자리 잡아간 지가 오래되었으니 이제 노동자성을 충분히 인정받고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제 좀그 우리 플랫폼 노동자를 보는 시각들이 아직은 너희들 무슨 노동자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과 정부 모두가 우리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라는 인식을 개선해서 앞으로 많은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목소리 내주셔서 너무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26년 동안 대리운전을 해오신 우리 최정윤님이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아무데나 주차하고 차 빼달라 전화하면 다짜고짜 불만에다 전화 문통 주차 빌런 모두가 자는 밤에 우당탕탕 민원해도 자기는 아니라며 발뺌하는 소음 빌런 베란다 화장실에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담배 냄새 담배 빌런 분리수거는 고사하고 음식물인지 쓰레기인지 뒤죽박죽 뒤엉켜서 아무데나 막 버리고 어이 저기 이놈 저놈 육두 문자 막말에다 걸핏하면 주먹 따지 폭행에다 고소고발 어찌 또한 이쁜 일이야 형광등을 가로달라 막힌 변기 뚫어달라 오만 가지 잔심부름에 공과 사는 구분 없고 노동법이 보장하는 휴게 시간도 안 지키고 이것저것 따져먹고 사사건건 관여하니 갑질갑질 진상진상 빌런들의 세상이로구나! 당신은 진상주민 아니죠? 아따!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함께 잘 사는 것이 좋지 않겠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한마디에 미소 나는 행복일터.
3: 아이씨!
2: 수고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따뜻한 한마디에 힘이 나는 좋은 일터.
3: 그렇지!
2: 존중받을 권리는 일하는 모든 분들의 기본 권리여. 그려 안 그려?
4: 존중과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 필수가 지켜지는 세상 같이 만들어 보아요잉.
1: 이번 코너는 일할 땐이 노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 읽어드리고 추천해 주신 음악도 함께 듣거나 현재의 이슈나 역사 속의 노동의 한순간을 떠올릴 수 있는 노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완주 삼례까지 매일 시내버스 여행을 하고 있는 29살 청년입니다. 청년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버스에서 앉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반 기대 반과 함께 집을 나섭니다. 전주에서 삼례까지 왕복 2시간. 시내버스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로 위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꽤 길고 고되다는 걸요.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창밖 풍경은 참 예쁜데 내일 때쯤 되면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엉덩이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사실 요즘 제 마음속에 커다란 고민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출퇴근을 위해 이제는 정말 차를 사야 하나 하는 생각이죠. 하지만 막상 지갑을 열어보려니 겁부터 납니다. 이직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경력도 길지 않아 모아둔 돈도 넉넉치 않거든요. 그럼에도 퇴근길 버스에서는 차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늘 고민하며 주머니 사정과 현실 사이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아직 면허조차 없습니다. 남들은 고속도로를 씽씽 달린다는데 저는 아직 핸들 한번 잡아본 적 없습니다. 취업하면 면허 따고 차도 사야지 했던 때 패기 넘치던 계획은 어디로 갔는지 이래저래 고민만 많아지는 29의 밤입니다. 그래도 현실에서 즐거움을 찾아보자면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이 노래를 듣는 순간입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저처럼 인생의 새로운 적응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매일 길 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보내는 모든 직장인 분들과 이 곡을 나누고 싶습니다.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를 신청합니다. 가사처럼 저도 너무 서두르지 않고 제 속도에 맞춰 천천히 나아가고 싶네요.

네, 전주에서 완주까지 왕복 출퇴근 시간이 2시간입니다. 아, 그것도 정말 자차가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인데요. 사연 주신 분이. 사실 전주에서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분들이 전주에는 많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뭐 2만 5천 명 정도가 매일 그렇게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더군다나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계시네요. 자동차를 사기 전에 혹시 같은 방향의 카풀을 먼저 찾아보셔서 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장시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예, 대중교통의 차 안에서 그럼 혹은 자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또이 사연 주신 분도 대중교통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에 계절을 느끼고 음악을 듣고 책도 읽고 잠도 자고 지금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믿고 현재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게 될 테지만 그날이 오면 아마 오늘 29 출퇴근 버스 창가에 기대어 보냈던 시간이 그리워질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이 될 때까지 노동자의 권리는 마땅합니다.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이지영
1: 이백희의
0: 영화대
1: 영화.
0: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백희입니다.
0: 네, 5월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1: 여러분들 어떻게 네. 보내십니까?
0: 아, 출혈이 예. 너무 심해요.
1: 그렇습니다, 진짜. 네. 지갑이 텅 빈 네. 지갑이 되고 있어요.
0: 이게 너무 몰려있다 보니까
1: 네.
0: 참 그렇죠? 그렇다고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날들이
1: 그렇습니다.
0: 워낙 많다 보니까.
1: 네.
0: 근데 요즘은 그 이제 물론 어린이날은 지났지만
1: 네.
0: 가장 그 어린이날에 각광받는 인기 있는 그 선물이 있어요?
1: 그러니까 저의 딸을 기준으로 네. 생각해 보면 그때그때 유행하는 물건에
0: 그렇겠죠?
1: 대한 호기심이 제일
0: 네,
1: 컸어요.
0: 네.
1: 작년 이맘때는 라부부?
0: 그 뭐예요?
1: 뭐 인형 아, 홍콩인지 중국인지 그 네. 인형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0: 아, 그 뭐 부부 뭐 그거 아니에요?
1: 아, 이게 악마 캐릭터인데 네. 이빨이 이렇게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에이. 그런 그 인형이에요.
0: 네.
1: 근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0: 네,
1: 그게 또 유행이었었고 작년에서 올해 오는 동안은 두쫀쿠니 뭐
0: 아~
1: 예, 여러 가지 뭐 음식들 네. 유행이어서 시기시기마다 네. 사 날랐고
0: 네.
1: 최근에는 이제 제 자녀가 6학년이 되다 보니
0: 네.
1: 현금을 가장 선호하는 예, 아빠 나는 이만큼의 금액이 필요해.
0: 그러면 예. 요즘은 이렇게 넣어주 아이도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다니나요? 그래서 그 안에 현금을 넣어주나요?
1: 아, 저도 몰랐는데요.
0: 네.
1: 아이가 부모 카드 쓰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네네. 그렇대요. 그래서 요즘은
1: 저 그거 깜짝 놀랐어요.
0: 이렇게 그 네. 넣어줄 수 있는
1: 예.
0: 체크카드인 셈이죠.
1: 예, 예.
0: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용돈을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나요?
1: 그러니까
0: 네.
1: 그, 저는 그게 당연히 불법이 아닌 줄 알고
0: 대부분 엄카, 엄카
1: 한번
0: 뭐
1: 써라 이렇게
0: 네,
1: 줬었고요.
0: 이렇게 쓰잖아요.
1: 최근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아,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자녀 명의로 카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열린다.
0: 네, 합법적으로.
1: 예, 예. 합법적으로 그걸
0: 미성년자
1: 해주겠다.
0: 자녀들을
1: 예, 예, 예.
0: 위해서.
1: 예, 예.
0: 네.
1: 그걸 하면 이제 한번 해볼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0: 아무튼 현금을 제일 선호하죠. 요즘은 뭐 자기가 사고 싶은 화장품도 있고
1: 그렇죠.
0: 친구들하고 카페도 네. 가야 되고 저는요. 몇 년 전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1: 예.
0: 초등학생들이 다 카페를 간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러니까 예. 저 대학 때도 사실 카페 문화가 거의 없었거든요. 카페가
1: 네.
0: 뭐 얼마나 몇 개나 있었겠습니까.
1: 그렇죠.
0: 우리야
1: 네.
0: 뭐 그냥 막걸리집 뭐
1: 없죠,
0: 이 정도 없죠.
1: 없죠. 예.
0: 근데
1: 다방 아니에요?
0: 그냥 뭐 제과점 뭐 이런 데 가면
1: 네.
0: 그냥 이런 무슨 카페라는 잔 그 너무 낯설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초등학생 고학년들이 카페를 네. 간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네. 당연한 문화가 돼버려서
1: 저도 진짜 그걸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안 믿었거든요.
0: 네.
1: 근데 뭐 메가 땡땡이라든가
0: 네네네
1: 백땡땡 네네. 이런 데 가면
0: 별다방 이런 데
1: 네네.
0: 가보면
1: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0: 왜?
1: 자기들이 테이블 잡고
0: 네,
1: 앉아서
0: 맞아요.
1: 이제 담소를 나누는
0: 거죠. 네, 네. 그 진짜 아주 충격적인 문화인데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그러려면 이게 다 돈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저 아이들은 일단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는 나이고
1: 네.
0: 그럼 다 이제 부모님이
1: 그렇겠죠.
0: 주신 용돈일
1: 네.
0: 텐데 와, 진짜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1: 맞습니다.
0: 이런 생각 많이
1: 네.
0: 합니다.
1: 또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환경이
0: 네.
1: 많지 않다는
0: 맞아요.
1: 반증이기도
0: 그렇죠.
1: 해서
0: 그게 현실인 예, 거죠. 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권장하기로는
0: 네.
1: 집 주변에 작은 뭐
0: 네.
1: 아주 소규모 도서관들이 몇 개 있어요.
0: 작은 도서관들 있잖아요. 네. 네.
1: 안 갑니다.
0: 아, 안 가요?
1: 예, 왜냐하면
0: 왜요?
1: 이야기를 나눌 수 없으니까.
0: 아, 책을 읽어야 되니까 예. 거기 가면.
1: 책 읽으러는 가는데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0: 네.
1: 이야기하러 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어서
0: 아, 그러니까요.
1: 그런 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센터를 보내죠.
0: 뭐 청소년 문화센터 말하는
1: 예,
0: 것들요.
1: 예, 예.
0: 네.
1: 근데 안 가려고 하죠.
0: 그렇죠. 맞아요. 아이들도 카페를 좋아하더라고요. 내일이 또 어버이날입니다.
1: 네.
0: 어버이께서도 현금을 좋아하시죠?
1: 아니, 현금보다도
0: 네.
1: 그 마음은 현금이실
0: 네,
1: 것 같은데
0: 네.
1: 저한테는 그렇게 네가 직접 와라. 아, 너를 보내라.
0: 얼굴을 보고 예, 싶다.
1: 돈 보내지 말고 너를 보내라.
0: 근데 이게 이제 평일인 예. 경우가 워낙 많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도 어린이날처럼 뭐 네. 이렇게 정하자, 공휴일로 정하자 이런
1: 맞습니다.
0: 좀 네.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지만.
1: 그래서 지난번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그 한평 나비 축제를 네. 이제 어머니 모시고 다녀온 네. 거예요.
0: 그래서 예. 지난 주말에 좀 당겨서 많이 아마 그렇습니다. 연휴였기 때문에 네. 어린이날 겸사겸사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좀 늦게나마 네. 또 이제 이번 주말에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가족과 함께 네. 좋은 시간 네,
1: 많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0: 예,
1: 달.
0: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네. 이 춘곤증을 날리기 위한 스릴러 영화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스릴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아, 너무 많아요.
0: 네, 그래서 이게 두 편씩 해갖고 이게 되겠냐. 아. 이거는 몇 년을 해도 안 끝나는 네네네. 아이템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너무 이게 되새김질 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들이 들어요. 네. 고전은 고전대로 맞아요. 또 최근 작품들은 최근 네. 작품대로. 그래서 이제
0: 아 잠깐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원래 이 시간에 예. 이 영화 괜찮은 거니 김건희 씨가 아, 함께하는 네. 매월 첫째 주 목요일인데 네. 개인 사정상
1: 그렇습니다.
0: 스케줄이 맞질 않아서 예,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고
1: 스릴러 같죠?
0: 네.
1: 여러분 예상도 못했죠? 짐작도 네. 못하셨죠? 예.
0: 김건희 씨는 6월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스릴러 영화 두 번째 시간 백희 씨 어떤 영화로 시작하시겠습니까?
1: 저는 94년 작품 펄프 픽션입니다.
0: 아, 예. 이 영화가 그해 깐니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을 예. 때 다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와. 왜 깐느가 이 예. 펄프 픽션을 선택을 했느냐. 다양한 해석.
1: 정말 많죠.
0: 근데 예. 거기에 대해서 별로 줄만했다.
1: 예.
0: 받을만했다. 시대상을 반영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1: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94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냉전은 끝났고요. 네네. 냉전이 끝났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절대 악이라든가 절대 네. 선이 무너지는 경계.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냉전의 끝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이 선악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
0: 네.
1: 그러니까 어떤 일만 생기면 누가 범인이야를 추궁하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까지 이 반영이 돼서 약간 심리적 공황 상태 우리가 그럼 이제 다음 세대의 이념은 무엇이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여러 가지 사회 문화상을 담은 영화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작품은 정반대의 작품이에요. 개인적인 얘기들을 하고 하층민의 이야기들을 하고 그들이 살아남는 얘기인가 싶은 그런 작품들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옴니버스 형태의 산 세 편의 영화가 한 편의 영화에 그냥 다 억지로 막 구겨 넣은 것 같은 느낌을
0: 네.
1: 준 이 작품이 이것이야말로 이 난리 법석인
0: 네.
1: 지금 이 시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표현되면서
0: 이 혼돈의 시간 네.
1: 그러면서 아예 그냥 그런 평들이 대중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영화 판도를 바꾸게 될 것이다. 네, 이런 평들이 네. 이 펄프 픽션을 기준으로 나오게 됐죠.
0: 네.
1: 제목 자체가 펄프 픽션이 펄프는 종이고
0: 네.
1: 픽션은 이제 픽션.
0: 네.
1: 소설 혹은 뭐 가짜.
0: 가짜?
1: 네, 이런 얘기죠.
0: 그러니까 논픽션의 반대가 픽션이니까.
1: 저도 그래서 이 제목이 이 영화의 내용과 관련 있다고 짐작을 했어요.
0: 네.
1: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미국에는 펄프 픽션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0: 영화 장르요?
1: 아니요. 소설 장르.
0: 소설 장르?
1: 소설 장르가 펄프 픽션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0: 뭘까요? 어떤 가짜를 말하는 걸까요?
1: 우리말로 하면 썬데이 서울 같은
0: 아하.
1: 아주 지극히 키치한 그러니까 누구 서민들이 경험할 만한 뭐 치정극, 복수극을
0: 네,
1: 다룬
0: 네.
1: 짧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펄프는 무슨 펄프냐면 재활용 용지예요.
0: 아.
1: 재활용 용지에 인쇄된 네. 아주 싸구려 소설들.
0: 페이퍼하고 조금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1: 네네.
0: 펄프.
1: 이 장르가 펄프 픽션이라는 펄프 장르가
0: 픽션.
1: 있었고
0: 네.
1: 우리말로 이제 썬데이 서울이라는 거 확 느낌이
0: 예,
1: 오시죠.
0: 예, 예, 예.
1: 그냥 언론이 아니고
0: 예.
1: 예, 아주 그냥
0: 황색,
1: 예, 황색 언론이라고
0: 언론,
1: 했던
0: 네.
1: 그런 이야기들이 주된 내용인 소설들을
0: 네.
1: 영화의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0: 왜 그랬던 걸까요? 그럼 타란티노는?
1: 내용이 그렇습니다.
0: 네.
1: 실제로.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점잖은 영화 네. 이야기 나눌 때는 이 영화 작품 실적
0: 그러니까
1: 꺼내기가 어려워요.
0: B급 영화의 예. 최고 주자면은 펄프픽션이라고 하는데
1: 그렇죠.
0: 누구는요
1: 예.
0: B급 영화를 가장한 A급 영화다라고
1: 예.
0: 평가할 정도로
1: 그렇습니다.
0: 아주 수작으로 꼽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영화는 저는 네. 너무 헷갈리는 게 그 메멘토와는 또 다르게 네. 이 현재 과거 미래를 완전히, 완전히 뒤섞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메멘토는 이 사건의 그 경위와 네. 결말을 위해서 흑백과 네. 그
1: 의도적으로 배치를 한 거죠.
0: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예. 역행 순행을 한단 말이에요. 예예. 근데 얘는
1: 그것도 아니에요.
0: 그게 아니에요. 네.
1: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예요. 혼돈의 네. 카오스.
0: 넣고 막 흔들어버리는 네네.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통 안에 넣고 막 네. 흔들어버리는 것 같은. 이 타란티노는 왜 이러지?
1: 네. 네. 그것이 이제 당시에 타란티노가 느꼈던 상황. 이 현대사회의 복잡성. 네. 그리고 이 난해함. 무질서. 이런 것들을 또 표현한다라고들 얘기했고. 또 하나는 이 작품에 대해서 나중에 스스로가 해설을 했어요.
0: 네.
1: 원래는. 네. 세 편의 영화를 단편을 네. 만들고 싶었는데 아~ 마침 기회가 돼서 한 편의 장편을 만들 기회가 돼서 세 편의 단편을 한 편에 구겨놓은
0: 그러나, 그러면 여기서 예. 그 두 사람
1: 네.
0: 그다음에 그러니까
1: 그 두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뭐 약간 은행털이처럼 지금 그 카페털이 지금
0: 남녀,
1: 왔잖아요.
0: 남녀 네네네네네. 강도
1: 네.
0: 그다음에 보스의 아내
1: 네.
0: 그다음에
1: 보스의 아내 플러스 예. 존 트러블타 사무엘 잭슨 보스까지 요 한 예. 덩어리입니다.
0: 아, 그런가요?
1: 네. 그다음에
0: 브루스 윌리스 편. 브루스 윌리스 편 이렇게 예. 세 개의 덩어리가 단편을 예. 만들고 싶었는데 예. 어찌하다 보니
1: 기회가
0: 돼서 예. 이걸 다 한 영화에 넣었다.
1: 네.
0: 이게 타란티노의 얘기라는 거죠.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각의 독립된 영화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보이고 싶지
0: 네.
1: 않았다.
0: 아~
1: 그러니까 악귀가 안 맞아요.
0: 네.
1: 시간 순서도 안 맞고 스토리텔링 자체가 부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부분도 있어요.
0: 네.
1: 예. 그래서 영화를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누가 주인공이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 나뉘게 되는데 초반에 카페에서 야 우린 여기 털 거야 네. 라고 대화를 나누는 남녀가 네. 있습니다.
0: 그러면서도 사람은 또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1: 네네네. 네. 그러니까 폭력을 지금 쓸 건데
0: 네, 네.
1: 실제 폭력을 행사하는 건 주저하는 사람들인 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카페에서 서로 우리가 지금 작전을 짜고 있고요. 바로 그 근처에 사무엘 잭슨이 식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존 트러블타와 함께.
0: 네.
1: 근데 이 시간이 또 어떤 순서냐면 이 사무엘 잭슨 시간으로는 어떤 굉장한 사건을 벌인 이후의 사건이 여기에요. 이 카페예요.
0: 예, 예, 예.
1: 이 굉장한 사건은 사무엘 잭슨과 존 트러블타가 어떤 그 조직의
0: 네.
1: 그 킬러들인데
0: 그런데...
1: 킬러들인데 그 킬러들이 하는 행동들을 이제 누굴 죽이러 다닐
0: 네,
1: 거 아닙니까?
0: 네, 네, 네, 네.
1: 배신자도 죽이고 네. 뭐 가방도 네. 찾으러 다니고 뭐 이런 거예요.
0: 마약도 얽혀 있고. 네.
1: 그러다가 존 트러블타와 사무엘 잭슨이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는데 본인도 죽을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0: 네.
1: 한 방에 숨어있던 사람이 나와서 총을 막
0: 네.
1: 쏘는데 한 발도 안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사무엘 잭슨, 아 이거는 무슨 개시 같아. 나는 이제 일을 그만할 거야.
0: 이건 기적이야. 네, 네 이러면서.
1: 요 얘기가 한 덩어리가 네. 있고 존 트러블타가 사무엘 잭슨이 한 팀을 이뤄서 다니는데 존 트러블타한테는 또 무슨 미션이 펼쳐지냐면 우마 서먼이라고
0: 네.
1: 하는 조직의 보스 부인을
0: 네.
1: 하루 동안 이제 그 해라 보디가드를 해라.
0: 네, 네, 네.
1: 그 대신 얘기를 다 들어줘라. 그 대신 이 얘기를 다 들어줘라 앞에 둘이 사무엘 잭슨과 존 트러블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군가가 조직 보스 안에 발 마사지를 해줬는데
0: 저는 영화
1: 4층에서 던져지면서 그 사람은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됐다.
0: 던져버렸다는
1: 얘기를 한 뒤에 우마 서먼을 케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마 서먼과 이제 춤추는 장면 그 유명한 장면.
0: 네.
1: 예. 존 트러블타가 누굽니까? 그리스의 존 트러블타 아닙니까?
0: 네.
1: 이제 그 카페에 가서 식사를 이렇게 같이 케어하면서 우마 서먼이 야 우리 춤도 춰야 돼. 그래서 1등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우마 서먼이 마약을 먹게 되고
0: 네.
1: 우마 서먼이 죽을 뻔한 위기를
0: 네.
1: 살려주게 되면서 이제 막 아 내가 이 보스의 아내를 지금 이렇게 친하게 됐다고 내가 여기서 휘둘려서는 안 돼. 이건 시험대에 오른 거야. 막 이런 상황들도 펼쳐진단 말이야.
0: 나도 이제 뭐 4층에서 던져질 수 있어.
1: 네네네.
0: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1: 그러면서 조심하면서 우마 서먼을 결국은 살려내는
0: 네.
1: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직 보스 얘기로 넘어가 이 얘기가 끝도 없이 흘러가는데
0: 네.
1: 바로 이제 브루스 윌리스로 넘어가서 브루스 윌리스는 이제 사실은 자기의 생명이 끝난 권투 선수예요.
0: 예.
1: 예.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느냐? 바로 이 조직 보스가 가짜로 이 운영을 경기 결과를 바꿔놓는 게임에 이 선수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0: 약간 거기에 이렇게 도박이 얽혀 있는 거죠.
1: 도박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 도박입니다.
0: 예, 내기를 거는 거니까요.
1: 예, 내기 도박에서 예. 승부조작을 하는 네, 거예요. 이 보스라는 네. 사람은. 승부조작이 희생자가 되라는 거예요. 5라운드에서 KO 당한다. 그런데 이 브루스 리스는 자기 전 재산을 자기가 이기는데 걸고 이겨버립니다.
0: 네.
1: KO로. 근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 선수가 링에서 죽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네. 쫓고 쫓기다가 이제 이 보스가 브루스 리스를 쫓아오다가 사고가 나는데 하필이면 이상한 가게 앞에서 사고가 나요. 그 가게가 범죄자들 소굴인데
0: 네.
1: 남자들을 강간하는 범죄자들의 소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정말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0: 아니 어쩌자고 이렇게 헝클어 놓지? 그러니까 어떻게 다 수습하려고 이러는 거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1: 그런데 보스를 브루스 리스가 구해주고 네. 보스가 이제 브루스 리스에게 나는 이제 너를 모르는 사람이고 네. 도시를 떠나라 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떠나는 장면들과 함께 다시 이 사무엘 잭슨이 나는 이제 네. 조직을 벗어나기로 네. 했어.
0: 나는 기적을 믿는
1: 카페 장면이 네. 나오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또 이 영화 끝나지 않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데.
0: 한 2시간 반 살짝 넘어요.
1: 네네. 네. 아, 영화가 너무 재밌습니다. 네.
0: 근데 네. 이 영화에서 성경 구절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1: 많이 나옵니다.
0: 그리고 그 네. 그 가방이 뭐가 들어있는지 끝내 보여주진 않고 이제 상상을 맡기는데 666이잖아요.
1: 가방을 열면 네. 황금빛이
0: 확 환해지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황금이냐 누구는 마약이다 네네네. 누구는 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네, 빛으로 봐서는 황금과 네. 같은 뉘앙스만 계속
0: 네.
1: 줍니다.
0: 근데
1: 네.
0: 이제 비밀번호도 또 666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탄을 네. 상징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 사무엘 잭슨이 되게 성경 구절
1: 많이 인용하죠.
0: 많이 인용하잖아요. 네. 이건 또 어떤 의도인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1: 사무엘 잭슨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펄프 픽션에 나온 이후로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흑인 배우가 이 격언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0: 영향을 미쳤나요?
1: 예, 영향을 많이 미쳤고.
0: 언브레이커블도 그랬나요?
1: 언브레이커블도 그랬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흑인 유명한 배우들은 다 한 번씩 이런 식의 예, 명언 혹은 명대사 네, 혹은 네.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0: 네.
1: 사무엘 잭슨 본인이 다른 작품에서 예를 들면 어벤져스라든가 여러 작품에서
0: 네.
1: 그런 그 시구라든가 명언 네. 혹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0: 분노의 장고?
1: 아, 뭐, 네.
0: 예, 거기서도
1: 그런 장면들이 예, 나오고요.
0: 정말 네. 그러네요. 성경 네. 구절을 인용하는 장면들.
1: 그게 아무래도 네. 이 극단적인 선악 대립을 보여주면서 부조리를 드러내는 역할도 하는
0: 네.
1: 것 같아요. 예. 저 악인이 입에서는 성경 구절을 말한다고? 이런 느낌이에요.
0: 그리고 네. 저는 그러면 과연 악인은 누구냐? 그럼 너는 죄인이 아닐 수 있냐?
1: 그러니까요.
0: 라는 질문도 던지는
1: 네네네네.
0: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는
1: 네.
0: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느냐?
1: 네.
0: 예.
1: 심지어는 저는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미량에서
0: 예.
1: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근데, 너는 신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용서했다고?
0: 나는 하느님한테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 범인이. 그래서 네. 전도연이 정말 미쳐버리는
1: 그러니까,
0: 거 아닙니까?
1: 예. 예. 그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언뜻 비춰지게 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0: 근데 실제로 예. 지금도 이렇게 보면요. 많은 범죄자들이
1: 네.
0: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1: 네.
0: 하면서 유가족한테는 끝내 사과하지 않는 경우
1: 네.
0: 진짜 많거든요.
1: 맞습니다. 예. 세븐에서도
0: 네, 마찬가지고요.
1: 네, 성경 구절을
0: 네.
1: 인용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니까 죽을 만했고
0: 네.
1: 나는 신의 이름으로
0: 구원받았다.
1: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이 펄프 픽션은 그러니까 보면 지금 봐도
1: 네.
0: 되게 뭐라고 할까요? 충격이면 다른 영화를
1: 네.
0: 보는 충격하고 좀 다른 결이 있어요.
1: 네.
0: 이 영화 뭐지? 이런 생각을 되게 그렇습니다. 많이 하게 되는.
1: 그래서 저는 이 펄프 픽션을 볼 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고 또 이제 저수지에게들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0: 네.
1: 저수지에게들에 나왔던 배우들이 한 서너 명이 또 나오거든요.
0: 네, 네.
1: 이 작품에.
0: 네.
1: 그런 그 반가운 즐거움 또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황금 가방. 가방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계속 이것을 추적하고 찾고
0: 네.
1: 이것을 보스에게 돌려줘야 되고 사실은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생기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결국은 보스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걸 그 카페에 있는 커플들이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내가 오늘 운이 좋아.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그냥 가.
0: 예.
1: 그리고 내 지갑에 있는 돈은 네가 다 가져.
0: 예.
1: 이렇게 또 해서
0: 네.
1: 이상하게 가방을 구원하는 느낌?
0: 네.
1: 이게 하나 있고 또 이 브루스 윌리스에게는 시계가 그렇거든요. 시계가. 예. 아버지가 항문에 숨겨놨던 예. 5년 동안 예. 아버지가 전쟁 포로로 잡혔다가 5년 동안이나 특히 그 베트남전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 시계를 이어받은 사람이 아버지의 친구. 아버지의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는 2년 동안 자신도 숨겼다.
0: 네.
1: 그 시계 찾으려고 갔다가 또 나중에 사단이 나는.
0: 네.
1: 예. 그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정말 목숨을 거는.
0: 그러니까 예. 그것도 그렇게 빗댄 거겠죠.
1: 네.
0: 사람이 살면서 다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돈을 추구하든 명예를 네. 추구하든 뭐 다 있잖아요.
1: 네.
0: 그럼 너는 무엇을 쫓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1: 그러니까요.
0: 또 그렇게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1: 한 끝만 살짝 이렇게 비켜서 질문하면 뭐가 그렇게 그 중에서
0: 예. 멋이 중헌디
1: 예. 예. 그 시계 그게 뭐가 중요해서 그그 예. 그 가방 네 것도 아니고 예. 그 뭐가 중요해서
0: 네 목숨을 담보로 할 네.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네. 이제 묻는 것이죠.
1: 그렇죠.
0: 펄프프체는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도 이 장면과
1: 아,
0: 이
1: 음악.
0: 음악만은
1: 예.
0: 아니 물론 타란티노의 예. 연출이 있었겠지만 이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과 춤은
1: 너무 기가 막히죠.
0: 표정 연기까지 예. 다 따라하지 않았어요?
1: 너무 이 바로
0: 예, 이렇게 이렇게
1: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0: 예, V자 해가지고 막 고개 흔들면서 예. 하는 거. 자, 음악 만나봅니다.
1: 네.

0: 펄프픽션의 그 유명한 음악 듣고 왔고요. 예, 또 빠르게
1: 네.
0: 스릴러 영화 다음 영화로 가보겠습니다.
1: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영화는 뭐였죠? 지금 보고 있습니다.
0: 독전.
1: 독전입니다. 독전.
0: 맞습니까? 아, 네, 독전. 한국 영화 독전. 네. 네.
1: 너무 제가 이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0: 네.
1: 독전을 스릴러로 꼽는, 그러니까 이건 호불호가 너무 분명히 갈려요. 예를 들면 독전에 대한 평론가들의 평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냉정해서 아, 그 배우들을 데리고 그 감독이 이 정도밖에 라고 하는 평론가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야말로 관객의 시점에서 와, 이 정도로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뿜뿜 뿜어져 나왔던 스릴러 작품이 우리나라에 있었을까 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배우들이 다 미쳐 있어요.
0: 아니 근데 예. 평론가들은 그렇게까지 예. 혹평한 이유가 뭔 거예요? 그러니까
1: 과하다는 거예요. 과하다. 스토리텔링으로서의 연계성,
0: 네.
1: 사건이 흘러가는 과정에 어떤 주인공의 심리를 쫓아가면서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그 우리 핍진성이라고 하죠.
0: 네네네.
1: 연관이
0: 네.
1: 있도록 개연성 있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 약해서 이게 답을 첫 장면만 보면
0: 없고 첫 장면만 너무 보면 폭력적이다 이 얘기인가요?
1: 네, 첫 장면만 보면 누가 네. 범인인지 알겠다.
0: 네.
1: 근데 우리도 알아요.
0: 네.
1: 우리가 몰라서
0: 아니,
1: 그런
0: 범인
1: 게
0: 범인 찾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스릴러라고 네. 봤을 때
0: 네.
1: 스토리상 범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또 스릴러의 매력이기도 하겠지만 이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져 나가려고 라고 질문하는 것도 스릴러의 재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재미인 거죠. 이 작품을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이러는 거야?
0: 네.
1: 예를 들어볼게요.
0: 네.
1: 김성령이 등장합니다.
0: 네네.
1: 5분 만에 죽어요.
0: 네, 맞아요.
1: 예.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등장해서 굉장히 성격을 좀 드러내면서 건물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건물이 폭파하면서
0: 네.
1: 거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0: 네,
1: 죽어요.
0: 네. 일단 조사실 오잖아요.
1: 네, 그래서 자기가 네. 자기 발로 네, 네. 자기 발로 들어와서 내가 지금 뭐 다 얘기할 거야. 어? 이 선생이 누군지 내가 다 얘기할 거야. 그런데 밥 먹다가 독극물에 의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0: 네.
1: 그게 첫 씬이에요. 그렇죠? 오프닝
0: 네.
1: 씬이에요.
0: 네.
1: 그리고 그 건물 안에서 누가 죽고 살고가 있는데 살아난 사람이 한 명 있고 개가 불에 탔어요.
0: 네.
1: 이제 그 사람들의 증언으로부터
0: 네.
1: 경찰이 등장하고 이 경찰은 마약사를 하면서
0: 언더커버 들어가고
1: 네,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기 위해서 하나의 정보를 입수하는데 시간차로 해서 누군가를 스스로 위장해서
0: 네.
1: 자기가 마약상인 것처럼
0: 네.
1: 혹은 마약을 사게 되는 사람인 것처럼
0: 그걸 조진웅이 경찰이면서도
1: 네, 두 번의 연기를 네. 하는데 네. 기가 막힙니다. 네.
0: 거기서 관객이 진짜 이 우리 쪼인다고 그러나요?
1: 네. 네.
0: 네. 들킬까 봐.
1: 네. 그리고 거기서 그 박해준의 연기가
0: 네.
1: 그러니까 거기 인물들은 다 미쳤어요 지금.
0: 네.
1: 그 한 씬만 봐도
0: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1: 네.
0: 순간부터 이미 와
1: 그리고 이게 박해준이 유준을 귀에다 침을 핥으면서
0: 네.
1: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나 악인스러운 거예요.
0: 네.
1: 저렇게 더럽게 악인일
0: 네.
1: 수 있을까?
0: 네.
1: 이런 장면. 그리고 첫 장면에서는 김주혁한테 마약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고
0: 네.
1: 두 번째 장면에서는 그 김주혁을 보고 내가 김주혁 연기를 해야 되는
0: 네.
1: 이 연기들을 보고 있으면 와 정말 이 감정 상태를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최고치까지 연기를 해내는구나.
0: 네.
1: 그리고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코에다가
0: 네.
1: 가루를 흡입을 했다는 거예요.
0: 맞아요.
1: 소금가루를 흡입했대요.
0: 아,
1: 예, 소금가루.
0: 연기할 때는.
1: 네.
0: 네.
1: 곱게 빻은 소금가루로.
0: 네.
1: 그래서 그 표정이 연기 표정이 아니고 진짜
0: 고통스럽잖아요.
1: 너무
0: 얼마나 쓰라리고
1: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0: 네.
1: 그 고통의 연기가
0: 아 그렇군요.
1: 예, 들어가 있어서 사실 우리는 보는 즐거움이 있었지만
0: 네.
1: 예. 뭐 배우들 하나하나 다 네. 연기들이 미친 연기 보이고 있습니다.
0: 아니 여기서 보면 김주혁의 그
1: 네.
0: 연기
1: 네. 네. 이제
0: 진서연인가요?
1: 네 그 진서연 배우.
0: 진서연
1: 노출신 비슷하게 막 예?
0: 두 사람이 네. 아니 진 진짜 무슨 마약쟁이들처럼
1: 정말 그렇습니다.
0: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네, 하지 싶을 네. 정도로 하고 박해준은 짧지만 그 엄청난 그 극한의 공포를 보여주는
1: 아, 정말 저는 그런 조직원이 있을 것 같아요.
0: 류준열은 상당히 네. 여기서 가장 절제된 연기를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도 마지막도 반전의 주인공이기도
1: 네.
0: 하고
1: 다 알겠지만 알겠는데 우리는
0: 근데
1: 알겠는데
0: 보면 대부분 다
1: 네.
0: 선배들이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거기서 류준열이 전혀 주눅들지 않고 아주 연기를 잘한 그리고 심지어
1: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0: 그 셰퍼드 종인가요 그게?
1: 네네네.
0: 라이카?
1: 네.
0: 그 개도 연기를
1: 라이카 라이카
0: 라이, 예, 라이카인가요?
1: 예, 마약 이름이
0: 마약 이름이 라이카 예, 예.
1: 부르면은 참
0: 아, 예. 그래서 붕대를 예. 감고 나중에도 그, 그래서 이제 더 네.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이 선생에 대한 확신을 네네네. 그 개도 그렇게 연기를 개도 연기를
1: 기가
0: 잘하네.
1: 기가 막히게 너무 잘하네.
0: 아니 무슨 예. 개도 연기를 저렇게 잘하냐?
1: 그리고 조연급 배우들도 미쳤어. 예를 들면은 그 마약 공장 그 염전 근처에 공장을 하나 세워놓고
0: 친구
1: 네.
0: 둘
1: 쌍둥이인데
0: 네,
1: 남녀
0: 네,
1: 쌍둥이에요.
0: 이란성 쌍둥이.
1: 이란성 쌍둥이로 예. 나오는데 이들이 천재적인 건 마약을 맛을 보거나 흡입하면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극중 설정이.
0: 어떻게 그것도 가능한가요?
1: 그거는 정말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네. 뭐 음식 맛을 보면 네, 그대로 만들어내는 네. 셰프라는 거 아닙니까?
0: 네네네. 네, 네.
1: 예. 뭐 향기를 맡으면 그대로 향기를 향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천재인 네. 사람들인데 하필이 사람들은 마약을 그렇게 네. 하는데 이 여성 배우는 그 작품을 통해서 그 묘한 젠더 포지션이 있어요.
0: 네.
1: 남성들에게는 친구 같은 느낌이고
0: 엄청 키가 크잖아요. 네네네. 그 배우가
1: 여성들에게는 동경의 대상 나 저 네. 사람이랑 사귀고 네. 싶어하는 느낌이 네.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다른 작품에는 아예 이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는 여성 네. 캐릭터들을 많이 연기하는 배우로 네. 또
0: 되게 막
1: 얼굴이 알려졌습니다.
0: 털털하면서 네. 늘 친구 곁을 지켜주는
1: 그렇죠,
0: 그렇죠.
1: 뭐
0: 그런 역할로도 여성. 많이 나오고요.
1: 굉장히 많이 떴죠.
0: 네.
1: 그리고 이제 차승원 배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등장합니다.
0: 네.
1: 갑자기.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 선생이라고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영화 3분의 네. 반도 더 지나서,
1: 지나서
0: 등장하죠.
1: 나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종교의 네. 그 네. 아까 사무엘 잭슨처럼
0: 네. 성경
1: 성경 얘기를 네. 계속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박해준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기도 하는데
0: 네.
1: 어마어마한 폭력을 또 휘두르기도 합니다.
0: 그렇죠. 예. 근데 자신이 또 어마어마한 폭력을
1: 당하기도
0: 당해서
1: 해요.
0: 죽기도 하고.
1: 네. 예. 하, 기가 막힙니다.
0: 예. 예. 김주혁의 유작인가요?
1: 그렇습니다.
0: 이 영화가?
1: 그렇게 알려져 있죠.
0: 예. 아, 그래서 이 영화는 백 씨가 말한 대로 뭐 평론가들이야 어쨌든 어떻게 얘기를 했든 간에
1: 예.
0: 배우들의 이 미친 연기만으로도
1: 그야말로 진짜 미친 연기 장치죠.
0: 예. 예.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라이카라는 개부터
1: 네.
0: 주인공까지 하나하나 모든 주연과 조연이
1: 네.
0: 다 연기에 미쳐있는
1: 아 그리고 저 하나 재밌었던 게 그 차승원이 가지고 있던 그 마약 공장이 또 있거든요.
0: 네네,
1: 염전에
0: 네.
1: 있던 그 공장 말고 본인이
0: 있어요.
1: 가지고 있는 공장이 있는데
0: 네.
1: 그 영등포역인가? 무슨 역이에요. 역. 역 지하에 있어요.
0: 그 장면 네. 거기서 죽지 않아요?
1: 그렇죠.
0: 그 차승원 배우는
1: 맞습니다,
0: 거기서 죽지
1: 맞습니다.
0: 않습니까? 예.
1: 그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터미널이라든가 역 이런 장소 밑에 마약 공장이 있다?
0: 라는
1: 설정이 예. 너무 재밌는 거예요.
0: 무섭기도 하죠, 더.
1: 네.
0: 네.
1: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공간, 예를 들면 학교.
0: 네.
1: 학교에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할 거 아니에요?
0: 너무,
1: 내가 잘 알고 있는 장소가 너무 반대의 의미로 사용될 때
0: 더 공포스럽죠.
1: 예, 느낌. 네. 내리 또 이 영화는 잘 짚어내고 있지 않나
0: 네.
1: 싶습니다.
0: 이혜영 감독이었군요.
1: 네. 그 전에 뭐였죠? 무슨 그 씨름 영화도 있었고요.
0: 예, 이혜영 감독이 예. 상당히 발랄합니다.
1: 네네네.
0: 재능도 있고요.
1: 네.
0: 예. 영화 프로그램도 자주 출연해서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또 이렇게
1: 이름과
0: 썰을 풀어놓는
1: 이름과 감독의 네. 모습이 상반돼서
0: 네.
1: 약간 통통한 네. 아 천하장사 마돈나
0: 천하장사 마돈나 네. 아니 그리고 이름은 네. 여자 이름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생긴 건 너무 달라서
1: 통통한 남성분입니다.
0: 예. 상당히 재기발랄한
1: 아 그럼요.
0: 그런 예. 예 영화를 많이 아 그 뒤에 유령을 또 찍었군요.
1: 유령도 괜찮죠.
0: 그
1: 네.
0: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1: 네네네.
0: 한 유령을 찍었고.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2015년 작품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혜영 감독은 이 독전이 가장 우리에게는
1: 예, 저는 지금까지 너무
0: 네, 저도
1: 예.
0: 저도 독전이 가장 인상 깊게 말 그대로 진짜 독한 것 같아요.
1: 아,
0: 제목만큼
1: 정말요.
0: 네. 네,
1: 독한 사람들의 전쟁 같은 그런
0: 네.
1: 느낌. 그 실제로 독 마약이 나오기도 하고요.
0: 네,
1: 예.
0: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마지막 장면도 그래서 그 디렉터스 컷은 좀 다르다면서요.
1: 예, 누가 범인이요? 누가 살아남는지를
0: 보여주는
1: 예.
0: 네, 디렉터스 컷에서는 그 마지막 총성이 오두막이라고 하기엔 너무 건물이 큰데
1: 네.
0: 그 눈 덮인 산장 같은 곳에서 총성이 울리고 영화는 끝이 나지만 디렉터스 예. 컷은 감독판은 누가 살아서 나오는지까지를 보여주는. 네.
1: 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면의 원작에서의 마지막 장면에 유준열과 조진웅이 각각 자기 자리 위에 총을 올려놓고 네. 마주 앉는 그러니까 장면입니다.
0: 그러니까 조진웅이 결국에는 이 선생이 예. 류준열이라는 걸 알고 찾아낸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찾아갔죠.
1: 그렇습니다.
0: 산장에.
1: 어떻게 알았냐면 예. 그 라이카 몸에 GPS를 심어놨어요.
0: 네. 맞아요. 네. 네.
1: 그걸 쫓아서 갔는데 이 총성을 듣고 알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총을 쏘았고 누가 살아남았는지.
0: 아 그래요? 네. 관객이 알 수 있다고요?
1: 네.
0: 어떻게 해요? 총소리 다 똑같던데.
1: 총의 종류가 다르니까.
0: 아, 나 내려. 근데 이제 그 네. 대부분의 관객은 모르는데.
1: 네. 뭐, 아, 전혀 모르죠. 우리는 모르죠.
0: 네. 이제 총에 대해서 네, 일가견이 있는 네, 사람들은 네, 네, 네. 이, 예를 들면 이 총은 라이플이었고 네. 이 총은 뭐
1: 리볼버.
0: 리볼버가 네. 하는 뭐 M10 네. M10 뭐
1: 그 조준웅이 리볼버고 네. 이쪽이 그 이렇게 찰칵 하는 그 유준열이 쓰는 권총은 네. 찰칵 하고 있고요.
0: 네.
1: 조진웅이 쓰는 총은 쏠 때 뚜룩 하면 돌아요.
0: 아~
1: 리볼버의 특징은
0: 그죠.
1: 도는 소리가
0: 이렇게
1: 나고
0: 총알 채운다면 돌리잖아요.
1: 네. 도는 예. 소리.
0: 그게 이제
1: 한창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0: 그 러시안 룰렛 게임 할 때 쓰는
1: 네,
0: 게 바로 리볼버 총이고. 그 다음 네. 하나는
1: 유준열 총은 당겼다가 네. 찰칵
0: 그게 장전하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예. 소리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그러면 저는 모르겠던데.
0: 그럼 그걸 아는 관객도 있었겠네요?
1: 네.
0: 부럽네요.
1: 그 의도적으로 그걸 숨겨놓고 네. 찾아보라는 의미도
0: 부럽네요.
1: 있었다.
0: 그걸 몰라서. 네. 그건 몰라서 부럽네요. 아, 그거 그런 것까지.
1: 저는 전혀 모르겠던데요. 네. 네.
0: 아니, 그리고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저 그 장면 진짜 생각나요. 둘이 이렇게 총을 딱 진짜 겨눠가지고 이렇게 딱 이제 쏘거든요. 네네. 근데 하나는 빈총이었던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이쪽 상담에 그럽니다.
1: 네.
0: 너 이제 많이 녹슬었다. 총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모르다니.
1: 네.
0: 이 대사를 하거든요.
1: 아.
0: 총을 딱 들었을 때.
1: 그렇죠.
0: 그걸 몰랐다니. 너 이미 너는 이제 끝났어.
1: 끝났다.
0: 넌 녹슬었어. 네. 너 담을 갔어. 이 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전문가들은 진짜
1: 정말요?
0: 총을 들기만 해도 이게
1: 네.
0: 총알이 몇 개 들었는지 까지도 알겠구나. 근데 너는 이게 빈총인지 몰랐다는 거야.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그 대사를 보고 야 그렇겠구나.
1: 정말 그렇겠네요.
0: 네, 전문가들은
1: 네,
0: 그럴 거 아니에요.
1: 정말.
0: 그 대사 네. 영화는 생각이 안 나는데
1: 자.
0: 그 대사는 정말 잊히질 않습니다.
1: 네.
0: 이 영화 독전 마지막에 총성이 울리고
1: 네.
0: 그 산장에 하얗게 눈 덮인 장면이 이렇게 멀어지면서
1: 네.
0: 부감샷으로
1: 네.
0: 예 거기에 흘렀던 예 그 음악입니다.
1: 굉장히 쓸쓸한
0: 네.
1: 느낌.
0: 네. 저는 그 눈 덮인 산장의 그 모습도 되게 좋았어요.
1: 너무 좋았습니다.
0: 예. 아니 그러면 이 독전에서는 결국에는 그 마약 공장을 했던 친구 둘도 죽고
1: 네.
0: 다 죽나요?
1: 그렇죠.
0: 조진웅만 빼고 형사
1: 네.
0: 경찰만 빼고
1: 그렇죠.
0: 그러네요.
1: 결국은 결말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0: 마약에 손댄 자
1: 네.
0: 다 죽으리니
1: 그러니까
0: 이렇게 되네요.
1: 사실 조진웅도 마약 한번 흡입하긴 하는데 영화 상황상에서
0: 예, 완벽한 역할을 수행해내기 위해서
1: 네.
0: 예, 영화 독전의 OST입니다.

0: 자, 이지영 이베키의 영화 대영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스릴러 영화
1: 네.
0: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두 편의 영화 중에 먼저 첫 번째 영화는 네. 더 길티입니다.
1: 더 길티.
0: 더 길티인데 이 영화는요. 리메이크작으로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OTT에 올라와 있는 게 제이크 지렐랄의 리메이크 버전 네. 더 길티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스웨덴 영화가 원작입니다.
1: 저도 원작으로 보실 진짜 추천드려요.
0: 진짜 추천. 어떤 네. 방법을 찾아서든지 간에 네. 원작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교하러 미국판을 보셔도 되는데 이 미국판 보신 분도 이렇게 재밌다고 하셨는데 원작에서의 네. 이 배우가 주는 힘은 이 스웨덴에서 상당히 유명한 배우인 모양이에요.
1: 그러니까요. 네. 야콥 세데르그렌.
0: 네. 딱 그 예. 스웨덴 이름이죠. 야콥 뭐 이렇게.
1: 세데르그렌.
0: 예. 구스타프 몰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라는데 네. 이 영화는요. 진짜 돈 안 들었을 거예요.
1: 아, 정말요?
0: 완전 네. 저예산으로. 그런데도 그 좁은 틈에서 더군다나 영화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1: 네.
0: 그 장면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모종의 사건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이 경찰이 콜센터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한마디로 112의 응급 이런 전화, 신고 전화를 네. 받고 있는 대로 좌천이 된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 막 되게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재판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어떤 사건에 연루됐는데 재판을 앞두고 있기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내가
1: 그렇죠.
0: 거기서 유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상태인데 이제 교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1: 네.
0: 이제 밤 12시가 되면 자기가 교대라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몇 분 안 남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1: 네.
0: 근데 이 전화 속 여성이 횡설수설한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 전화인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1: 네.
0: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이 여자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구나.
1: 네.
0: 납치되어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눈치를 채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전화 속 이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 내 퇴근 시간도 잊은 채
1: 네.
0: 내 상황도 잊은 채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뛰어듭니다. 근데 이 영화가 영리한 게
1: 네.
0: 그 여성의 상황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요.
1: 알 수 없어요.
0: 그냥 이 여성의
1: 네, 전화통화, 목소리만.
0: 전화통화 목소리만 들리고요. 네. 이 남자는 긴박하게 어떻게든지 이 위기에 빠진 여성을 구하려고
1: 네.
0: 하는 것만 보여줘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상황실에서의 이 장면만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그 통화 속 여자의 그 상황 우리는 계속 상상을 하게 되는
1: 그렇죠.
0: 거죠. 그런데도 영화가 엄청나게 긴박하게 느껴집니다. 저 여자 큰일 났네.
1: 네.
0: 어떡하지? 빨리 구해야 되는데.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이 경찰이 나름대로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이 여자의 위치를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점점 남편의 폭행에 의해서 그리고
1: 네.
0: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아이를 구해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여자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1: 네.
0: 더구나 아이가 또 하나가 아닙니다.
1: 네.
0: 둘입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거의 말도 못하는 영아인
1: 네.
0: 거예요.
1: 그렇죠.
0: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린 아이하고까지 통화를 하게 되면서
1: 그렇습니다.
0: 영화가 이렇게 영리하게 간다고? 예. 그런데 더구나 심지어 반전도 영리합니다.
1: 반전이
0: 예, 예.
1: 하나가 아니에요. 너무 예, 많은 반전이
0: 네, 너무
1: 있고
0: 많은, 아이가 등장하는 반전도 한번
1: 예,
0: 있고요.
1: 예, 예.
0: 또 결국엔 남편하고도 통화를 하게 되면서
1: 그렇죠.
0: 예, 반전이 여러 번 나오는데
1: 예.
0: 이 목소리만 가지고도 통화라는 목소리만 가지고도
1: 네.
0: 이렇게 긴박감을 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1: 그러니까 너무 영리한 게
0: 네.
1: 이 112 상황실이라고 하는 이
0: 한정된 공간에서
1: 장소가
0: 네.
1: 또 이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라는
0: 네.
1: 것을 하나
0: 그렇죠.
1: 이걸 전제로
0: 그러니까
1: 깔고 있고
0: 아무 일 없는데 전화하지는 않잖아요.
1: 그렇죠. 어떤
0: 네.
1: 상황이 있다는
0: 네.
1: 것이 하나 전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럼 이런 상황을 받은 사람이 어떤 조치를 해줄 수 있나도
0: 네.
1: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출동을 요청하거나
0: 네.
1: 혹은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0: 네.
1: 이런 것들을 아, 이 사람이 원래 상황실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0: 그러니까 위치를 확인해서 그 사람을
1: 네.
0: 완전히 확인하는 이런
1: 네, 네.
0: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이 절차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겠구나. 그러니까 이 상황실에 이 사람이 있지만 뭐가 막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그리게 되면서 근데 사건이 지금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이 전화를 받은 그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인공의 상황.
0: 네.
1: 이 사건이 두 개의 사건이 왜 동시지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0: 네.
1: 그게 너무 이 영화가 영리한 부분.
0: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1: 너무 영리한 네.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게 동시야?
0: 네.
1: 하나는 동시가 아닐 거 예. 아니에요. 근데 하나, 이것도 동시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OTT에 나와 있는 제이크 지렐란의 미국판 더 길티 말고
1: 네.
0: 반드시 스웨덴 영화 더 길티로 찾으셔야 돼요.
1: 근데 네. 제가 이제 이 영화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스웨덴 영화 쪽이 훨씬 더 답답해요. 그 일부러.
0: 네.
1: 일부러.
0: 그게 연출이에요.

0: 있었던 거죠. 사건이
1: 에피소드가
0: 있었던 거죠.
1: 있었어요.
0: 네.
1: 그 얘기가 실시간으로
0: 네.
1: 풀려나갑니다.
0: 그래서 네. 동시에 펼쳐지는
1: 네, 동시에. 네.
0: 반드시
1: 너무 영리한 영화입니다.
0: 이 네. 하나는 넷플릭스에 있어요. 네. 제이크 지렐랄의 더 길티는 네. 넷플릭스에 있는데 이거 말고 네. 어디 OTT에 있겠죠?
1: 있습니다.
0: 네. 네. 네. 스웨덴 영화 원작의 더 길티를 네. 반드시 먼저 보시라. 도저히 못 찾았어요. 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 길티
1: 우리랑 얘기해요.
0: 근데 진짜 보셔야 돼요. 그 스웨덴 네. 원작을 보셔야만 그 주인공의 그 답답한
1: 고구마 100개 먹은 네. 느낌을 네.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0: 아, 이 영화는 진짜 매력적입니다. 네. 아니 그 통화 속 여성의 목소리만으로 이렇게 긴박감과 공포와 답답함과 절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1: 그리고 대사 연출. 하나하나가 네. 다 복선이에요.
0: 네, 맞아요.
1: 고통스러울 만큼의 복선이에요.
0: 이 여자가 계속 네. 아이가 네. 배가 아파서 내가
1: 아, 그 얘기 하셨어요.
0: 그,
1: 아, 미칠 것 같아요. 네,
0: 진짜.
1: 아 그러니까 그 왜, 얘기, 그 사실 네. 스포가 아닌 네. 아닌 말씀을 하신 건데 네. 그게 복선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나,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0: 네. 나중에 네. 그걸 알게 되면 관객은
1: 같아요,
0: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네. 그게 그 뜻이었어?
1: 네.
0: 예.
1: 아, 그래서 예.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대사 놓치지 않고 네. 지나가셔야 된다.
0: 네. 예. 근데 처음에는 그냥 보거든요. 편하게 네. 보거든요. 네. 그냥 뭐 그렇죠. 이러다가 뭐 사건이 벌어지겠지. 네. 그냥 그래서 다
1: 왜냐면 우리가 네. 머릿속에 상상하잖아요. 네. 별일 아닌 걸로 상황실에 네. 전화하는 네.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0: 장난전화도 있으니까요.
1: 그리고 상황실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네. 의욕적이지가 않아요.
0: 아, 맞아요.
1: 시간대로 온 거면 네. 이렇게 하면 되지.
0: 여기도 지금 네. 좌천 때문에 온 거잖아요. 네. 이 자리로.
1: 시간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뭐 자기 할 대로 그냥 그 시스템대로 처리만 해주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됩니다.
0: 네. 네. 하, 그래서 이 영화는 진짜 정말 재밌습니다. 예, 정말 재밌어서 네.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든 OTT를 다 뒤져서라도 보시라. 꼭 네. 찾아서 보시라. 스웨덴 네. 원작을 보시라. The Guilty.
1: 네.
0: 유죄라는 뜻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Not Guilty는 무죄고 유죄인 사람은 누구냐라는 제목도 되게 멋져요.
1: 네.
0: 예, 꼭 보시라 추천하면서 이게 OST가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요.
1: 네.
0: The Guilty잖아요.
1: 네.
0: 그래서 SG 워너비의 죄와 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선곡도.
1: 죄와 벌입니다.
0: 네. 잠깐 들어볼까요?
1: 네.

0: 사랑하지 않은 자 모두 유죄. 갑자기 저는 그 식구가 생각나서
1: 예. 예. 또 가정의 달 5월이기도
0: 네,
1: 하고
0: 네 그렇습니다. 예. 영화 더 길티라서 SG 워너비의 죄와 벌 잠깐 들어봤고요. 스릴러 영화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네. 가지고 온 두 번째 영화 저 진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국 영화를 하나 하고 싶었어요. 네. 백희 씨는 했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살인의 추억 뭐 복수는 나의 것 추격자
1: 너무,
0: 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래도 이 영화는 해야겠다 네. 싶어서 가져온 게 마더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마더. 이 영화를 보고 난 충격도 저는 진짜 만만치 않았거든요. 김혜자의 그 미친 연기.

0: 그리고 봉준호의 그 디테일한 연출. 원빈이
1: 네.
0: 그 지적장애를 가진 그렇습니다. 아들 역할을 하잖아요. 네. 와, 원빈 맞나? 그래도 정말요. 잘, 그래도 네. 잘생겼네. 저래도 잘생겼네.
1: 정말요.
0: 코 찔찔인데도 네. 잘생겼네. 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친구 억울해서 어떡하냐. 이 생각도 진짜
1: 정말요.
0: 많이 했고요. 이 영화는 워낙 그 매력이 넘치는 그래서 그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 마더를 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1: 그럴만하죠.
0: 네. 예.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예. 어떤 장면 인상적이세요?
1: 저는 일단 아까 진구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네. 그 진구 여자친구가 천우이잖아, 천우이.
0: 네네.
1: 천우이 배우.
0: 아, 그 천우이였던, 선우이였었나요?
1: 네.
0: 아.
1: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네. 그런 씬들.
0: 데뷔작일까요?
1: 데뷔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 써니랑 이 작품이 네,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이 마더 다음이 써니인가 그럴 것 같아요.
0: 이게 2009년에 네. 2009년 5월에 개봉을 했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예.
1: 그 천우이가 이제 거의 얼굴을 알려지지 않았을 때
0: 네,
1: 아무도
0: 네.
1: 주목하지 않을 때.
0: 저 지금 천우이 기억 잘 못하잖아요.
1: 네. 네. 근데 굉장히 그 재미있는 씬들이 많습니다.
0: 네.
1: 이 두 사람 간에. 그리고 이제 마더에서 흥미로운 장면은 작두.
0: 예.
1: 싹 써는데 이 엄마가 그렇게 해서 본단 말이에요.
0: 네.
1: 그 한약방에서 그 써는 걸 보는 유심히 보는 장면이 이 다음에 어떤 저 작두와 관련된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0: 네.
1: 그리고 왜 오디오가 이렇게 크게 싹싹
0: 네.
1: 네. 썰리는 그 장면을 딥하게 보여줄까. 엄마가 선한 사람이 혹시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뭐에 연루됐나 지금?
0: 네.
1: 왜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증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 같지? 하는 느낌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보여지는 장면이어서
0: 네.
1: 그 한약방의 그 작두 장면을 지금 눈여겨 많이 봤고 침. 이 침이 여러 그러니까 사실은 그 증거를 은폐하는데
0: 왜냐면 침은 결정적인 DNA 역할을
1: 그렇죠.
0: 하니까요.
1: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는가
0: 네.
1: 찌르는가?
0: 찔러요.
1: 네, 그래서
0: 네, 네, 네.
1: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 나 다 잊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의 표정을 짓는다든가 하는 게 스토리를 그림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고 보여주는. 이 물건이 여기선 이런 식이고 저기선 저런 식이어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그냥 관객들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장치들만 주지 꼼꼼히 말로 설명하지 않으니까 아 이렇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0: 맞아요.
1: 저는 그 작두와 침 이 두 개가
0: 아주 중요한
1: 나올 때마다 좀 이상한 느낌들을 갖게
0: 그러니까
1: 되는 그런 작품이
0: 어느 날 소녀가 살해당하고 아들이 범인으로 딱
1: 지목이 됐어요.
0: 지목이 되니까 이제 엄마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밤 장면이 몇 번이나 반복이 돼요. 몇 번이고.
0: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날 밤 장면이.
1: 네.
0: 그러면서 이제 관객은 무슨 혼란에 빠지냐면 진짜 원빈이 범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혼란 속에서 이제 어쨌든 엄마를 응원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김혜자 엄마를 엄마를 응원해서 원빈이 범인이 아니길.
1: 네.
0: 그리고 진범 분명히 있기를.
1: 네.
0: 근데 친구는 아니고 친구 형인가요? 그게 그 친한 형인가요? 동네 형이죠. 친구는 아니고 다른 누군가 진범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따라가게 만들죠.
1: 진구를 보면 그런 생각해요. 평소 행실을 참 잘해야겠다.
0: 네, 맞아요.
1: 우리가 사람 인심을 못 얻으면
0: 이렇게 되는
1: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리는구나.
0: 네, 진태, 진태로 나오잖아요. 원빈은 도준이었고, 근데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결국에는 진태가 범인이라고 되면서 면회를 가잖아요.
1: 그렇죠.
0: 김혜자가 넌 엄마 없어?
1: 네.
0: 그 표정과 대사를 잊을 수가 없어. 진짜 한국 영화의 명대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너는 누가 구해주냐 이거잖아요.
1: 네.
0: 근데 없어요. 실제 없어. 엄마 없어요. 여기서 진태는 엄마가 없습니다. 넌 엄마 없어? 그러는데 그러니까 김혜자가 마지막 속죄의 말로 그 대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1: 근데 그 얼굴 표정이 너무 일그러져 있어서 진짜 읽기가
0: 그러니까
1: 힘들어요.
0: 괴로웠긴 메시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어쨌든 누명을 썼으니까 아들이 범인인 걸 알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미필적 고의로 죽인 거긴 하지만
1: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0: 은폐해야 하잖아요.
1: 엄마예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마지막 속죄하는 의미로 넌 엄마 없어? 너는 구해줄 엄마 없어? 라는 대사를 하는 거죠.
1: 근데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넌 엄마 없어가
0: 다행이다?
1: 아니요. 원망이기도 한 거예요.
0: 아, 너는 왜 너를 구해줄 사람 하나 없느냐?
1: 없냐? 아. 너는 왜 그러냐? 예, 저는 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렸냐?
0: 어, 저는 그것도 있었어요. 예. 다행이다. 예, 그럼, 엄마가 그런 없어서.
1: 표정이요. 그런
0: 어,
1: 표정이에요.
0: 만약에 예. 진태도 엄마가 없었으면 네. 가만 있겠냐고요. 자기 아들을
1: 그
0: 이렇게 될 게.
1: 얼굴 표정의 일그러짐이. 예. 아, 이게 속죄와 원망과 이런 상황이 너무 싫다와 이게 다 들어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너무 다층적인 해석이 네. 가능한 그런 대사와 표정처럼 느껴져요.
0: 그리고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궁금했던 그 장면. 네. 마지막에 김혜자가 춤추는 네. 장면. 봉준호 감독이 그렇게 질문을 네. 많이 받았다잖아요. 네.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네. 왜 거기서 꽤 길어요, 그 네. 엔딩씬이 심지어. 그러니까 잠깐 이러고 마는 게 네. 아니라 굉장히 길게 그 엔딩씬으로 쭉 끌면서 그렇죠. 끝난단 말이죠. 네. 김혜자의 그 표정, 몸짓. 이거 뭐냐? 그러니까. 네 연출의 의도는 뭐냐? 뭘,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저는 그래서 네. 이 올드보이의 마지막 장면처럼 열린 아. 두 개의 결론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0: 어떻게요?
1: 그러니까 올드보이에서 그러잖아요. 하하하 웃잖아요. 어, 예, 예, 예, 예, 이게 예. 사실은 기억이 지워졌어.
0: 네, 네.
1: 그게 그래서 좋아. 네. 근데 이 웃음이 웃으면 안 되는 거 알죠?
0: 네.
1: 웃었다는 건 기억이 안 지워졌기 때문에
0: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 기억이 지워졌으면 웃을 필요가 네. 없는 거예요.
0: 근데 이렇게 완전 이를 드러내면서 확 네. 웃잖아요.
1: 네. 네. 그래서 이 이중적인
0: 저도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1: 그런 김혜자의 모습에서는 바늘로 기억을 잃게 하거나 혹은 지운다 너무 일단 어불성설이고
0: 저는 기억을 지운 것 같진 않아요.
1: 그래서 네. 양심을 지울 수는 있겠지만 예. 이것은 본인이 속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일종의 그 무당이나 구슬하는 느낌처럼
0: 저는 약간 정신을 놓아버리고 네. 싶은 아...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이 네. 크니까 나 그냥 내가 미쳤어 사실은 미치지 않았는데 네네네네네. 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미친 짓을 했어 네. 나 이제 광녀야 라는
1: 꽃, 그 꽃이 광녀의 꽂은 느낌으로.
0: 그 광녀의 네. 몸짓으로 이걸 보여준 것인가? 혹시 봉준호 감독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적이 있나요?
1: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0: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1: 네네네. 근데 이 씬을 찍으려고 할 때 네. 김혜자 씨의 인터뷰는 많아요. 너무 고민이 많았고 어떻게 할지 감독과 네. 많은 상의를 했다.
0: 네. 네.
1: 그리고 어떤 동작으로 해야 될지 동선이라든가 이 안무에 대해서도 네.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춤부터. 뭐 짜여진 안무까지 여러 가지 네. 또 신들을 뭐 한 대여섯 가지 장면에 네. 대한 안무들이 있었다고 네.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케이 컷이 우리가 보고 있는 컷이 되겠죠.
0: 네, 일단 AI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군요.
1: 네.
0: 아들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진실을 덮은 뒤 그 극심한 죄책감과 고통을 잊기 위한 광기어린 망각의 행위. 저하고 아, 좀 비슷하죠.
1: 몸부림인데
0: 이제 네. 나는 미쳤어. 나 광녀야. 네. 그러니까 나를 원망하지 마. 막 이러니까. 네. 아마 이제 많은 관객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그렇겠죠. 했을 것 같은데 네. 봉준호 감독은 또 다른 의도가 있었지 않냐라는 게 저는 좀 궁금해서.
1: 네. 근데 네. 그 몸부림이라고 이렇게 글씨로 써놓은 것과 김혜자의 그 춤을 보고 있으면 네.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0: 네, 맞아요.
1: 굉장히 이상한 느낌.
0: 아니 그리고 광녀처럼 추지 않아요.
1: 네.
0: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약간 흐느적거리듯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흐느적거리듯이 추단
1: 맞아요.
0: 말이에요.
1: 네.
0: 물론 이제 그 춤 사이가 조금 더 커지기는 하지만 맞아요. 동작이 커지긴 하지만
1: 가장 비슷한 예를 들어보라고 한다면 관광버스 춤 정도예요.
0: 네, 네.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세상은 요지경하는 네. 그 흐느적거림 같은. 아, 그래서 봉준호 감독은 끝까지 우리를 네.
1: 미스테리에 가득 넣죠. 네.
0: 끝까지 네. 우리를 진짜 미치게 하는구나. 예, 네. 그래서 이 복수 시리즈 박찬욱 감독의 복수 시리즈. 왜 살인의 추억, 네. 마더, 물론 추격자는 이제 다른 감독입니다만 네. 나홍진 감독인가요? 이런 정말 굵직굵직한 이 스릴러 영화는 헐리우드 못지않다.
1: 네. 네. 그리고 그 느낌들을 또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문화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 한국적인 정서라는 말이 진짜.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영화에 대해 매력을 느낄 때는 그 나라의 문화와 네. 정서와 감정이 나한테 오롯이 전달될 때
1: 그러니까요.
0: 훨씬 배가 네. 되잖아요.
1: 이거 헐리우드에서 찍었으면 헐리우드 마더.
0: 네. 헐리우드 혹시 리메이크 안 했나요?
1: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설명이 없는 거
0: 워낙 매력이 있어서 네. 저 같으면 탐났을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네. 그 로케이션화 해야 되겠죠.
0: 네, 그렇겠죠. 네. 거기에 또 정서에 맞게 네. 예. 그 이 음악에 맞춰서 흐느적거리듯 네. 김혜자가 춤추는 그 마지막 장면 떠오르실 겁니다. 음악은 또 이렇게 세련돼 있어요. 네. 이 질감은 또 무엇이냐. 네. 예. 어느덧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네. 아,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영화 주제와 어떤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갈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지영이었습니다.
1: 저는 이백희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5월 6일 날씨가 아주 좋은 수요일입니다. 아, 왜 이런 날이 이렇게 좋을까요? 연휴 뒤 정말 놀고 싶어 갈 정도 날이 좋습니다. 마음만은 그래도 오늘은 놀자.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논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하!

네, BSY 싸이의 아버지 듣고 왔습니다. 가사 내용에 뭐 본인이 생각을 경험을 적어서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하고 참 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 이 대목이 굉장히 공감이 돼요. 저도 그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는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이 노래가 예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요. 내일 모레 이제 어버이날이라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곡더 듣고 올까요? 정수라입니다. 아버지의 의자.

네, 정선아의 아버지의 의자 듣고 왔습니다. 누구나 이제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르면 고아가 되잖아요. 네, 누구나 고아가 됩니다. 지금 정선아의 노래에 나오는 아버지 의자처럼 당신의 기억 속에 혹시 남은 물품이나 생각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 역시 좀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One more chance, 너를 생각해. 브라이트 더 스카이. 그댄 모르죠.

옴모젠스 널 사랑해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그댄 모르죠 두곡 듣고 왔습니다. 5월 어느 순간에 벌써 5월 6일 아 이렇게 또 언제 5월달이 됐나 했는데 연휴 끝나고 나니까 바로 5월 조금 있으면 중순이 되겠어요. 시간은 너무 빨리 갑니다. 유성은의 Be OK, H.G.N의 사랑 경보.

H 유진의 사랑 경보. 피처링은 에이티의 주희가 했었고요. 그 전에 들으셨던 노래는 유성은 비오케 피처링의 배치기였습니다. 노래 한곡더 듣고 가요. 팀입니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네, 더 네임의 더 네임 듣고 왔습니다. 사람이 이름이 중요하죠. 아, 지금 뭐 6월 3일이니까 이제 한 달도 채안 남았죠. 아, 지방선거일이 채안 남았습니다. 저희 이제 공동체 라디오에서 선거 관련된 방송을 준비 중인데요. 저희가 정말 중요한 건 TV나 뭐 SNS 매체를 보면 중앙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그리고 뭐 시도지사,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큰 내용만 알지 우리 골목골목에서 활동하실 분들, 흔히 말하는 시의원이라고 하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방송이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서 준비 중이니까요. 조만간 선거 관련 방송 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경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마골피에 비행소녀.

네, 고우경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마골피 비행소녀 듣고 왔습니다. MNJ의 후예, 제이사라 언제나 사랑해.

후에 MNJ, 제이세라, 언제나 사랑해 듣고 왔습니다. 요즘 갑자기 들은 생각이 기본에 대한 이야기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기본이 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주에 있는 뭐 수많은 맛집들 생각해 보면 기본기가 가는 집들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간 집이 살아남은 것이니까요. 취미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정말 골프, 그다음에 캠핑, 낚시, 뭐 사이클, 한때 정말 시장을 호령할 정도로 막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고 취미를 가졌었는데, 그리고 그 산업이 굉장히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부도익이 나올 정도로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 게그 사람이 취미라는 게 결국에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즐기는 게 취미이지 않나 해서 보여주는 취미에서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단계에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좀 런닝을 많이 하시죠? 등산도 많이 하시고요. 보여주지 않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표, 숙희, 좋은 사람. 김그림의 너밖에 없더라.

네, 김진표숙희의 좋은 사람, 김그림의 너밖에 없더라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은 놀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5월 6일, 아, 수요일, 행복하고 재밌는 시간 많이 너무 넘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위가 넘쳐야 기분이 좋은 게 넘쳐야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아, 다음 청자 발표는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저기 오늘은 놀자는 월수 12시에서 1시까지 방송을 하고요. 화목은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노래 거북이의 빙고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0: 피어납니다.
1: 6월 3일 우리 동네를 활짝 비울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 지역의 내일이 됩니다. 민주주의의 꽃 6.3 지방선거 잊지 말고
0: 투표하세요.

지난해까지 힘들었을 텐데 올해부턴 괜찮겠네. 초년운도 별로 없고 부모복도 별로 없어서 자수성가해야 할 스타일이랄까. 제 스스로 벌어먹어야 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평생 일복과 돈복은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4: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싱그러운 5월의 첫날 오후 2시입니다. 달력 한 장 넘겼을 뿐인데 괜히 새 출발하는 기분이 드는 5월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괜히 마음도 다시 정리하게 되지만 5월은 유난히 활기가 도는 계절이잖아요. 햇살은 더 선명해지고 거리의 나무들은 초록빛으로 가득해지고 사람들 표정도 어딘가 조금은 밝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인지 지역 축제도 많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까지 따뜻한 날씨와 분주한 설렘이 꼭 닮아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함께 라디오로 그 설렘과 텐션 유지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것들을 조금 먼저 써보고 조금 먼저 보고 조금 먼저 익숙해진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 저는 20대 MZ DJ 고은 DJ이고요. 여기는 어려서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싱그러운 5월의 오후 2시입니다. 달력 한 장 넘겼을 뿐인데 괜히 기분이 좋은 5월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괜히 마음도 다시 정리하게 되지만 5월은 유난히 활기가 도는 것 같아요. 햇살은 더 선명해지고 거리의 나무들은 초록빛으로 가득해지고 사람들 표정도 어딘간 조금 밝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인지 지역 축제도 많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처님 오신 날까지 따뜻한 날씨와 분주한 설렘이 꼭 닮아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함께 라디오로 그 설렘과 텐션 유지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것들을 조금 먼저 써보고 조금 먼저 보고 조금 먼저 익숙해진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 저는 20대 MZ DJ 고운 DJ이고요. 여기는 어려서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매달 첫째 주,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방송하는 어려서 더 잘하는 것이고요. 저는 어려서 더 잘하는 것 DJ 고은입니다. 두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못 들으셨을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우선 고운 DJ이고요. 작년까지는 꼬물꼬물 취미시간 담소를 담아송을 진행한 꼬순 DJ이자 송디입니다. 여기서는 저를 고운 DJ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인턴을 하고 있는 20대 MZ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어려서도 잘하는 것을 기획하고 원고도 쓰고 진행도 하는 고운 DJ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박수 박수. 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은요. 어려서 더 잘하는 것이라는 제목처럼 저의 또래를 넓게 칭해서 MZ세대가 잘 아는 것 혹은 MZ까지 가진 않더라도 우리 20대 친구들이 더 잘 아는 것들 요즘 유행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것이라 해서 뭐 저희가 더 잘났다 뭐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요즘 우리끼리 어떤 것들에 더 익숙해져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세대 간의 화합, 세대 간의 작은 공통 분모를 만들면 좋잖아요. MZ세대 유행은 또 세대 화합을 위해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MZ세대 유행이 또 빠르게 바뀌는 만큼 쉽게 접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소식을 더 전해듣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뉴스로 뭔가를 접한다 하더라도 사실 뉴스에서 어떤 유행을 다룬다 하면은 그건 유행이 한물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금 늦게 전달을 해주곤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뉴스란 특성상 정제된 내용만을 갖고 와야 되고요. 하지만 저 고운 DJ는 조금의 나의 것들을 실시간으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어려서 더 잘하는 것 중에서 우리 시대의 흐름을 또 주도하거나 앞으로 계속될 흐름이 있기도 하니까요.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다 보면은 우리가 20대 친구들을 만날 때 어떤 토크 소재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20대 친구분들, 저의 또래분들이죠. 안녕하세요.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것도 있었는데 나 몰랐다 하는 것들도 있을 테고 혹은 공감하면서 재밌게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제가 진행을 하겠지만요. 또 때로는 저의 또래 게스트분들과 함께 쉽게 우리 요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너들은요. 모두 요즘 뭐?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뭐 들어, 요즘 뭐 먹어, 요즘 뭐 해, 요즘 뭐가 고민이야 등 요즘 유행하는 컨텐츠, 먹을 거, 물건, 하는 거, 듣는 거, 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MZ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코너들은 다 요즘 뭐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부제목도 요즘 뭐입니다. 사실 요즘 뭐를 제목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서 약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뭐라 하면은 약간 공격하는 느낌이 들까봐 어려서 더 잘하는 것이라는 네이밍을 하긴 했는데요. 아무튼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제 제 이야기 말고 사연 하나 듣고 그리고 노래도 듣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의 사연은 얼굴 부비는 라이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잠이 너무 와요. 춘공증일까요? 주말에도 늦잠 자기 힘든 사정이 있어서 낮에 엄청 졸리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선 얼굴 부비는 라이언님 사연 감사합니다. 이 시기엔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시죠. 공감합니다.
아무래도 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에는 일조량도 많고, 기온도 오르면서 몸이 계절 변화에 적응하느라 쉽게 피로를 느낀다고 하거든요. 진짜 흔히 말하는 충공증일 수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라연님께서는 주말에도 푹 쉬지 못한다고 하시니까 잠을 보충하지 못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에 졸음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요, 억지로 버티기보다는 몸이 보내는 좀 쉬어주세요라고 하는 신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지 않으면 오히려 피로가 누적돼서 일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평소보다 훨씬 더 깊게 그리고 많이 자는 날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뭐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지금 인턴 출근하고 있다 보니까 7시 정도에 일어나고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자거든요. 분명히 6시간 조금 넘게 자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충분히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몸은 6시간 이상을 원하는 것 같아요. 혹은 그 6시간이 그렇게 질 높은 수면일 거라는 보장도 없어서 그런가, 어느 날에 6시간만 자도 개운하고 어느 날은 아니고 그좀 왔다 갔다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중간 요일인 수요일엔 퇴근하고 밥 먹고 바로 잡니다. 예, 그냥 바로 자요. 왜냐면 그러다 보면은 컨디션도 한결 좋아진 느낌이 들고요. 마치 우리가 주말에 잠을 몰아싼다 하잖아요. 그런 타이밍을 평일 중간에 넣어주니까 확실히 몸도 더 가볍고 잠도 덜 오더라고요. 그래서 라연님도 그러면 어떨까 하는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주말에도 잠을 잘못 자는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하셔서, 아, 이거 좀 어려운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잠을 깨면 좋을지 방법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한번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어려서 더 잘하는 것이라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거기 여러분들의 사연과 의견을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따 더 자세히 한번더 얘기해 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필연적으로 잠을 잘못 주무신다면, 저는 그럴 때 직접 해를 눈으로 봅니다. 너무 세게, 직방으로 보진 않지만요. 밖에 이제 나가서, 하늘이나 먼 산, 해가 좀 있는 방향으로, 좀 오랫동안 쳐다보는 편이에요. 그럼 뭔가 이제 몸에서 일어나야 할 시간이야라고 알아주는 것 같달까요?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을 실제로도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우울증 환자들에게 밖에 나가서 좀 돌아다니세요라는 말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좀 밝아지고 좀 깬다고 그런 비슷한 메커니즘이라고는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를 직접적으로 눈을 봐주면은 이제 신체에서 아 내가 이제 깨어나야 될 시간이구나 그런 리듬이 다시 조성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좀 지그시 해 있는 방향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제가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손톱 큐티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꾹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되게 따가워요. 침 마실 때 여기가 제일 따갑던데 저는. 이렇게 꾹꾹 눌러주다 보면 약간 따가운 느낌이 들면서, 뭐, 기분 좋게는 아니지만 잠이 좀 깨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혹은 진짜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부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약간 스트레칭 할때 내가 제일 아파하는 그런 자세 있잖아요. 그런 자세들을 좀 해줍니다. 저는, 뭐, 그중에서도 하체 쪽 스트레칭을 하면 훨씬 더 잠이 깬 느낌이더라고요. 뭔가, 하체에 묵혀뒀던 피가 좀 도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정도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들이 라이언님과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꿀팁이나 나만의 또잠 깨는 방법을 아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어려서 더 잘하는 것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카카오톡 채팅창에 들어가셔서 돋보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어려서 더 잘하는 것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거기에 바로 오픈 채팅방 하나가 뜰 거예요. 카톡 하듯이 편하게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두 익명으로 진행이 되고요. 소개된 사연은 제가 편집해서 따로 녹음본도 전달해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연이든 괜찮고요. 그냥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 뭐 감정 토로, 뭐 이야기거리, 수다 떨고 싶은 주제 등등 대나무숲처럼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리프레시 할겸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이번 노래는 잠 깨시라는 의미에서 신나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Walk the Moon의 Shut Up and Dance 듣고 올게요.

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매달 첫째 주,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방송하는 어려서 더 잘하는 것이고요. 저는 고운 DJ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미국의 락밴드 Walk the Moon의 Shut Up and Dance였습니다. 잠이 좀 깨셨어야 됐는데, 앞으로도 안 처지게 열심히 활기차게 계속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요즘 뭐는요? 바로바로 요즘 뭐 써? 입니다. 이번 코너는요, 요즘 쓰는 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거짓맵이고요. 두 번째는 샌로그입니다. 첫 번째 거짓맵부터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거짓맵이라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이 없는 사람을 칭하죠? 흔히 우리가 돈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거지라 하잖아요. 스스로도 막, 나 지금 거지야. 나 지금 돈이 없어서 뭘 못 사먹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늘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일상 속 대화에서도. 그런 뜻을 담아서 거지맵이라는 이름도 칭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얘기할 거지맵인데요. 거지맵은 고물가 시대에 10,000원 이하의 가성비 식당을 위치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당근마켓의 오픈 채팅 거지방에서 시작되어 100만 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는 지금 인기 지도인데요. 식당별 가격이 아이콘으로 표시되고 이용자가 직접 정보를 등록하고 후기를 남기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카카오맵 같이 지도 어플을 사용할 때 어디 밥집을 검색하면 그곳에 후기도 같이 뜨잖아요. 이 방법과 유사합니다. 다만 지도에 등록된 점포는 오직 10,000원 이하의 가성비 식당이라는 점이죠. 전국 대부분의 맛집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 전주시에도 다양한 맛집들이 있습니다. 사실 최저시급이 지금 10,000원 조금 넘다 보니까 밥 먹을 때 10,000원 이상 쓰면 조금 아까운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특히나 대학생, 직장인분들은 외식을 정말 자주 해서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외식을 한다기보다는 그저 한 끼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10,000원 이상 쓰기엔 조금 아까워서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앱은 또 그냥 모두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꼭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더 좋은 점은 이게 식당을 심판하고 제보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앱 안에 제보하기 코너가 있는데요. 집단 지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아는 밥집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경험상 어디 진짜 가성비 있는 맛집은 검색해서 나오기보다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보하기가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거짓맵은 1인 개발자께서 만드신 것인지라 이렇게 도움을 더 많이 주면은 또 우리 다양한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가성비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앱에 있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심판하기 코너도 있어요. 이 심판하기 코너가 왜 좋냐 하면 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인 개발자가 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이게 밥집이 10,000원 이하라고 검증하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집단 지성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여기 10,000원 이하다 하고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이걸 악용하는 악덕주들이 10,000원 이상이면서 그냥 자기 식당을 제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막는 거죠. 심판하기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신규로 등록된 맛집들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여기 10,000원 이하 아닌데 하고 신고를 한다거나 혹은 이 앱에 대한 이 앱이 아니죠. 이 식당에 대한 좀 더 자세한 후기를 남길 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실제로 이게 10,000원 이하이지만 가성비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정말 양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성비 있다 보기 어려우니까 이 맵의 목적도 충족시키지 못하고요. 혹은 이게 가성비 식당은 맞지만 대신에 여기 반찬 안 준다거나 혹은 여기 영업시간이 좀 잘못 나와 있다거나 등등 이런 사소한 오류부터 확인을 해서 댓글에 달아서 약간 일종의 후기를 남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 20대 사이에선 조금 더 유행을 하고 있다고 전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엔 아무래도 저희 20대들은 알바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인턴을 하긴 하는 분들 당연히 계시지만 20대 범위도 워낙 넓기 때문에 또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조금 조심스러운 감은 있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체 연령으로 봤을 때 저희가 소득이 제일 적은 연령대이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알바를 많이 하고, 알바할 때 주로 최저시급을 받고 있어서 그만큼 더 가성비 있는 음식점들이 필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지 맵이 그냥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냥 저희끼리도 같은 처지의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막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것까지 사먹기 부담스러워 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니즈들과 상황에 잘 맞춰서 이 거지 맵이 등장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유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지금 20대는 아니지만 사실 누구나 그냥 밥은 밖에서 때울 일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냥 돈 아까워서 오늘은 돈좀 아끼고 싶어서 맨날 삼시세끼 먹는데 이걸 내가 잘 먹어야 될까?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은데 편의점에서 밥 먹기에는 너무 부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때 거지 맵 한번 깔아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이런 거지 맵에 등록된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전주시도 등록이 된 만큼 많은 이용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추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냥 내 거지 맵까지 깔아가지고 이렇게 가성비 식당 등록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맛집, 가성비 맛집이 있다면은 어려서 더 잘하는 것 오픈 채팅방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모두에게 좋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은 앞에서 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조금 이름이 어려워서 저 처음에 외우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두 번째 앱은 셋로그입니다. 셋로그. 숫자 셋과 기록을 뜻하는 로그의 합성어인데요. 세명 이상의 친구가 모여서 1시간 단위로 기록을 공유하는 앱입니다. 매 1시간마다 셋로그 앱에서 알림이 울리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2초에서 4초 정도의 짧은 가로 영상을 찍어서 일상을 올리면 됩니다. 셋 이상의 친구들이 같이 기록을 하기 때문에 한 화면에는 친구의 쪽수만큼 화면이 분할돼서 같은 시간대에 내 친구가 무엇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화면을 3등분 시켜서 이 9시, 10시, 11시, 12시 이 시간대에 맞춰서 내가 내 일상을 이에 4초 정도 올리면 돼요. 근데 이게 또 좋은 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장점을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상 용량을 차지하지 않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지금 세 개의 셀로그 집단 방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단톡방처럼 내가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서 하나의 셀로그 방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카톡으로 글로나 인스타처럼 사진으로도 일상을 공유할 수 있지만 전 셀로그를 훨씬 더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인스타처럼 이제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장점도 분명 있지만 단톡방처럼 내가 친한 친구 집단과만 내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프라이빗함이 있어요. 그리고 카톡보다는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훨씬 덜 부담스럽죠. 왜냐면 다운로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카톡처럼. 인스타와 카톡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상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비대면으로도 일상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친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도 어려웠고 평소에. 하지만 셀로그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같은 시간대에 내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어서 훨씬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오랜만에 이제 만난 친구들을 보면은 우리가 근황 토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근황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줘야 되는지 좀 난감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하는 일을 설명하려면 너무 긴 스토리니까요.
하지만 샌드로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에 내가 뭘 하는지 올리고 또 거기에 짧게 캡션을 달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실시간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저도 편하고 친구와 토크를 할 때도 친구의 일상을 더잘 이해하고 싶은데 만나서 급히 줄줄이 말하려다 보면 또 디테일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단점들 쉽게 보완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랑 더 가깝고 끈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진짜 그런 친구와의 거리감이 좀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세 개의 방에 들어가 있는데 두 개는 고등학교 친구들 집단 1, 2방 그리고 대학 친구들과의 샌로그 방도 있는데 너무 좋아요. 전 진짜 좋아요. 굳이 친구가 아니더라도 가족 연인들끼리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우리 가족이라면은 뭐 맨날 이제 본가에서 함께 사시는 분들이야 조금 덜 상관 있는 얘기겠지만 명절 때나 보시는 분들은 사실 요즘 뭐 하고 사냐라 했을 때 그냥 단답형으로 잘 삽니다. 아니 뭐 그냥 어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고 너무 짧게 얘기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면, 하지만 샌로그를 실시간에 올리면 좀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뭐,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뭐 생산적인 일을 하는지 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이 하루를 잘 보내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걱정이 되는 건데, 샌로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니까 그런 걱정도 확실히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진짜 괜찮은 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또 이게 아이폰에만 있던 앱이었는데 최근에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갤럭시죠. 갤럭시에도 이 앱이 출시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또이더 좋았던 게 뭐냐면 이게 실시간으로 영상 올린다 했잖아요. 그 영상 올린 게 24시간 묶음 하나로 영상 으로 저장을 할수 있어요. 그럼 그 영상을 추출해서 그냥 이 하루에는 누가 어떻게 살았구나를 그냥 영구적으로 보관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 면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 샌로그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이 앱을 쓸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SNS에 비해서 엄청 도파민이 터지는 요소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스타 들어가면은 내 친구의 일상을 알 수도 있지만 인스타에선 릴스도 볼수 있어서 그 일상과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자극적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약간 도파민을 흔히 채운다 하죠. 할수 있었잖아요. 그 재미를 느낄 요소들이 한 앱에 더 많았는데 샌로그의 경우에는 어떤 재미 요소보다는, 아, 이 친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약간의 안도감? 아니면 처음이야. 사실 친구 일상 보는 게 재미가 있는데, 그 친구도 뭐, 일상에 비슷하다면, 그냥, 9to6로 일한 직장인이라면, 혹은 맨날 같은 스케줄로 살고 있는 친구라면, 그렇다면 사실 친구 일상을 보는 것도 약간 지루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샌로그를 할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서 여러 챌린지들이 나왔어요. 그중에 재밌게 봤던 것들은 이제 알림이 울릴 때그 네, 정해진 색깔과 함께 꼭 영상을 찍어라. 그래서 이제 영상 하나 다 모아봤을 때 빨간색을 지정했다면 온통 색깔에 빨간색이 꼭 껴있겠죠. 그런 거. 약간 그런 컬러 서칭이라 하나요? 그런 챌린지에 좀 유사하기는 해요. 그러고 뭐 이제 그 다음 주황이라면 주황 주변에 있는 주황색 물건 찾아서 나랑 함께 찍고 내 일상 못 찍고 그런 챌린지도 종종 하는 것 같고요. 혹은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한 시간에 한 번씩 샌로그를 올린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총한 시간의 시간이 주어진 거거든요. 샌로그를 업로드 할.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알람이 울린다면 그러면 오전 9시부터 9시 59분까지 이 9시에 1시간 시간 단위 샌록을 올릴 수 있어요. 누구는 9시에 올릴 거고 누구는 9시 15분에 올릴 거고 누구는 뭐 9시 50분에 올릴 건데 올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일 처음에 올린 친구의 동작을 따라하기 이런 챌린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일 첫 번째 올린 그 친구가 좀 하기 어려운 동작
뭐 스트레칭을 좀 격하게 한다건 혹은 제일 재밌게 봤던 건뭐 예를 들어 의자를 뒤로 젖힌다건 아니면 입에 있던 물을 뱉는다건 아니면 갑자기 길거리에 춤을 춘다건 뭐 이런 동작을 하면은 이제 셀로방에 다른 친구도 다 따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재미요소가 뭐냐? 제가 봤던 그 챌린지는 이렇게 춤을 췄어요. 그분이 그냥 집에서. 하지만 자기 친구분들이 직장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직장 한 구석에다가 휴대폰 세워두고 누구 춤을 추시고 어떤 분은 이제 차마 사무실 앞에서는 춤을 추지 못하겠으니까 사무실 복도에 이렇게 휴대폰을 거치하고 춤을 격하게 추는데 다른 사람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챌린지도 변형해서 나오고 있어서 재밌게 친구들과 놀수 있는 놀이 요소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하고요. 노래 하나 듣고 또 다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린 노래는요, 악뮤의 노래입니다. 처음으로 자작 기획사에서 낸 노래인데요, 앨범 개화에 있는 곡입니다. 팍팍한 현대사회와 혐오에 지친 이들에게 사랑과 연대가 있는 따뜻한 쉼터, 여기서는 낙원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듣고 올게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어려서 더 잘하는 것이고요. 매달 첫째 주,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방송합니다.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악뮤의 소문의 낙원인데요. 무해하고 힐링되는 노래로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노래에 맞춰서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콩콩 뛰고 또 손으로 쓱쓱 쓰는 쉬운 동작으로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한번 인스타그램 돋보기 창에 들어가셔서 소문의 낙원 검색하시고 거기에 나온 춤 동작을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소문의 낙원 챌린지라고 검색하셔도 나오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요즘 유행하는 거니까요. 알면 좋겠죠? 네, 다음 코너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요. 요즘 뭐가 고민이야? 입니다. 요즘 뭐가 고민이야 코너는요, 청년들의 고민들을 사연으로 받아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어려서 더 잘하는 것을 검색하시면 많은 사연 남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다 같이 사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아니면, 아, 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나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한번 사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글적이는 춘식이님입니다. 제목, 전 애인이 그리워요. 안녕하세요. 애인과 헤어진 지 반년이 지난 20대 청취자입니다. 저는 이별을 통보한 입장이었기에 헤어진 직후에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릿해지기는커녕 전 애인이 점점 미화되어 떠오릅니다. 문득 생각이 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친구들은 제가 요즘 마음이 한가해서 잡생각이 드는 거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저는 그 사람 자체가 그립다기보다는 전 애인과 함께 할때 열정적이었던 제가 그리운 것 같습니다. 전 애인은 갓생러여서 페이스메이커처럼 저를 잡아줬고, 덕분에 저도 덩달아 갓생을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된 지금의 저는 너무나 해이해졌습니다. 참고로 주변 친구들은 갓생과는 거리가 멀고 모임을 나가봐도 연인만큼 밀착된 관계가 아니니 자극이 안 됩니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자꾸만 듭니다. 저는 혼자서는 도저히 의지가 생기지 않는 사람인데 이 무기력함을 고치려면 당장 아무라도 사귀어서 억지로 동기부여를 만들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극적이는 춘식이님. 우선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고민이 진짜 많이 될것 같아요. 이 극적이는 춘식이님께서는 우선 이별을 하셨는데 그분 생각했을 때 눈물이 가끔 나지만 사실 그 사람이 그립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때 내가 그리운 거고 그때 그분이 날 이렇게 잡아줘서 열심히 이제 갓생을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하지만 주위 분들은 그러지 않아서 또 고민인 거고. 하지만 내가 전 애인에게 그런 동기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당장 아무라도 사귀어야 하나라고 이렇게 고민을 갖고 오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라면 우선 아무나라도 사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내가 오히려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잖아요. 일단 춘식이님께서는 만났던 분이 조금 특수하게 진짜 갓생을 사시던 분이었고 페이스메이커 역할까지 해주셨던 분이니까 지금 춘식이님께서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은데 추후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설령 갓생러라 하더라도 그분이 춘식이님을 잡아주기보다는 그냥 혼자 갓생을 살고 오히려 나는 그거에 비교를 하면서 조금 더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상대방한테도 약간 신뢰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갓생인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 풀도 사실 엄청 많지는 않을 테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의 페이스메이커 되어줄 사람은 갓생러 중에서 너무 적을 것 같아서 위험을 너무 많이 감수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해요. 아무래도 주변 분들께서는 그렇게 막 갓생을 사시거나 뭐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어 줄 정도의 사람은 없다 했잖아요. 하지만 스터디 메이트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일 거고, 뭔가 그런 메이트를 하나쯤 구하면은 친구보단 조금 더 가깝지만 연인보다는 먼 그런 사이를 잘안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양한 스터디가 있어서 뭐 어떤 스터디에 들어가라라고는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춘식이님께서 지금 갓생을 살고 싶은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야를 같이 좀 으쌰으쌰 힘을 내보고자 하는 무리의 사람들 찾아가서 그분들과 좀 친해지고 서로의 자극제가 되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조차 어렵다면, 글쎄요. 사실 제가 글쎄요라 했지만 방금 번뜩인 생각이 하나 든 게, 전 애인에게 연락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다시 재회를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전 애인이었다면 이런 상황을 들었을 때 제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춘식이님께 어떤 동기부여를 해줄 것 같아요.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해준다기보다는 뭐 춘식아, 그것은 너도 뭐할수 있단다. 너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더 힘을 내보자.

나의 동기부여. 나 이게 선생님 같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악담을 퍼붓더니 난 너보다 더 잘나질 거야. 나는 오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이유로 저는 네, 저 사람을 못 만나겠으면 스터디 메이트 못 만나겠으면은 전혜인에게 연락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고민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는 한데 너무 극단적인 아이디어일까요? 진짜, 진짜 고심해서 한 이야기인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이건 공유해주시면은 춘식이님께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반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게 생각이 나고 이것 때문에 해이해지면은 진짜 빨리 해결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아, 좋습니다. 아무튼, 춘식이님, 얼른 해결되길 바라고요. 제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연은요, 어피치 릴렉싱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괄호치고 이렇게 남기면 되나? 가로 닫고. 최근 면접에서 탈락하고 멘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 절차를 보내고 본 면접이기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간절해져서 탈락하고 나서 마음이 좀 힘들어졌어요. 유유. 스스로도 멘탈이 많이 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울음.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어피치 릴렉싱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면접에서 탈락을 한다는 게 마음이 아픈 일이잖아요. 서류 탈락도 당연히 슬프지만 면접 탈락은 뭔가 희망을 더 갖고 있었던 만큼 내 기대치도 올라가고 가게 되고 또 면접도 요즘 절차가 워낙 많잖아요. 무슨 AI 면접, 임원진 면접, PT 면접이니 그걸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곳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기운도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어피치 릴렉싱님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진짜 이러다 보면은 좀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스스로 멘탈도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 진짜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이렇게 약간 간절한 사람의 마음을 내찢는 것만큼 힘든 게 없죠. 우선 한번 그래도 면접까지 가셨으니까 다음번에는 면접에 한 단계 더 나아갈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합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면접까지 왔다는 거는 내가 서류에서 일단 기본적인 역량 갖췄다는 거니까요. 비록 그런에도 불구하고 바로 합격은 못할 수도 있죠, 사실, 현실적으로. 워낙 요즘 취업 시장의 문이 너무 좁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 문과여서 그런가, 더 좁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약간 내가 설수 있는 자리는 어디 있을까? 내가 이 사회에서 한 자리는 할수 있을까? 내가 밥 멀어 먹고 살 수는 있을까? 그러니까 밥이야 벌어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번듯한 직장에 내 자리는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리고 더 많이 다양하게 지원하다 보면은 더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계기는 이게 누가 그랬거든요, 저한테. 취업은 뭐 주차 자리 찾는 거 같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냥 나에게 딱 맞는 그런 자리 하나가 있는데 그걸 그냥 계속 이런 꽉 막힌 주차장, 휴가대 주차장 같은데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근데 뭐꽉 막혀서 뭐 사람이 빠졌다가 들어갔다 빠졌다가 들어갔다 하는데 너가 뭐 조금 일찍 왔다고 해서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늦게 갔다가 어슬렁어슬렁 한 바퀴 돌다 보니까 다시 자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너가 들어가고 싶었던 자리가 막혀 있었는데 한세 바퀴 돌고 지나가고 보니까 다시 열려 있어 자리가 나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도 되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수능처럼 혹은 어떤 자격증 시험처럼 절대적인 공부량이 많다고 해서 그걸 줄 세우기 해서 내가 1등이라고 해서 어떤 기업에 기관에 입사를 하는 게 절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마다

같은 이름의 시험을 보더라도 그들이 추구하는 인재나 그들이 또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기준도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너무 그 의기소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을 또 기다리는 그런 기간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프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또몇번 돌다 보면은 다시 내 자리가 찾아오니까 조금 더 버티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도 막 행언 이러잖아요. 잠깐 버티면은 또 잠깐 매달려 있다 보면은 또 좋은 자리, 오히려 나에게 더 맞는 자리가 올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릴렉싱 어피치님, 어피치 릴렉싱님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 화이팅! 나도 화이팅! 모두 모두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 라디오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화이팅! 네,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 하나 소개하고 노래 듣고 올게요. 이번에도 춘식이님인데 고구마 먹는 춘식이님입니다. 앞에 춘식이 있었으니까 이번엔 고구마라고 칭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지금도 휴대폰으로 이 사연을 적고 있는 고구마입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핸드폰을 못 내려놓는 게 최대 고민입니다. 공부할 때마다 번뜩이면서 떠오르는 게 있을 때마다 휴대폰을 들게 돼요. 아, 맞다. 오늘 날씨 어떻지? 어제 사려 했던 옷의 가격은 얼마였지? 올영 세일 언제 하지? 이런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해치우지 못하고 핸드폰을 어김없이 들게 됩니다. 그때마다 웹툰이며 카톡이며 인스타며 들락날락하는 건 덤이고요. 너무 심각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핸드폰을 63빌딩 옥상에서 자유낙하시켜 부셔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휴대폰 감옥을 사야 할까요? 2G폰을 바꿔야 할까요? 아, 그냥 휴대폰 없애고 이 현대 문명과 멀어져야 할까요? 만약 휴대폰 감옥을 사서 제 휴대폰을 감금한다면 불쌍한 제 핸드폰이 저를 향해 울부짖을 마음을 담아 노래를 신청합니다. 101에 열어줘. 네, 우리 고부모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아, 진짜 심각한 사연인데 마지막에 울부짖을 마음을 휴대폰에 울부짖을 마음을 담아서 101의 여러 조를 말씀하시니까 좀 웃겼는데 아, 진짜 휴대폰 없이 살기 너무 어렵죠. 특히나 이제 뭐 집중하려고 하는데 집중해서 공부를 뭐 하는데 근데 뭐 찾아봐야 돼. 그럼 휴대폰을 보게 되고 뭐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심심해 하면 휴대폰을 또 들어보게 되고 진짜 중독이 된것 같아요. 그냥 모두가 이제 휴대폰 중독이 된것 같은데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우선 아이폰 13 미니를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폰 13 미니는 좀 크기가 작은 휴대폰이다 보니까 덜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연락 그리고 진짜 이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만 쓰게 되고. 뭔가 오랫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면 영상을 보거나 웹툰을 보거나 이런 오락적인 행위들을 오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작은 휴대폰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고구마님께서도 사실 2G폰으로 지금 쓰는 것은 가능은 할수 있겠지만 조금 극단적으로 약간 도파민을 끊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작은 휴대폰을 바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작은 휴대폰 좀 익숙해져서 언제든 다시 이젠 또 다시 그냥 영상을 볼 수도 있는데 작은 휴대폰으로 워낙 좀큰 휴대폰을 쓰시던 분들은 제 휴대폰을 들이밀면 오래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이게 휴대폰을 타자치는 것도 힘들어하더라고요. 카톡 보내는데. 그래서 고구마님께 그런 방법도 추천해드리고요. 당근 들어갔으면 아이폰 13 미니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휴대폰으로 할 것과 그리고 노트북으로 할 것과 아이패드로 할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정말 뭔가 좀 돈을 써야 한다, 좀 고심을 해야 한다 하는 일들은 휴대폰을 절대 안 하고 이 노트북으로 해요. 이제 날씨가 뭐지? 라는 이런 검색도 하신다 했잖아요, 휴대폰으로. 날씨도 대부분 정보성이고 조금은 심각하진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오락적인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다저 제가 노트북을 웬만해서 찾고 또뭐 이번에
그냥 문서 작업할 때는 뭐 당연히 이제 노트북을 쓰고 그 기사 찾아볼 때도 무조건 노트북을 쓰고요. 이 오락을 제외한 모든 일들을 최대한 노트북으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 경우에는 뭐 필기를 할때좀 쓰고 그 이외에는 이제 또 가끔은 영상을 보기는 하는데 영상으로도 좀 쓰고요. 어쨌든 이렇게 내가 어떤 행위를 할때 어떤 디바이스를 쓸 거냐 분리를 해두면은 이게 덜 휴대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휴대폰에 이제 많은 기능을 안쓸때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뭐 올리브영에서 뭐 이거 세일 언제 하나를 만약에 제가 찾는다면 노트북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노트북을 했을 때더 빨리 끊게 된 이유는 노트북으로 애초에 제가 오락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확인하고 나가요. 혹은 제가 노트북으로 또 이제 문서 작업을 하거나 좀 생산적인 일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오락을 안 하게 돼요. 많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휴대폰 이제 중독 방지를 위한 앱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앱을 하나 까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그러다가 제 생각엔 사연자님께서 그런 것도 시도를 해보았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떤 뭐 검색 기능을 사용해야 돼서 잠깐 내 휴대폰 잠금 풀었을 수 있겠죠? 그 푸는 사이에 다른 걸로 타고 넘어가면서 다른 행위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시간에는 애초에 허용하는 앱도 다 없애버리고 굳이 뭔가 검색을 해야 한다면 노트북으로 하시는 것을 그때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나서도 안 된다면 2G폰을 시도하는 것을 약간은 추천은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 정말 2G폰보다는 요즘 폴더로 된 스마트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G폰 이게 플립 되잖아요. 그런 Z 플립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아는 그런 2G폰인데 그 카톡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이 카톡을 많이 쓰고 있는지라 그래도 기본적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지내는 데는 카톡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마트폰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플립폰을 폴더폰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 고구마님 진짜 그 마음 잘 알고 있는데 무쪼록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추천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얼여서 더 잘하는 것을 검색하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구마님께서 추천하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01의 열어줘.

0: 네, 여기는 어려서 잘하는 것이고요.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101의 열어줘였습니다. 휴대폰 감옥에 갇힌 휴대폰의 입장이 되어서 열어줘를 우리 고구마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이 노래 들으니까 좋네요. 한 10년 전쯤에 프로듀스 101 시즌 2, 이제 아이돌을 만드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냈던 노래인데요. 아, 추억도 꼭 좋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제는 어려서 더 잘하는 것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번 기회 덕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청년층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쓰는지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어려서 더 잘하는 것이고요. 매달 첫째 주,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방송합니다. 다음 달에도 활기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1: 요즘 주차 너무 힘들지 않아요?
2: 맞아요. 애 키우는 입장에선 공원도 부족하고.
1: 그게 다 시의원이 만드는 정책이라던데.
2: 어머, 정말요? 그럼 주거환경, 교육, 청년 일자리도 시의원이 만드는 정책인가요?
3: 주차, 주거, 환경, 소음, 복지, 청년, 교육, 골목 상권까지. 6월 3일 지방선거. 내 삶을 바꾸는 한 표를 선택하세요.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어울리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그 소리. 뻐꾸, 뻐꾸. 계절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뻐꾸기 목소리죠. 그런데 이 새는 조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둥지를 짓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떠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새들이 언제 도착하느냐, 언제 알을 낳느냐, 언제 먹이가 가장 많아지느냐, 이 타이밍에 달려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 타이밍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곤충은 더 빨리 나타나고 다른 새들은 더 일찍 번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뻐꾸기도 예전보다 일찍 날아오긴 하지만 그 속도가 따라가질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도착했을 때 이미 늦어버린 거죠. 알을 맡길 둥지도 먹이도 제때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계절이 무너진다라는 거, 단순히 더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순서가 깨진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해마다 비슷하게 들리던 그 소리가 어느 날 조금 늦어지고 어느 해에는 들리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그 변화를 얼마나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구론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론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방송을 다시 듣기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구론 채식생활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론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0: 네, 요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죠. 소문에 나고는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방송 지그러운 채식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복잡한 뉴스 대신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키워드로 알아보는 해외 기후 뉴스 코너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우주에서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산화탄소를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이산화탄소보다 열을 가두는 능력이 수십 배나 강력한 독한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메탄인데요. 최근 유엔 환경계획은 인공지능과 위성을 결합해서 전 세계 메탄 누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석탄 광산이나 쓰레기 밀집지에서 몰래 이렇게 새어 나오던 메탄까지 우주에서 낱낱이 찾아내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제는 몰랐다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지구를 뜨겁게 달구었던 오염물질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탄 배출원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이것은 기후의 책임을 묻는 강력한 도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거대 화석연료 기업들과 관리되지 않는 폐기물 시설들은 막대한 메탄을 품어내면서도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위성이 이들의 민낯을 공개하기 시작하며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추상적인 어떤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결국 메탄을 줄이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화석연료 시스템과 작별하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우주에서 지켜보는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투명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는 내가 만들어내는 쓰레기를 한 번 더 살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어나가는 에너지가 없는지 점검해보는 지그러운 감시자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플라스틱 비. 여러분, 비가 오는 날이면 이렇게 생각하죠. 공기가 좀 더 깨끗해지겠구나라고요. 그런데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속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단순히 건강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직접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특히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조각들은 이 태양열을 흡수해서 대기를 좀 뜨겁게 달구는 검은 글림이라고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플라스틱은 바다 생태계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숨쉬는 하늘 위에서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주범이 된 것이죠. 공기 중에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그것 때문에 지구가 더워진다. 정말 상상만 해도 좀 답답한 일이죠. 하지만 이 현상의 원인은 명확한데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버린 플라스틱이 잘게 부서져 먼지처럼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이건 단순히 운이 없어서 발생하는 기후현상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플라스틱 문명의 부메랑이 아닐까요? 기존에는 탄소 배출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내 손을 거쳐가는 플라스틱 하나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아이들이 숨쉬는 공기를 맑게 하고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 대신 나부터 시작하는 거절로 오늘 하루를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기후 난민은 이미 시작되었다. 흔히 기후 난민이라고 하면 아주 먼 나라 또는 저지대 섬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미국 루이지애나와 뉴올린즈 같은 대도시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미 도시의 기능이 상실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민들이 살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기후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단순히 재난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안전한 곳으로 계획된 이주를 할 것인가라는 아주 무거운 그리고 현실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도시 하나가 사라진다고 무슨 큰일이 생길까 하는 어떤 안일한 믿음이 있는데 이제는 이 또한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루이지애나의 사례는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 경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오늘 당장의 주거권이 달린 생존의 문제인 것이죠.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기후 재난의 피해가 사실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혹하게 닥친다는 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기후 정의를 외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탄소를 많이 배출한 국가와 기업은 사실상 괜찮죠. 그런데 그 피해는 평범한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그론 채식 생활을 실천하고 그리고 환경 정책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의 소중한 집과 일상을 지켜주기 위한 가장 연대적인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라디오 방송 지구론 체육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1: 지구가 불타고 있어요.
2: 우리도 무서워요.
1: 동물도 무서워요.
2: 우리 모두 살고 싶어요.
1: 자연이 경고하고 있어요.
2: 우리는 앞날이 창창한데 지구의 앞날은 창창하지 못해요.
1: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2: 지금 행동해야 해요.
1: 우리를 지켜주세요.
3: 이 광고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1: 전주시 평생학습관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숨을 쉬었을까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사실은 바다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 육지에서 살고 바다를 여행지쯤으로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과 기후 그리고 식탁까지 모두 연결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대한 존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바다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북환경교육센터 윤정순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대부분 바다 하면 떠오르는 게 여름 휴가지나 또 바다에서 나는 먹거리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팀장님께서는 바다를 지구의 냉각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나눠주실까요?
4: 네. 여름에 에어컨 없이 한낮에 콘크리트 건물 안에 있어 본 적 있으시죠? 숨이 막힐 듯 뜨겁잖아요. 바다가 열을 흡수하는 역할을 멈춘다면 지구 전체가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이 지구로 보내는 열이 매일 쏟아지는데 지금은 바다가 그 열의 90% 이상을 대신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바다가 이 역할을 멈춘다면 그 열이 고스란히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으로 쏟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혹독한 폭염보다 수십 도가 더 높은 온도가 이상 기후가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날씨가 되는 거죠. 사람은 물론이고 동식물도 살아남기 어렵고 농사도 식수도 모든 일상이 근본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다는 우리가 평소에 존재조차 잊고 사는 하지만 없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지구의 숨은 생명줄인 셈입니다.
0: 네. 바다가 열의 90% 이상을 받아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30%를 바다가 지금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90%, 아니 70%인가요? 대부분 바다에서 온다라는 거. 바다는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좀 더 망각하고 살고 있죠. 바다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사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또 이제 다른 역할이 그 지구의 온도 조절 장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일상과 우리 삶과 중요한 바다가 만약에 멈춰버린다면, 그렇죠? 태양빛이 90%를 흡수한다고 했는데 이게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4: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첫 번째는 숨쉬기조차도 힘든 폭염이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최악의 폭염 기억하시나요? 그 온도에서 수십 도가 더 올라간 상태가 매일의 날씨가 됩니다. 한낮에 야외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냉방 없이는 실내에서도 생존이 어려워지는 거죠.
0: 한마디로 솔직히 한마디로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폭염이 오겠네요.
4: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밥상이 무너집니다.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 농작물은 고온 스트레스로 말라 죽거나 수확량이 급감합니다. 쌀, 밀, 옥수수 같은 주요 식량 작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죠. 마트에서 당연히 살 수 있었던 식재료들이 귀해지고 식량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0: 네, 우리의 밥상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4: 네, 그리고 마실 물이 사라집니다. 고온이 지속되면 강과 호수가 빠르게 증발하고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 장기적으로는 식수원 자체가 고갈됩니다. 물 한 잔이 사치가 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0: 그렇죠. 물은 우리 생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인데, 또 바다가 이러한 온도 조절 장치를 멈추게 된다면 마실 물도 사라진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4: 네, 그리고 슈퍼 태풍과 극한 기상이 일상이 됩니다. 바다가 열을 흡수하지 못하면 대기 중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결과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태풍, 폭우, 산불이 훨씬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재난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일상이 되는 것이죠.
0: 네, 일상이 재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4: 다음은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깁니다. 열로 인해 빙하와 극지방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부산, 인천처럼 바다와 맞닿는 도시들, 나아가 뉴욕, 도쿄 같은 세계 주요 해안 도시들이 침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바다의 냉각 역할이 멈춘다는 건 단순히 날씨가 더워지는 문제가 아니고,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사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0: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부산이나 인천 같은 우리나라에서도 잠길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과학적인 증거 근거에 의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는 변화이잖아요.
4: 네.
0: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주변 바다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더 궁금하거든요.
4: 네. 지금은 조금 빠른 수준이 아니라 두 배 이상의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7년간, 그러니까 1968년부터 2024년까지 전 지구의 표충수온은 0.74도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 해역은 1.58도나 상승해 전 지구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더 놀라운 건 동해입니다. 동해 표충수온은 무려 2.04도나 올라 전국 해역 중에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동해로 열을 수송하는 대만 한류 세력이 확장된 데다 여름철 폭염 일수 증가로 표층과 증층 간 수온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0: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높게 빠르게. 온도 상승이 빠르고 온도 상승이 상승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더 놀란 거 동해, 우리 어떻게 보면 먹거리하고도 관련이 있는 곳이잖아요. 동해에도 점점 더 수온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 바다가 사실 우리 밥상과 무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4: 네.
0: 네. 그래서 계속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고수온 현상으로 인해서 양식 생물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또 이러한 변화가 바다가 온도가 이제 높아지면서 또 해수면 상승과도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4: 네.
0: 좀 더 어떻게 해수면 상승과 온도가 관련이 있는 건가요?
4: 컵에 담긴 차가운 물을 끓이면은 부피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처럼 물은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영향도 크지만 바닷물 자체가 뜨거워져서 부피가 커지는 것만으로도 해수면을 밀어올리는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뜨거워질수록 우리 바다가 뜨거워질수록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은 조금씩 좁아지는 셈이죠.
0: 네, 우리가 해수면 상승을 얘기할 때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생기는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수온이 상승하면서 또 해수면 상승을 이야기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그 바닷물이 이제 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하나의 직접적인 사례가 우리가 미디어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동해안의 명태가 사라지고 그리고 아열대 어종이 잡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4: 네.
0: 이것이 식량 안보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4: 국민 생선이라 불리던 명태가 동해에서 자취를 감춘 건 단순히 생선 종류가 바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명태나 오징어를 살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후위기는 전 세계 바다에 동시에 닥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산물을 팔던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식량 부족을 겪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밥상을 다른 나라의 호의에만 맡길 수 없는 식량 안보의 비상벨이 울린 것입니다.
0: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태가 사라지고 새로운 오종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4: 네.
0: 그럼 새로운 오종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또 식량이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요?
4: 우리가 흔히 명태 없으면 다른 생선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식량은 그렇게 단순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명태는 그냥 한 종류의 생선이 아니라 항상 일정하게 잡히고 가격이 안정적이고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기본 식량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데 수온이 올라가면서 어떤 해에는 물고기가 거의 안 잡히고 어떤 해에는 갑자기 많아지고 어종 자체도 계속 바뀌는 상황이 되면 공급이 들쭉날쭉해지고 가격이 불안정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생태계가 깨지면서 전체 어획량 자체가 줄어들고 어민과 유통구조도 무너지면서 있어도 못 먹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명태가 사라지고 다른 물고기가 들어오는 건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우리 밥상을 지탱하던 시스템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0: 네,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우리 밥상을 지탱하는 시스템이 흔들리는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새로운 어종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또 문제는 독성이 있는 그런 생물들이 우리 바다에 출현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4: 네,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독성 해파리나 외래종 어종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그물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여름철 즐거운 해수욕장 나들이조차 위협하고 있죠. 바다의 생태 질서가 뒤틀리면서 우리가 알던 평화로운 바다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0: 네, 바다의 어떤 생태 시스템이 바뀌는 것, 그것은 엄청난 어떤 폭풍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또 이러한 그 바다의 온도가 오르는 것이 또 폭우죠.
4: 네.
0: 폭우나 태풍하고도 아주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4: 네. 수온이 올라가면 바다 위로 증발하는 수증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이 넘쳐나는 수증기가 태풍에게는 아주 강력한 연료가 돼요. 연료가 빵빵해진 태풍은 더 파괴적인 힘을 갖게 되고 육지에 도착했을 때 그 수증기를 한꺼번에 쏟아내며 기록적인 폭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다가 뜨거워질수록 우리를 덮치는 비바람의 힘도 세집니다.
0: 네. 이제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태풍이 요즘 더 자주 발생을 하잖아요. 자주 발생하지만 더더욱 더 또 위험한 것은 그 피해가 엄청나다는 거, 더 네. 세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모두 바다의 온도 상승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해수면 상승 이제 두 가지 영향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현 도시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 손실이라 할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네, 그린피스 분석을 보면요. 2030년쯤 되면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사는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길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닷물 높이는 계속 올라왔고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대가 되면 바닷물이 도심 안쪽으로 역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인데요. 이대로 해수면 상승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국토의 약 5%가 침수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처럼 밀물과 썰물 차이가 큰 지역은 바닷물이 조금만 더 높아져도 피해 범위가 확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바닷가 일부가 잠기는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생활과 경제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고 결국 해수면 상승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일상이 점점 바다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는 변화라고 보셔야 합니다.
0: 네, 해수면 상승이 우리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전주와 가까운 군산이 또 서해안에 접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해안 지역의 침수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요?
4: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워낙 커서 해수면이 조금만 높아져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특히 태풍이나 강한 바람이 부는 날 만조 시기가 겹치면 저지대가 한꺼번에 물에 잠길 가능성이 커요. 이제는 군산 같은 항구 도시들도 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0: 네, 항구 도시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이 바다 온도 상승이 우리 육상의 농작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4: 네, 바다는 대기 흐름을 결정하는 엔진과 같습니다. 수온이 평소와 다르게 변하면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가 뒤엉키면서 갑작스런 가뭄이나 예기치 못한 혹한을 몰고 오기도 합니다. 결국 바다의 열기가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쌀이나 채소의 작황까지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0: 네, 이렇듯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지금 해수면 상승 그리고 바다의 수온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다를 좀 덜 뜨겁게 만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4: 우선은 바다의 해변에 쓰레기 줍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겉으로 드러난 상처를 치료하는 걸 쓰레기 줍는 거라고 한다면은 수온을 낮추는 건 병의 근본 원인을 고치는 처방입니다. 결국 우리가 탄소 배출 자체를 줄여 바다로 전달되는 뜨거운 열기의 총량을 줄여야만 지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일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바다 온도 낮추기 실천법 세 가지는 첫 번째 이메일 비우기 같은 디지털 다이어트입니다. 둘째는 바다 탄소 흡수원인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즐겁게 드시는 거고요. 셋째는 가전제품을 고를 때 에너지 효율 등급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0: 네, 우리가 여러 번 이 지구쓰담 코너에서 탄소 중립 또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다를 덜 뜨겁게 만드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청취자들이 나의 생존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4: 바다는 우리의 거대한 에어컨이며 이 에어컨이 고장나면 우리 삶도 멈춘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사랑하자는 막연한 구호보다 바다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0: 네, 바다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바다를 지키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꽤 많죠. 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윤정순 팀장님께 감사드리면서요. 다음 달에도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나오신 문지연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지금 전주천과 삼천, 건지산 그리고 다가온 지방선거까지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환경 현안들을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챙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지연 사무총장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바쁘시죠?
1: 네.
0: 환경운동연합에서는 항상 바빠요. 매일매일이.
1: 네, 매일매일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일을 만들어야 되죠. 누가 지어주는 게 아니라.
1: 네.
0: 그런데 몸 챙겨가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좀 주제들이 세 가지인데요. 좀 빨리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질문을 바로 들어갈게요. 전주천 그리고 삼천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시민과학조사단을 모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이 시민과학조사단을 모집하게 되었는지, 그만큼 지금 전주천과 삼천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1: 우선은 지난 4년간 저희가 하천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목격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하천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조금 시민들과 함께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주천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전주 시민, 시의회, 그다음에 전주시가 함께 만든 명품 하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명품 하천이라는 단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0: 네.
1: 생태적으로 상당히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하천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의 입장에선 다를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드나무 벌목이 이제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준설,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하천을 마구마구 이제 파냈던 일들이 하나
0: 네.
1: 또 기억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하천 정비 사업들로 한다고 해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 또한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전주시 재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예를 들어, 전주천 삼천 같은 경우, 준설로 인해서 31억이 들어갔고요.
0: 네.
1: 그리고 나무 자르는 비용으로 5억 이상을 쓴 걸로 조사가 된것 같습니다.
0: 나무를
1: 그래서
0: 그냥 잘라버린 거잖아요. 다른 데로 이식하는 게 아니고.
1: 네, 배웠던 거를 다 봤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전주천과 삼천이 지금은 괜찮은 걸까라고 하는 시민들의 질문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좀 데이터 조사도 좀 해보고요. 다양한 활동들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0: 네. 그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 꼭 전주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지금 나무들을 벌목하는 전주시 행정들이 이어져 왔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도시 미관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있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 봤을 때 전주 시민들이 이렇게 생태의식이 높았나라는 생각할 정도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또 어디 하나의 어떤 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1: 아름다움을 본 죄일 수도 있겠죠?
0: 네.
1: 그동안에 나무들과 함께 자라왔던 하천, 가로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벌목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분노했고, 저는 이제 그 전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나타난 상황들도 됐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주변에 나무가 벌목돼도 뭐 시민들이 많이 관심이 없었다 이런 얘기 듣기도 했는데, 반대로 그러면서 시민들이 또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조금은 듣긴 했는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의 4년이 또 궁금해지긴 합니다. 나무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도 좀 물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번에 6월 3일 날 있는 지방선거에 우리가 누구를 투표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한해 우리 그 시민의 권리를 꼭 행사하시길 바라고요. 한 번쯤 준비를 제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의원 아니고선 그 전주시장 또는 이제 전북도지사들이 환경에 관련된 공약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과학조사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우선은 나무가 벌목되고 나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다양한 생물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생, 그다음에 하천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뭐 수달도 안 보여요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서
0: 그러네요.
1: 수달의 흔적들, 사기 흔적들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시민들이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면서 좀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본 시민들은, 그러니까 생태를 본 시민들은 또 전주천이나 삼천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0: 네.
1: 것들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0: 네,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시민 과학조사단에 참여하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또 특별히 어떤 전문가적인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1: 아, 전주천과 삼천을 사랑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0: 네.
1: 실은 자연성 회복이 그동안에 되어 왔는데 다시 후퇴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일까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0: 네.
1: 쉽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오시거나 SNS를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5월 15일 금요일까지는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신청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1: 네.
0: 그리고 이제 활동을 이어갈 텐데 네. 얼마 동안 하는 건가? 1년
1: 저희 지금
0: 건가요?
1: 1년 생각하고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사계절을 다 볼 건데 시작은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요. 사계절이라기보다 어쨌거나 홍수철, 그러니까
0: 네.
1: 비가 많이 올 때가 하천이 비가 많이 오기 전, 비가 많이 온 다음에 변화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0: 네. 이 시민과학조사단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어떤 그 환경 생태 우리가 천의 생태에 이제 물고기도 있을 수 있고 그 주변에 식생하는 나무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야말로 자연 공부
1: 네.
0: 돈도 내지도 않는 네. 자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조사를 끝나고 나서 전주 시민들에게 그 전주천, 삼천천에 대한 삼천이라고 해야 되죠?
1: 네, 삼천.
0: 네. 많은 어떤 정보를 또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가 실질로 이 전주천이나 삼천 환경 개선에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1: 네.
0: 중요한 것은 행정이나 정책에서 함께 가야 되잖아요.
1: 네.
0: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지.
1: 우선은 전주천 삼천이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그 횡단 구조물 그러니까
0: 네.
1: 보나 낙차공 같은 것들을 그동안에 철거를 그동안 해왔는데 여울령 보로도 만들기도 했고요. 물고기 이동을 위해서.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보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횡단 구조물이 있고요. 이제 그것들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떤지를 좀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계획이고요. 그걸 통해서 보완하는 정책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을 아마 제안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준설 이후에 생태 뭐 조사들이 많이 이루어진 곳은 또 없어요. 그래서
0: 네.
1: 한번 대대적으로 좀 조사를 해봐서 준설 이후에 복원되는 시점 그리고 복원되고 나서의 물고기나 포유류의 상태들 이것들을 한번 좀 조사해보고 나서 준설 말고 다른 대안은 없나라고 하는 논의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0: 네.
1: 네.
0: 어느 제가 방송에 보니까 해외의 어떤 그 관련된 어떤 포럼이었는데 이 준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야말로 준설은 필요 없다라는 결론이 그런 것 같은데 자꾸 보면은 준설을 하는 것이 정말 그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파괴적이잖아요.
1: 네.
0: 근데 파괴적인데 준설 왜 하는 걸까 했을 때 우리가 뒤에 남는 것은 이게 돈벌이가 아닌가? 누구를 위한 돈을 쓰기 위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결론을 지어도 맞다고 볼까요?
1: 우선은 토목사업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준설하고 나면 다시 쌓여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0: 네.
1: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쓸려 내려가고 다시 쌓이고 쓸려 내려가고 이런 자정 활동들을 계속 하는 게 하천의 역할인데, 그것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하면 물론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또 빨리 복원,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근데 다시 쌓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똑같은 돈을 들여서 계속 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우리의 주장이 있는데, 그거 말고 준설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거가 이제 우리한테는 또 과학적으로 근거를 좀 마련해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역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0: 앞으로 지금도 일이 많은데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천과 삼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이제 주제로 보면은 또이 전주 시민들에게 아주 친숙한 산이죠. 건지산. 작년에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요. 그래서 지금 이 개발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이유.

0: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순간이 왔을 때, 지자체가 이 도시공원을 매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그 혜택을 그대로 주는 것인데, 어쨌거나 특별한 대상을 통해서 도시공원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반대가 있는 것 같고,
1: 네.
0: 어쨌거나 공공자산의 사유화인 얘기는 많이들 들어봤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태적으로, 경관적으로 당연히 훼손되는 거는 다들
1: 네.
0: 알고 있는 건데, 반대로 이제 이 절차가 정당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들이, 불법 특혜 의혹들이 있는 곳이어서, 실은 이제 시민들이 이거를 공원화 할 건지 사유화 할 건지를 선택하는 장이 필요하다. 시민
1: 네.
0: 공론화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저희한테는 있습니다. 네.
1: 네. 그래서 이제 그 환경단체나 아니면 많은 시민들이 건지산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 짓는 게 아니라 이 건지산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면 좋겠다라는 많은 제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것이 달라지는 건가요?
0: 실은 지자체에서 이 도시공원을 아주 잘 지키면
1: 네.
0: 국가도시공원 지정하자라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1: 네.
0: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고, 당연히 지원책도 나옵니다. 뭐, 대규모 공원이 이제 국가로부터 뭐, 보전, 관리되고 재정을 지원받는 제도인데요. 뭐, 건지산, 그 다음에 덕진공원이라고 해요. 건지산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덕진공원이라고 하는데,
1: 네.
0: 덕진공원에 대한 전제 정체성을 담는 뭐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가장 딱 하나예요. 건지산을 그냥 공공의 영역에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전주시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안 하고 지자체에서 정말 전주시가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더 땡큐,
1: 네.
0: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전주 시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1: 네.
0: 이제는 보여야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항상 여름철에만 느껴지는 폭염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더 숲을 더 많이 만들고 공원을 더 많이 만드는 게 앞으로 폭염 대책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보고, 그큰 혜택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1: 네.
0: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1: 네.
0: 그 숲이 만들어지는 역할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또 의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사실 전주는 대구보다 더 덥잖아요, 여름에.
0: 대구보다 덥습니다.
1: 네.
0: 그래서 숲을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네.
1: 대구는 굉장히 뜨거운 도시로 잘
0: 네,
1: 알려져 있어서,
0: 데프리카.
1: 네, 대프니까. 그래서, 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0: 네.
1: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런데, 대구보다 더 뜨거운 이 전주에서는 나무를 심기는 커녕 나무를 베고 있다라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들이 이 건지산을, 지키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0: 저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요구가 더 목소리가 나와야 될것 같고,
1: 네.
0: 저는 전주가 뭐죠? 전주에 있는 도시공원을 전주 시민들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이용하는 게, 혜택을 받는 게 저는 전주 시민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관심이죠.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경험해보고, 그러면 지키고 싶을 겁니다.
1: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매일 느끼는 거, 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를 마시잖아요. 이렇게 매일 맞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공기가 뭐 거기에 1% 정도 부족하다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자연도 우리가 매일 느끼는 건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꼭그 소중함을 깨달을 때는 이미
0: 네.
1: 늦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잘
0: 네. 네.
1: 가꾸는 것이 필요하고, 또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전북 환경운동연합에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뭐 이제 선거가 나와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죠? 기공약들이 나왔나요?
0: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1: 네.
0: 근데 물론 뭐정그 건지산 도시공원 계속 보존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에 이제 응답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공약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후보 등록하고 나서 이제 공약들이 나올 것.

0: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1: 네.
0: 잘 공약에 담기길 바라는
1: 네.
0: 뿐입니다. 네.
1: 혹시 그러면은 어떤 공약들을 요구하셨는지
0: 우선은
1: 네.
0: 제일 중요한 거는 하천은 다들 너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1: 네.
0: 그 다음에 건지산 공원에 대해서는 좀 지켜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나무, 지금 가지치기 벌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 네.
0: 나무 권리 선언? 나무를 좀 존중해주는 조례를 좀 만들어주는 거, 이제 그런 얘기도 했고, 도시숲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이런 것도
1: 네.
0: 좀 이야기들 나눴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 방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전북 환경운동연합이 이제 후보자들에게 공약한 7대 국민 주권 조례라잖아요.
0: 네네.
1: 좀 하나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이것을 주민주권 조례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여기엔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지 7개에 대해서 조금
0: 아,
1: 설명을
0: 이거는
1: 네.
0: 저희 전주시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1: 네.
0: 전라북도에서 이제 제안한 도지사들한테 제안한 부분인데, 전주시는 따로 이제 정책 제안을 진행할 거고요. 이거는 한 개의 정책 제안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주 SRF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상관의 의료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석산도 마찬가지고,
1: 네.
0: 다 주민들이 모르고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1: 그러면,
0: 주민주권조례라고 하는 게
1: 네.
0: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주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진행하자,
1: 네.
0: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7대 조례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여기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다 같이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지역이 아까 말씀해주신 김제가 있고요. 또 어디가 있죠? 어떤 내용들이 있죠?
0: 완주,
1: 완주.
0: 곶창, 정읍, 김제가 있는데요.
1: 네.
0: 뭐다또 비슷해요. 어느 지역이든 폐기물 소각장 문제 있을 거고,
1: 네.
0: 석산 개발 문제 있을 거고, 정읍 같은 경우는 정읍 동네보다 더 많은 화력 폐목재를 태우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1: 오.
0: 되고 있고, 근데
1: 네.
0: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주민들이 알고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런 게 있대요라고 해서 뭐 우리 문제인데 어떡해요? 라고 해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냥 주민들은 모르고 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갈등이 유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해달라고 하는 거, 그리고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그러니까 사전에 심의해서 할수 있게끔 해달라, 그리고 환경 피해에 대해서, 그다음에 주민들의 지원에 대해서 미리 알려 만들어달라, 그리고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게 이격거리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집
1: 네.
0: 앞에 바로 막 석산이 있거나 내집 앞에 폐기물 소각장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더 이격거리를 좀 강화해달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도 이제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조례도 조금은 더 범위를 좀 확대해달라, 뭐 이런 거고, 대부분 이제 위원회 회의나 회의록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1: 네.
0: 회의나 회의록 공개해달라, 그다음에 개발 관련된 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게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안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도지사 플러스 그다음에 각각의 지역에 있는 도의원, 시의원들에게도 다 제안이 된 상황이어서요. 각각의
1: 네.
0: 지역에서 예를 들어 정읍은 정읍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한테 이제 요구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실은 각각의 지역마다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알 권리가 훨씬 넓어지는 거여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다 결정되고 나서 나중에 알아서 막 싸우다 보면 너무 힘들고 하니까
1: 네.
0: 미리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 뭔가 바꾸는, 그다음에 빨리 뭔가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1: 근데 사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동안 이행되지 않고 있던
0: 네.
1: 문제잖아요.
0: 그리고 이제 실은 뭐다 그럴 거라고 예측하겠지만, 막상 내가 이제 당사자가 되면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1: 네.
0: 공개되지 않는 것도 많아지는 거고. 이제 내 일로 겪게 됐을 때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다.
1: 네.
0: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미리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훨씬 더 공론도 잘 되고, 그다음에 누구 한 명의 이장에 의해서, 누구 한 명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알수 있게끔 되는 거여서 좀 의미가 진짜 있는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많은 이번에 그 선거에 나오시는 후보자들이 좀 더 눈여겨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각각 지역에서 조례가 네.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조례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만약에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0: 계속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실은 뭐 저희가 이제 송전탑 대책위도 있는데 송전탑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 하나도 모르게 이제 네. 만들어지는 거여서 이런 것들이 공개되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신뢰감 있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안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1: 네.
0: 네. 그래서 저는 나름의 성과.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후보자님들이 나중에 의원이 되시곤 해서 정책으로 꼭 만들어주시면 너무 이렇게 박수 받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네. 자, 이렇게 전주시 또는 전라북도와 관련해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0: 네. 우리 동네 선거 방송, 그러니까 뭐 시의원님들을 이제 평가라기보다는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 정책으로 만들어질 건지 이런 궁금증을 이제 하는 방송들이 만들어질 건데요. 저는 주민들의 진짜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길 꼭 바라고 이번 선거만큼은 정말 정책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정책 선거가 되려면 주민들,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관심도 갖고.
1: 네, 전주 공동체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래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들어오셔서 또 유튜브로 생방송이 되니까요. 어떤 내 지역에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걸 보시고 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뽑는 그런 공약을 보고 뽑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문지연 사무국장님과 함께 전주청과 삼천, 건지상 그리고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한 주민주권 조례까지 전북의 환경 현안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환경 문제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걷는 하천길, 주말에 오르는 뒷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투표장에 가시기 전에 오늘 나눈 이야기들 한 번쯤 떠올려 주시면 좋겠는데요. 또한 시민과학조사단 참여나 건지산, 주민주권 조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북환경운동연합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를 꼭 찾아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은 지식생활의 진아였습니다. 안녕.

0: 스포츠 전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부. 진행자는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스포츠 전북은 FM 93.5MHz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북 특별자치도의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란 거 잊지 않고 계시죠? 네. 물론 유튜브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꼭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주 입합나무 축제와 전주국제영화제 소식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입합나무 축제는 어제까지 전주 팔복예술공장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철길에서 펼쳐졌습니다. 하얀 입합나무 꽃잎이 소복히 쌓여서 그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상의 길이었습니다. 축제는 어제 끝났으나 입합나무 꽃잎과 그 향기는 아직도 가득한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 4월 29일에 시작되어서 5월 8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영화제는 57개국 237편의 작품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스포츠 전북 프로축구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리고요. 특별히 이벤트로 전북현대의 지난 4월과 또 5월에 준비된 다양한 행사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자, 이제 프로축구 소식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축구는요, 지난 토요일 전주에서 제주군요. 제주에서 열린 K리그 11라운드 전북현대 대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전북이 2-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경기 내용을 우리 정경구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네. 지금 차 안에서 전화 받으셨다고요?
1: 네, 네. 네,
0: 네. 네, 오늘도 출근하시는군요. 강의가 있으신 모양이군요. 네. 전북이 이제 포항전 3-2로 이긴 이후에 제주와의 경기에서도 연속해서 2-0으로 이기면서 2연승을 기록했어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어떻습니까? 그 제주와의 그 인연이 좋지 않은, 뭐 좋지 않다라고 표현보다는 제주에서 경기를 하면은 전북이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요?
1: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적인 측면을 봐도 전북이 2023년에 4월 이후에 3년 만에 승리를 하잖아요. 또 제주 원정에서.
0: 네네네.
1: 제주 원정에서 승리한다는 게 상당히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제주 원정의 길도 그렇고 또 그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 특히 또 전북이 이 2연승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좋은 점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 연승을 했고 또 네. 승수를 쌓았고 네. 또 2위로 지금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발판을 만들었다라는 데 좋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제주와의 경기 총평을 좀 부탁드릴까요?
1: 사실 그 제주가 최근에 보여준 그 경기력들을 보면 4-4-2 포메이션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블록과 블록들을 형성을 잘 하거든요.
0: 네.
1: 이 어려움 속에서 전북이 또 승리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네. 또 전북 같은 경우는 이날 시점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제주가 훨씬 많은 슈팅을 했단 말이죠.
0: 네, 그렇죠.
1: 그렇다는 것은 전북이 그 득점하면서 실점하지 않는 그런 네. 단단함도 보여줬고 또 그리고 골 결정력에 대한 집중력이 아마 K리그에서 가장 높은 팀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전북현대가 이제 선수 선발 구성을 보니까 이 정청용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이었고 또 제주가 4-4-2 포메이션이었는데 이 포메이션의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팀의 차이가?
1: 사실 그 정정용 감독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4-2-3-1의 포메이션은 스트라이커 좌우를 명확하게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뭐 티아고나 모타 같은 선수들을 그 선수를 잘 활용하려면 네. 결국 측면에 있는 공간들을 잘 이용해야 되고 그 측면에 이용하는 그 연계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크로스가 올라왔었을 때 이 4-2-3-1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포지션으로 활용이 가능하단 말이죠.
0: 네.
1: 그런 것들이 분명한 거고요.
0: 네.
1: 자, 반면에 제주 같은 경우는 4-4-2 포메이션이에요.
0: 네.
1: 이 4-4-2 포메이션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줄 포메이션이라는 얘기도 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미들이나 측면 자원들이 크게 포지션의 변동이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는 견고하게 블록과 블록을 잘 이용하면서 견고하게 압박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약간적인 측면을 보지만은 단순하지만 상대한테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는
0: 네.
1: 그런 형태의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전북은 전술적 유연성이 발휘됐다. 그리고 또 특히 중원과 측면에서의 변화가 눈에 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1: 글쎄, 뭐 선수들의 구성들은 전북이 특별히 많이 가져가지는 않는 그런 그 팀의 그 성격을 좀 보여주는데
0: 네.
1: 이날 봤을 때는 양쪽 측면의 윙백 자원들을 그 최우진하고 이상면 선수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오버랩이라든지 공간의 침투 능력들을 많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으로 봤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전술적인 유연성 또 아니면 또 새로운 로테이션 자원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을 더욱 에너지 레벨을 높여서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포백에 대한 이야기 최우진 선수하고 이상민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이 양쪽 풀백에 고참 선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이 이제 부상으로 잠깐 빠지면서 최우진과 이상민 선수가 돌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세대 선수들의 어떤 좀 젊은이들로 바꾸는 테스트 관계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나요? 그렇게?
1: 사실 뭐 프로 축구가 베스트 11만 가지고는 리그를 다 완주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 대체 자원 선수들에 대한 경기력이 사실 이제 경기 라운드가 더해질수록 어느 팀이 더 많이 보유하느냐 그리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경기에 대한 어떤 플랜 또 경기에 대한 전술적 운영을 꾸준하게 매 라운드 보일 수 있으려면 그런 대체 자원들의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북은 이상민이나 최우진 같은 선수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전반과 후반에 양팀 간의 경기 내용을 한번 분석해 주시죠. 전반과 후반을.
1: 전반전 초반에는 우리가 그 보편적으로 팀들이 전북을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하잖아요.
0: 네.
1: 전북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미드필드에 굉장히 그 상대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탈압박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0: 네.
1: 강상윤이라든지 김진규.
0: 그렇죠.
1: 이런 선수들 또 오베르다기라든지 이런 선수를 통해서 상대의 탈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0: 네.
1: 이 제주가 굉장히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사의 포메이션에서 간격이나 또 블록 싸움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북이 또 득점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김진규가
0: 네. 37골. 네. 네.
1: 그래서 이런 좋은 상황을 봤고 후반에 같은 경우는 제주의 그런 그 강한 그 공격이 굉장히 좀 당황했고 또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들을 잘 견뎌냈다는 거. 이 추진력을 통해서 마지막에 또 티아고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를 2-0으로 마쳤던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0: 경기가 빡빡하게 좀 쪼이는 맛이 있었습니다만은 슈팅은 참 그 유연하면서도 부드러운 슈팅이 다 골로 연결이 돼서 팬들로부터는 아주 기분 좋은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자, 전북연대가 득점한 두 골의 상황을 교수님께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1: 사실 그 첫 번째 골 같은 경우는 그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조희재가 그 오른쪽 공간을 침투하는 이상명을 향해서 롱볼을 시도를 하는데
0: 네.
1: 그 공간은 굉장히 타이밍 있게 잘 움직였고 그런데
0: 네.
1: 여기서 이상민 선수가 패스 한 번에 이정준 선수한테 패스가 잘못 갔거든요. 패스 미스가 만들어진 그 과정에 티아고가 그쪽에 라인을 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이 볼이 또 운이 좋게 티아고에 떨어졌고
0: 네.
1: 티아고가 백힐로 볼을 끄집어내면서 이동준에게 연결했고
0: 네.
1: 이동준이 들어오는 김진규한테 연결을 했는데 이때 김진규가 인사이드로 완벽하게 골대를 보고 슈팅한 게 득점을 만들어준 완전히 팀적으로 본인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플레이로 득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그 첫 골에서 그 패스들이 그림같이 네. 이루어지면서 또 부드럽게 패스가 이루어지면서 김진규의 슈팅 또한 너무나 부드럽게 슛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거 한 예술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봤는데 아무튼 참 좋은 경기 흐름이었습니다. 후반 두 번째 골도 얘기 좀 해주시죠.
1: 사실 이제 후반에 들어오면서 제주가 이제 그 상대의 압박 강도도 높고 라인을 또 굉장히 올리면서 제주 아 전북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0: 네.
1: 굉장히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을 잘 견뎠잖아요. 그렇죠. 수비나 미들라인을 네.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역시 또 그날도 강상민 선수의 부지런함이 보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상대의 그 실수를 강상민이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했고 키아고가 90분에 출전했단 말이죠.
0: 그렇죠. 불과 몇 분 안 됐어요.
1: 네, 들어오자마자 전북이 강한 면이 그 상황에서 그 결정적인 장면에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또 전북의 또 하나의 강점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0: 네.
1: 그 두 번째 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경기 저처럼 쉽게 골이 들어가는 모습을 팬들이 본다면 축구 가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 경기를 보는 동안에 자 앞에서 이제 양쪽 사이드에 최우진 선수하고 이상명 선수가 돌았는데 이상명 선수는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그러니까 전 경기에서 잠깐 나왔고 두 번째 경기에는 이제 스타팅 멤버로 나왔는데 어때요 경기를 보시고 이상명 선수를 좀 평가해 주신다면?
1: 사실 이 선수가 전북에 오기 전에 K2에서 경기를 충분히 했던 선수였고요.
0: 네.
1: 그 측면에서 미래가 밝았던 선수를 전북에 잘 영입을 해왔고
0: 네.
1: 그동안 김태환은 또 김태현이라고 하는 양쪽 측면에 워낙 베테랑 선수들이 경기를 잘해줬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 선수들이 잘 보이질 않았단 말이죠.
0: 네네.
1: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상을 통해서 이 선수들이 나왔는데 자기 몫을 충분히 잘해줬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0: 네.
1: 앞으로도 전북이 리그를 끌어가면서 이 선수들의 경기에 참여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정용현 감독이 이 선수를 선택하는데 불안 요소가 많이 줄어드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이제 최우진 선수도 초반부터 자주 여러 번 나왔고 이상민 선수는 최근에 나왔고 그전엔 또 김하준 선수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젊은 세대들의 그런 어떤 흐름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내일 12라운드가 이 광주 FC와 이 경기가 전주에서 있어요. 전주성에서요. 어떻게 네네. 예상하십니까?
1: 뭐 최근 광주가 너무 안 좋고요.
0: 그렇죠.
1: 시작하기도 하고 대량 실점을 해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0: 네.
1: 여기다 전북은 홈이잖아요.
0: 네.
1: 지금 아마 포항전, 제주전, 광주전 3연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량 득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이제 일요일 오후 4시 30분에는 이제 안양에 가서 안양과의 경기를 하는데 안양과 경기를 또 어떻게 평가를 예상을 하실 수 있을까요?
1: 글쎄요. 뭐 경기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 광주를 이기고 3연승을 했을 때는 팀적으로 굉장히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거든요.
0: 네.
1: 또 감독이나 선수들이 그런 자신감도 있게 되고
0: 안양도
1: 충분히 어려운 경기이지만은
0: 네.
1: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0: 3월 18일 4라운드 안양전에서 전북 현대가 이제 2-1로 이긴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올 시즌에.
1: 네.
0: 그래서 근데 그때 경기를 보니까 안양도 그렇게 쉽사리 무너질 팀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재 팀 순위 7위 하고 있거든요.
1: 네, 네,
0: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교수님은 둘 다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전북이 이제 1위 서울, 2위 전북현대, 3위 울산현대, 4위 강원, 5위 대전, 6위 포항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경기, 그러니까 광주 FC와 그다음에 안양은 그 외에 7위 밑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팬들이 좀 열심히 또 응원해 주시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지금까지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였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자, 프로야구 소식을 또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북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이 멀리 가 계십니다. 강원도 양구에 가 계시는데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먼 거리입니다만은 이제 전화로는 가까우니까 평상시 말씀하시지 하세요. 네, 네. 양구가 그 저 휴전선하고 가깝지 않나요?
2: 네, 맞습니다.
1: 어떤 시설이 돼 있어요? 야구장 시설이 잘 돼 있어요?
2: 야구장 시설도 잘 돼 있고요.
1: 네.
2: 네, 저희 팀이 출전한 팀이 많기 때문에
1: 네.
2: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좀 조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아, 야구장을 축구장으로 변형시켜서 또 시합도 하고 그러는군요.
2: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1: 네, 그러니까요. 네. 그냥 유소년 야구니까 가능하겠군요, 그게.
2: 네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야구 얘기하죠. 지난주 네. NC와의 원정 3연전 기아가, 그 다음에 KT와의 광주에서 3연전 경기를 했는데, 그 6경기 결과를 오늘 좀, 장시간 동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어땠습니까?
2: 네. 네. NC와의 1차전 경기는요.
1: 네.
2: 4-5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1: 네.
2: 연승 흐름은 끊어졌었어요.
1: 네.
2: 1차전 경기는 10회 연장 9-4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전날 패배를 만회했습니다.
1: 네.
2: 그러나 3차전 경기는 2-7로 패하면서 NC와의 경기는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1: 네, 네.
2: 이어서 주말, 리그 1위 팀인 KT와의 경기가 광주에서 치러졌었죠.
1: 네.
2: 상대의 전적은 3패를 기록 중이었었고요.
1: 네.
2: 1차전에서는 3-4 한점차 패배였습니다.
1: 네.
2: 경기 내내 팽팽한 흐름을 유지는 했지만,
1: 네.
2: 승부팀에서 미세한 균열이 결과로 이어지면서,
1: 네.
2: KT전 4연패의 그림자가 길게 그려졌었습니다.
1: 네.
2: 2차전은 완전히 다른 결이었는데요. 6-0 완봉승으로 투타의 균형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고,
1: 네.
2: 흐름을 중심에 돌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1: 네.
2: 이 승리로 단독 5위 자리로 지켜내면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는 듯 했습니다.
1: 네.
2: 하지만 3차전에서
1: 네.
2: 다시 3-6으로 무너지며 결국 이닝 시리즈를 KT에 헌납했습니다.
1: 네네.
2: 지난주까지 기아는
1: 네.
2: 31경기를 소화했어요.
1: 네.
2: 14승 1무 16패로
1: 네.
2: 승률 4.6푼 7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1: 네네네. 그래서 이제 5위 공동 5위예요. NC, 네, 기아, 맞습니다. 두산이 공동 5위인데 지난주 한 주 6번의 경기에서 2승 4패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2: 네, 네. 네 맞습니다.
1: 1위가 KT, 2위가 LG, 3위가 SSG, 4위가 삼성, 5위가 NC, 기아, 두산이고요. 롯데 한화, 키움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2: 네. 네,
1: 네, 네. 1위와 5위와의 게임 차는 6게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6.5게임 차이. 네. 그래서 뭐, 실망하실 것도 없고, 아직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야구는 말이죠. 네. 자, 1차전 NC와의 경기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NC와의 1차전 경기에서 3회 초까지의 흐름이 참 좋았는데요.
2: 네, 그렇습니다.
1: 네.
2: NC와의 1차전 경기 초반 흐름만 놓고 보면,
1: 네.
2: 분명히 기아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1: 네.
2: 3회까지는 완벽했는데,
1: 네.
2: 나성범의 2회 우중월 솔로 홈런으로 분위기를 끌어왔고요.
1: 네.
2: 이어 김도영의 4월 장애 투런 홈런까지 나오면서,
1: 네.
2: 단숨에 경기 주도권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2: 여전히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이 경기는 가져간다는 그림이 보였던 경기였는데
1: 네.
2: 이날 에이스 선발 내일은 6이닝 8피안타
1: 네.
2: 5실점으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1: 네.
2: 중반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1: 네.
2: 결국 힘부처였던 7회에서 흐름을 다시 가져올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1: 네.
2: 2사 이후에 만들어낸 2-3루 찬스 상대 배터리가 흔들리면서 사실상 동점까지 갈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면서 경기의 무게가 완전히 NC 쪽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1: 네네네.
2: 결국 초반에 만들어놓은 흐름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고
1: 네.
2: 승부처에서 한 장면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지면서 기아는 4-5 아쉬운 패배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1: 네네. 이 선발 에이스 내일의 그 투구 내용이 사실 네네. NC와 1차전이고 또 KT와의 3차전에서 나와서 던졌잖아요.
2: 네네.
1: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실점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제구의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스피드, 볼의 스피드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짧게 말씀하실 거 들어간다면.
2: 지금 메인 선수는 저 전체적으로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1: 그래요.
2: 초반에는 좋았던 어떤 분위기가 지금 메인 선수가 지금 장기간으로 이어지지 않을기를 바랄 뿐이죠.
1: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스피드 하면 그 묵직한 볼이 없어지고 옛날 같지가 않아요. 지금 아직도 제구력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자, 7회가 이날 경기의 승부처였습니다. 한 점을 뒤진 상황에서 기아 공격이 시작되는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은 2이닝 그 초반 상황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네, 선두 타자 박재현이 안타로 출루하면서 흐름을 만들었었고요.
1: 네.
2: 김우령의 희생버터로 1사 2루를 만들면서
1: 네.
2: 동점으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잘 갖춰진 상황이었습니다.
1: 네.
2: 김선빈이 물러난 이후에도 김도영이 볼넷을 골라내면서 2사 1루를 만들었었고요.
1: 네.
2: 여기에서 타석에 나성범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이닝의 승부가 결정될 수 있는 장면이 만들어졌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NC는 여기서 투수를 바꾸죠. 승부수를 겁니다.
2: 그렇죠.
1: 네네. 네.
2: 김기로를 투입하면서 나성범과 정면 승부를 선택을 했고요.
1: 네.
2: 초반에는 스트라이크를 연속으로 잡아내면서 투수 쪽으로 유리한 카운트가 만들어졌었는데
1: 네.
2: 코인절이 연속으로 포수 뒤로 빠지면서 순식간에 2사 2, 3루가 됐고요.
1: 네.
2: 특히 두 번째 공에서 3루 주자가 홈을 파고들면서 사실상 동점이 되는 흐름이 만들어졌었습니다.
1: 네네.
2: 네, 이 장면은 경기 흐름이 완전히 기아 쪽으로 넘어오는 순간이었는데
1: 네.
2: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1: 네네. 자, 그러면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여기에서
1: 네.
2: 그러면 포수 남진열의 빠른 판단이 있었고
1: 네.
2: 체크 스윙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 이어졌었습니다.
1: 네.
2: 결과적으로는 스윙이 인정되면서 나성범은 삼진 처리가 됐고
1: 네.
2: 홈으로 들어온 득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 네.
2: 이 한 장면으로 이닝이 그대로 종료가 됐었습니다.
1: 네.
2: 이 장면은 결과적으로 판정 하나가 공격 전개 전체를 바꿔버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2: 만약 그 상황에서 심판이 스윙으로 판단을 했다면 나다우시 성립이 되면서 포수가 1루 송구를 선택해야 하는 흐름이 됩니다.
1: 네.
2: 그렇게 되면 3루 주자는 홈으로 들어와서 득점이 가능하고요.
1: 네.
2: 타자 주자였던 나성범 선수도 1루에 살아나갈 수 있는 구조였다고 볼 수 있죠.
1: 네.
2: 즉 단순히 스트라이크냐 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1: 네.
2: 득점 여부와 주자 상황이 동시에 달라질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였다고요.
1: 네.
2: 볼 수 있고요.
1: 네.
2: 결과적으로 스윙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1: 네.
2: 그 흐름이 끊겼다는 점에서 기아 입장에서는 공격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아쉬운 장면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네. 결국 이 장면 하나가 경기 전체를 바꾸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2: 네, 그렇습니다.
1: 네.
2: 동점으로 갈 수 있었던 흐름이 한순간에 끊겼고
1: 네.
2: 그 여파로 분위기까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1: 네.
2: 결국 이 7회 한 장면이 이날 경기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 네, 네, 네. 야구는 그래서 참 어려운 경기예요. 경기를 보다 보면은 선수의 판단, 그다음에 그런 것들 인정을 심판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뒤섞여지면 말이죠. 정말 그 수수께끼 풀듯이 풀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2: 야구의 의미가 그런 거죠.
1: 네네.
2: 너무 횟수가 너무 많다는 거.
1: 네, 네, 네. 자, 2차전 경기로 넘어가죠. NC와의 네네. 2차전 경기 결과는 기아가 역전승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여러 번 흐름이 바뀐 팬의 입장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경기였어요.
2: 네, 맞습니다.
1: 네. 네.
2: 이날 경기는 흐름이 몇 차례 크게 흔들린 경기였죠.
1: 네.
2: 초반에는 NC 쪽으로 완전히 흐름이 기울였었는데
1: 네.
2: 1회 박건우의 투로 홈런
1: 네.
2: 그리고 2회 천재환의 솔로 홈런까지 나오면서
1: 네.
2: 기아가 0-3으로 끌려가는 상황이었고요.
1: 네.
2: 이효리 선수의 구위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지만
1: 네.
2: 실투가 장타로 연결되면서
1: 네.
2: 초반 흐름을 내준 모습이었습니다.
1: 네.
2: 하지만 중반대로 기아가 분위기를 바꾸는데
1: 네.
2: 4회 김호령 선수의 솔로 홈런으로 추격 흐름을 만들었고
1: 네.
2: 5회에는 한진수와 박민 선수의 백투백 홈런이
1: 네.
2: 나오면서 승훈식 간의 3-3 동점을 만들어냈었습니다.
1: 네.
2: 특히 이 장면은 하위 타선에서 나온 장타였다는 점에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네.
2: 이 경기 흐름은 다시 한번 흔들리는데
1: 네.
2: 6회 수비에서 2루수 데일 타구 데일의 선수가 타구 펀단 미스가 나오면서 실점이 이어졌고요.
1: 네.
2: 다시 3-4로 리드를 내주게 됩니다.
1: 네.
2: 다만 추가 실점을 막아내면서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1: 네.
2: 경기를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을 유지를 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8회 기아가 다시 집중력을 보여주는데
1: 네.
2: 볼넷과 안타, 타구를 묶어서 만루 기회를 만든 뒤 한진수 선수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4-4 동점을 만들었고요.
1: 네.
2: 펀치아웃이 만들어낸 점수라는 점에서 팀 전체 집중력이 돋보인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2: 결국 승부는 연장전에서 갈렸습니다.
1: 네.
2: 10회 공격에서 한준수 선수의 2루타를 시작으로 기회를 만들었는데
1: 네.
2: 박재현 선수의 적시타 가 나오면서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1: 네.
2: 이후 김호령 선수의 3점 홈런 그리고 김도영 선수의 세기 홈런까지 이어지면서 타이닝의 경기를 완전히 결정지었습니다.
1: 네, 네.
2: 전체적으로 보면 이날 경기는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1: 네.
2: 중반의 흐름을 되찾은 뒤에 후반과 연장에서 집중력으로 승부를 가져온 경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네. 이 경기에서 최고의 1등 공신 감독님 누구로 평가하십니까? 1등 공신
2: 정영 선수죠.
1: 누구요?
2: 정영 선수.
1: 아 투수?
2: 네.
1: 아니면 저는 타자 중에
2: 아,
1: 저는 박재현 선수라고 봐요.
2: 박재현 선수가 10회, 맞죠.
1: 10회
2: 타자는
1: 예. 네. 그 신인 선수가 맞아 와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친 것이 그냥 적시타가 돼가지고 역전을 했고 그 뒤로 이제 김호령의 네 김호령의 3점 홈런, 김두영의 솔로 홈런 치면서 경기를 마무리한 거죠. 자 네. 이제 정혜영 선수 앞에서 우리 저 감독님 말씀하셨으니까 8회 9회를 네. 책임지면서. 올해 첫 승을 기록했어요.
2: 너무 안 좋았던 기억이 많이 있던 선수였기
1: 그렇습니다.
2: 때문에
1: 그렇습니다. 네.
2: 였는데
1: 네.
2: 네. 이날 정영 선수는 2이닝 무실점.
1: 네.
2: 피안타 1개, 탈삼진 2개, 볼넷 없이 던지면서 오랜만에 승리 투수가 됐었습니다.
1: 네.
2: 결과도 좋았지만 내용도 상당히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2: 2이닝을 맞추면서 볼넷 없이 공격적으로 승부를 가져갔고
1: 네.
2: 주자가 나간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1: 네.
2: 특히 연장전으로 넘어가기 전 중요한 구간 8, 9회를 책임지면서 경기 흐름을 끊지 않고
1: 네.
2: 이어준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2: 이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타선이 연장전에서 부담 없이 승부를 가져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네. 아무튼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혜영 선수가 8, 9회에서 좋은 역할을 했다는 것은 기아로 봐서는 아주 정말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날 홈런이 무려 5개 나왔어요. 김호령 선수가 네. 멀티 홈런을 치면서 대단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2: 네, 홈런이 5개 나온 경기였는데
1: 네.
2: 특히 김호령 선수는 6타수 3안타,
1: 네.
2: 4타점,
1: 네.
2: 멀티 홈런을 기록했어요.
1: 네.
2: 첫 번째 홈런은 추격의 흐름을 만드는 역할을 해줬고
1: 네.
2: 두 번째 홈런은 3런 홈런인데 135m짜리 홈런이었거든요.
1: 네.
2: 이 홈런은 승부를 결정짓는 세기 역할을 해줬습니다.
1: 네.
2: 여기 한준수 선수의 홈런과 박민 선수의 백투백 홈런은 끌려가던 경기를 단숨에 원점으로 돌려놓는 결정적인 장면이었고요.
1: 네.
2: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준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1: 네, 네.
2: 또 연장전에서는 김도영 선수의 시즌 10호 홈런까지 나오면서
1: 네.
2: 팀 타선이
1: 네.
2: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했다는 걸 보여준 경기였고요.
1: 네.
2: 전체적으로 보면
1: 네.
2: 이날은 특정 한 선수보다는 타선 전체가
1: 네.
2: 흐름에 맞는 역할을 해주면서 만들어내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1: 네네. 자, 저 테이블 세터 역할도 굉장히 좋았고요. 박재현 선수와 함께 상위 타선들이 힘을 냈단 말이에요.
2: 네, 그렇습니다. 박지현 선수도 3안타 경기를 하면서 꾸준히 출루를 해줬고,
1: 네.
2: 특히 연장 10회 1자 1루에서 나온 역전 2루타는 이날 경기의 결승타였거든요.
1: 네.
2: 김보령 선수가 폭발력을 보여줬다면,
1: 네.
2: 박지현 선수는 흐름을 이어주는 역할을 잘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2: 김보령 선수의 결정력 그리고 박지현 선수의 연결 능력이 함께 맞물리면서 공격이 훨씬 부드럽게 이어졌고요.
1: 네.
2: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이날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자, 김도영 선수가 이제 NC와 2차전 경기에서 연장 10회 쐐기 홈런을 쳤는데 리그 최초 올해 올 시즌이죠. 10호 네네, 홈런 그렇습니다. 고지를 올라섰습니다.
2: 이날은 상황과 기록
1: 네.
2: 두 가지 모두 의미가 큽니다.
1: 네.
2: 연장 10회 2사 3볼 1스트라이크 히팅 카운트에서 슬라이드를 정확히 공략하면서 경기를 완전히 끝내는 한 방을 만들어냈었고요.
1: 네.
2: 이 홈런으로 10호 홈런 시즌 10호 홈런이죠.
1: 네.
2: 리그에서 가장 먼저 주자릿수 홈런을 도달했었습니다.
1: 네. 자, 이제 김도영 선수 얘기는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에 또 앞으로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3차전 NC와의 3차전 경기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네. 네, 네. 그 3차전 경기가 보면은
2: 네, 네. 네.
1: 그 기아 타이거즈가 NC와의 3연전 경기에서 2대 7로 패하면서 또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다. 여기서 루징이란 말은 3연전 경기에서 이긴 경기보다 패한 경기가 많을 때 루징 시리즈라고 루징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혹시 네. 우리 팬들이 이 새로운 용어라서 이해를 못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자, 경기 흐름은 어땠었나요?
2: 네, 이날 경기는
1: 네.
2: 선발과 불펜 그리고 타선까지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네.
2: 먼저 선발 올러 선수는 5이닝 89구를 던지면서 5피안타,
1: 네.
2: 2볼넷, 1사사구, 3진 5개, 4실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1: 네.
2: 1회 리드오프 홈런으로 선취점을 내준 이후에 중반까지는 안정감을 찾아갔지만 5회 2사 이후 연속 출루와 주자 관리에서 흔들리면서
1: 네.
2: 추가 실점으로 이어진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1: 네.
2: 이후 불편에서는 최지민 선수와 한재중 선수가 각각 1이닝 무실점으로 잘 막아주면서
1: 네.
2: 추격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고요.
1: 네.
2: 실제로 6회 김도영 선수의 출루 이후에 나성범 선수의 투런 홈런으로 2대 4까지 달아붙으면서 경기를 다시 살리는 흐름은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1: 네.
2: 하지만 8회 홍민규 선수가 1이닝 4피안타 3실점을 허용하면서
1: 네.
2: 점수차가 벌어졌고
1: 네.
2: 이 장면에서 추격 흐름이 완전히 끊겼어요.
1: 네.
2: 여기에 타선에서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 네.
2: 3안타가 6개에 그쳤고 김도영 네. 2안타, 나성범 2안타, 오선우 1안타, 김규성 1안타로 일부 선수들에게만 생산이 집중이 되면서 전체적인 공격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1: 네.
2: 결국 이날 경기는 선발의 5회 2사 후의 실점,
1: 네.
2: 불펜의 8회 추가 실점,
1: 네.
2: 그리고 타선의 침묵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어려운 경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전체적으로 경기를 보면 엎을 것 같으면서도 엎지 못했고 또 역전을 당해서는 안 되는데 역전을 당한 또 좋은 찬스에서는 득점하지 못한 거 이런 것이 이제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NC와의 경기에서는 1승 2패를 기록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KT와의 3연전 얘기를 하죠. KT와 1차전, 시즌 4차전 경기가 되는 건데 3대 4로 패했단 말이에요.
2: 네, 이날 경기는 기아 입장에서 보면
1: 네.
2: 끝까지 따라가기는 했지만 결국 한 끗을 넘지 못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초반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
1: 네.
2: 양현종 선수가 4이닝 5피안타 2실점
1: 네.
2: 본래 4개를 기록을 했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1: 네.
2: 경기 자체도 힘들게 흘러갔었고
1: 네.
2: 하지만 3회 수비에서 한 장면이 있었죠.
1: 네.
2: 외야에서 잘 막아낸 이후에 내야 연결 과정에서 과감한 선택이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거든요.
1: 네.
2: 이 장면이 단순 1점이 아니라
1: 네.
2: 경기의 흐름을 KT 쪽으로 넘겨주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1: 네, 네, 네.
2: 타선은 전체적으로 답답했어요.
1: 네.
2: 상대 선발 고용표의 투구에 완전히 타이밍을 뺏겼었습니다.
1: 네.
2: 김우경, 김도영, 김선빈 세 선수가 안타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1: 네.
2: 기아 타선은 6이닝 동안 삼진 12개를 기록하면서 타선 전체 흐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점수는 냈지만 압박을 주는 공격은 나오지 않았다.
1: 네.
2: 그리고 경기 후반으로 가면서 기아가 끈질기게 따라 붙기는 했습니다만
1: 네.
2: 6회 김동영 적시타 그리고 8회에는 밀어내기로 결국 동점을 만들어냈고
1: 네.
2: 여기까지 흐름을 완전히 가져오는 분위기였는데
1: 네, 네.
2: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1: 네.
2: 8회 말 연습자 말루 타자는 5번 타자 나성범 많은 기아 팬들이 최소 1점은 내겠지 하고 기대를 했지만
1: 네.
2: 아쉽게도 이 상황에서 추가점을 내지 못하고 경사차로 끝나면서
1: 네.
2: 흐름을 완전히 끊겼습니다.
1: 네.
2: 사실 이 한 타석에서 이날 경기의 승부가 갈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 네.
2: 1위를 넘긴 KT는 최원준의 볼넷과 김현수의 안타로
1: 네.
2: 흐름을 만들어서 냈었고요.
1: 네.
2: 1자 1루로 해서 장성호의 적시타로 역전하면서 다시 리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1: 네.
2: 반면 9회 말 공격에서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아쉽게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1: 네네. 자 이제 지는 경기보다는 이기는 경기 한번 얘기하죠. KT 2차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네. 저 감독님하고 얘기할 시간이. 그 KT와 네. 2차전 경기 기아가 6-0으로 이제 승리를 합니다. 사실 KT전에서 네. 전패를 하고 오다가 이제 첫 승을 하는 거예요. 6-0으로.
2: 네, 네, 기분
1: 좋은 얘기하고 넘어가죠. 네, 말씀하시죠. 경기 네. 흐름.
2: 2차전 경기는 초반과 중반, 후반의 흐름이 아주 뚜렷하게 나는 경기였습니다.
1: 네.
2: 먼저 초반인데 기아가 기회는 계속 만들었었어요.
1: 네.
2: 박재현 선수가 출루를 하고
1: 네.
2: 김선배 선수 볼넷으로 연결되면서 득점권 상황은 여러 차례가 있었거든요.
1: 네.
2: 그런데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1: 네.
2: 점수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1: 네.
2: 하지만 이 흐름에서 중요한 건
1: 네.
2: 마무리였습니다. 황동화 선수가 4회 2사까지 퍼펙트에 가까운 투구를 하면서 기아 타선을 완전히 묶어놨었거든요.
1: 네.
2: 경기 흐름 자체를 상대에게 넘겨주지 않았던 거죠.
1: 네.
2: 그리고 결국 중반 5회 기운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1: 네.
2: 박지현 대일 선수가 연속 안타 이후에
1: 네.
2: 김선빈 선수가 우익선상 2루 타를 터뜨리면서 주자 두 명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1: 네.
2: 이게 이날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장면이었습니다.
1: 네.
2: 여기서 끝이 아니라 6회 추가점이 이어지는데요.
1: 네.
2: 한승훈 선수의 데뷔 첫 안타가 타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1: 네.
2: 이 선수가 군산중 전주고 출신입니다.
1: 네.
2: 그리고 김태훈 선수의 희상플라이까지 나오면서 점수차가 4-0으로 벌어집니다.
1: 네.
2: 그리고 5회 결정적으로 박재현 선수의 투런 홈런.
1: 네.
2: 이 한 방으로 사실상 승부가 결정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2: 마운드에서는 황동화 선수가 7이닝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막아줬고요.
1: 네.
2: 이에 올라온 김태형 선수까지 2이닝을 깔끔하게 책임을 지면서
1: 네.
2: 완벽으로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1: 네.
2: 결국 이날 경기는 초반에 기회를 살리지 못했지만 중반에 집중력으로 흐름을 가져왔고 후반에는 투타 모두에서 완벽하게 마무리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네. 네. 자, 그런데요. 그 한승현 선수가 전주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2: 네.
1: 어쩐지 좀 정이 가더라고요. 아무튼 첫 안타가 참 타점하면서 본인에게는 아주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황동화 선수 투수 잘 던졌잖아요. 짧게 얘기하고 3차전 얘기로 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7이닝 무실점 한 얘기 말이죠.
2: 네. 이날 황동화 선수는 7이닝 4피 안타 8타 3진 무실점 무사사구로 시즌 2승을 기록했고요.
1: 네.
2: 현재 9경기 2승 2홀드 ERA 5.96을 기록 중이고요.
1: 네.
2: 포심 최고 140km의 슬라이더,
1: 네.
2: 포크볼, 커브까지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1: 네.
2: KT 타선을 완전히 제어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2: 특히 4회 2사까지 퍼펙트, 5회까지 단 1피 안타로 경기 흐름 자체를 가져온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네. 예, 황도환 선수가 살아남으로써 앞으로 기아로 봐서는 투수진들이 부상 선수도 있지만은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2: 네네.
1: 자, 3차전 얘기는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차전. 3차전은 간단하게 한번 분석해 주시죠. 간단하게.
2: 네, KT와 3차전 경기는요,
1: 네.
2: 흐름을 중심으로 보면, 초반은 분명 기아의 몫이었어요.
1: 네.
2: 김동영의 1회 말 역전 3점 홈런이 터지면서 11호 홈런을 기록했는데
1: 네.
2: 이 한 방으로 경기의 공기가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1: 네.
2: 타격점과 장타력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이라는 걸 증명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1: 네네.
2: 하지만 흐름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1: 네.
2: 선발 제이스레일이 중반 들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특히 5회 초가 승부에 불수령이 됐었습니다.
1: 네.
2: 기아 입장에서 이 5회 초는 단순한 실점이 아니라 스스로 흐름을 무너뜨린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2: 선두 타자 이후 최원중과 장성우에게 연속 볼넷을 내주며 5이닝 출발부터 흔들렸습니다.
1: 네.
2: 특히 최원준에게 2루 3루 도루를 연달아 허용하면서 마운드의 제임스 레일은 투구 템포와 집중력이 눈에 띄게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2: 타자를 상대하기보다 주자와의 싸움이 끌려 들어간 전형적인 흐름이 이탈 상황이었죠.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독님. 여기까지 하고 네네. 결국은 그렇게 해서 패한 거죠, 뭐. 네. 자, 끝으로 주중 경기, 주말 경기 안내 좀 하시죠. 한화의 경기가 주중에 있고 광주에서 펼쳐집니다. 한화 9위예요. 그다음에 주말에 8위인 롯데와의 경기, 원정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적어도 3분의 2는 이겨야 되지 않아요?
2: 네, 이번 주 일주는 흐름 반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이기도 하죠.
1: 그렇습니다.
2: 주중에는 광주 홈에서 리그 9위 한화와 이글스와 3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1: 네.
2: 순위상으로는 기아가 우위에 있는 매치업이지만
1: 네.
2: 하위권 팀들로 부담없이 맞붙는 특성이 있는 만큼
1: 네.
2: 초반 기사 대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홈경기인 만큼 선발진이 안정적으로 흐름을 잡아주고 타선이 초반 득점 지원을 해주는 정서적인 경기 운영이 요구되는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2: 주말에는 장소를 부산으로 옮겨서 네. 8위 롯데자이언츠와 원정 3연전을 갖습니다.
1: 네.
2: 8위 원정은 특유의 분위기와 흐름 싸움이 강한 구장인 만큼
1: 네.
2: 경기 초반 흐름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관건인데
1: 네.
2: 특히 롯데 역시 반등을 노리는 상황이라
1: 네.
2: 단순한 순위 이상의 접전 상황이 양상이 예상이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경기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와서 기아 팬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음질 상태가 조금 좋지를 못했어요. 약간 그 좀 울림이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 25분이 넘었어요. 우리 김백철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스튜디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2: 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북연대 홍보 담당자이신 조남건 책임 매니저를 연결해서 전북현대 팬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2: 네,
1: 말씀하세요.
2: 전북현대 홍보를 맡고 있는 조남건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제주에 갔다 오시고 이겨서 기분 좋으시겠네.
2: 아, 네. 오랜만에 제주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5월 5일 내일이 이제 어린이날이는데 홈 경기 얘기부터 해보죠. 상대가 광주 FC인데 이 경기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어린이날 홈 경기는 이제 22년 이후에 약 4년 만에 배정받아서
1: 네.
2: 어린이와 가족 팬분들을 오랜만에 전주성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고요.
1: 네.
2: 올해는 가족 모두가 즐기는 축구 축제로 준비했습니다.
1: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띌까요?
2: 가장 큰 포인트는 이날 경기가 어린이날 펼쳐지기 때문에
1: 네.
2: 어린이 중심 운영이라고 하겠습니다.
1: 네.
2: 첫 번째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 1,000원 티켓을 준비를 했고요.
1: 네.
2: 이 같은 경우는 ENS석 일반석 그리고 온라인 예매를 통해서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1: 네.
2: 두 번째로 가족 단위로 관람 환경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를 즐겨보실 수 있도록
1: 네.
2: 어린이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했습니다.
1: 네.
2: 예를 들자면 디즈니 토이스토리 콘셉트로 포토존과 미니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요.
1: 네.
2: 그리고 또봇 마스코트와 콜라보레이션 한 부분에 있어서
1: 네.
2: 또봇 그 인형탈이 와서 퍼포먼스와 시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1: 네.
2: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경기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추억이 되겠는데요?
2: 네, 경기 전에 이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준비해서 경기장에 일찍 오셔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저희가 이제 전북연대 요즘 그 홍보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축구도 중요하지만 전주성에 놀러 간다라는 느낌도 주어질 것 같아요.
2: 네, 물론 이제 축구가

0: 보호활동과 결합된 참여형 이벤트였고요.
1: 네.
0: 임실군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오수애견 정신이 살아 숨쉬는 오수에서 함께 산책하면서
1: 네.
0: 꽃씨를 뿌리는 본의 산책으로 진행을 했었고
1: 네.
0: 향후 오수 천변의 아름다운 꽃길로 물들면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선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꽃씨를 뿌리는 행사였군요. 그러니까. 네.
0: 네. 그 강아지한테 그 키트를 채워가지고요.
1: 네.
0: 그 안에 들어있는 꽃씨가 걸어다닐 때 조금씩 떨어지도록 자연스럽게 해서.
1: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주 참 요즘 트렌드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행사가.
0: 네. 팬분들이 단순히 이제 참여를 넘어서 그 반려 동물 동물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반려동물의 문화 그리고 환경 의식, 지역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반응이 좋았겠죠?
0: 네, 이 행사를 운영했던 담당자 말에 따르면요,
1: 네네.
0: 기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0: 앞으로도 이런 참여형 CSR 활동을 더욱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1: 네, 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정말 기대되는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5월 17일 김천 상무전 이후에 진행되는 저서드 하프 행사인데, 그리고 잔나비 공연 소식이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네. 소개 좀 해주시죠.
0: 네, 그 기존 축구는 이제 전반, 후반 이렇게 끝나지만,
1: 네.
0: 전북 현대는 경기 이후에 하나의 새로운 경험으로 만들고자,
1: 네.
0: 서드 하프를 기획했습니다.
1: 네네. 네, 자, 그러면.
0: K리그
1: 네.
0: 최초로 시도이기 때문에,
1: 네.
0: 전북 현대 팬들과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드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바로 공연이 이어지는 건가요? 그럼?
0: 네, 맞습니다.
1: 네.
0: 보통은 하프타임에 약 두세 곡 부르는 게 일반적 가수 초청 행사였잖아요.
1: 네, 네.
0: 네. 이날은 경기 종료 후에
1: 네.
0: 전주성에 그대로 이제 콘서트장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1: 네.
0: 잔나비 특유의 감성적인 음악과 함께 5월의 밤에 굉장히 특별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네네. 그럼 무대가 그라운드의 센터 서클 한복판이 되는 건가요?
0: 무대가 사실 설치되는 건 아니고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네, 잔디 보호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1: 네.
0: 잔나비 그 두 분께서
1: 네.
0: 그라운드를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네. 공연을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연 시간이 대략 몇 분이에요? 한 시간은 넘겠죠?
0: 더 서드 하프라고 했기 때문에
1: 네.
0: 사실상 계획된 건 45분이지만,
1: 네.
0: 뭐, 가수가 뭐 인사말도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팬분들께서 앵콜을 외쳐주시면 앵콜곡도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0: 약 1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1: 네.
0: 생각이 됩니다.
1: 이제 그러니까 이제 축구 팬뿐만 아니라 전북현대가 이제 음악 팬들도 그라운드로 초대를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0: 네,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서드 하프를 기획한 의도인데요.
1: 네.
0: 축구 팬분들은 전주성에서 더 오랫동안 머물고
1: 네.
0: 음악 팬분들은 전주성으로 신규 유입되는 새로운 관람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1: 네, 아주 좋은 이벤트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날만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다른 경기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0: 네, 5월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도로 잔나비가 초청이 되는데요.
1: 네.
0: 향후에도 더 서드 하프는 지속적으로 기획이 될 거고요. 올해는 아마 몇 번을 할 수 있겠다라고 계획된 건 없지만
1: 네네.
0: 일단 첫 번째 초청으로 잔나비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서드하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공연을 이렇게 기대를 해보냐면요. 2008년도 9월에 조용필 콘서트를 그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때 15,000명의 관중이 오셔가지고 아주 뜻깊은 그런 공연을 보셨다고 하는데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넓은 데에서 또 전북 현대가 그 오디오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 경기장 안에. 그래서 저도 한번 기대를 하고 경기 끝나고 한번 관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합니다.
0: 네, 저희가 또 기존 조명이나 음향은 사실 콘서트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0: 있을 것 같아서 조명하고 그다음에 음향 이런 부분도 그날 경기 안에서 좀 추가적으로 세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정말 환영합니다. 네네. 자, 최근에 스카이박스도 새롭게 변화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무신사 스탠다드 룸이죠?
0: 네, 맞습니다.
1: 네.
0: 무신사 스탠다드와 협업을 해서요, 브랜드 룸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1: 네네. 그러면은 일반 스카이박스 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0: 기존의 스카이박스와는 다르게요.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공간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브랜드 감성 인테리어, 쾌적한 관람 환경,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무신사 스탠더드에서 무신사 뷰티라고 해서 새로 출시를, 런칭을 했는데, 그 부분을, 오시면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코스메틱들, 그 다음에 퍼퓸류들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이제 경기장이 전주성이 이제 그 축구의 역사를 하는 박물관 그런 전시장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콘서트도 하고, 또 스카이박스도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그러는데, 점점 복합 문화 공간으로 느껴지는 기분인데,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은 축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경험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많은 팬분들께서 오셔서 즐길 거리를 많이 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네. 자, 이번에는 이제 문화 소식 말고 이제 축구 얘기 한번 하죠. 이 꼼파뇨 안드레이 꼼파뇨 선수가 있잖아요.
0: 네네.
1: 네. 하도 이제 경기장에 나타나지가 않고 뭐 계속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팬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꼼파뇨 선수의 근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0: 네, 작년 시즌 더블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꼼파뇨 선수가 작년 하반기에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상 올 시즌은 사실 보실 수가 없으셨었는데요.
1: 네.
0: 꼼파뇨 선수는 하반기에 십자인대 파열 그리고 이제 무릎 복합적인 부상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수술을 받았고요.
1: 네.
0: 현재 아시다시피 선수는 클럽하우스에서 재활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복귀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0: 네,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1: 네, 네.
0: 회복 경과를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증이 없다고 하고요.
1: 네.
0: 그리고 개인 재활훈련에 매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상을 당한 부위가, 좀 반대편 다리와 비해서 밸런스가 좀 아직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볼을 가지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기는 한데, 밸런스를 위해서 근력 운동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팬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0: 네,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무리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자, 오늘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전북현대가 단순한 성적을 쫓고 있는 구단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0: 네네. 팬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구단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 그 제주 경기에서 말이죠. TV 중계를 저도 봤는데 관중에 몇 명이 오셨어요? 전라북도 팬들이, 전북 팬들이.
0: 네, 총 유료 관중은 8,700여 명 정도였고요.
1: 네.
0: 그날은 약 제주 원정 경기에 1,400분께서 제주까지 와주셔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1: 네, 네. 아니, 보통 그 국내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전체 그 버스를 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행기표를 자기들이 왕복 비행기표 다 샀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0: 네, 이번은 특별히 근로자의 날이 낀 징검다리 휴일이었기 때문에
1: 네네네. 네,
0: 저희 또한 비행기표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1: 네네.
0: 이렇게 1,400여 분께서 오실 거라고 사실 큰 기대를 못했었는데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셔서 아마 선수단이 더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팬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선수도 또 2대0으로 이기면서 그 서비스를 했다는 것이 더욱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전북현대모터스의 조남건 책임 매니저였습니다. 자, 오늘 방송 잘 들으셨는지요? 다음 방송일은 5월 1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 10시에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누군가를 처음 사랑하게 되는 일은 우리에게도 처음의 얼굴을 갖게 합니다. 처음이라 서툴고요. 처음이라 조심스럽고 처음이라 더 소중한 마음. 오늘은 애쓰며 살아가는 노래와 처음 만난 영광 같은 존재, 그리고 건반 위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싱어송라이터 쓰다는요, 자신을 애쓰며 살아내는 삶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 들으셨던 노래 사랑의 말을 가르쳐주세요, 방청소, 그리고 봄이 오면 이어가겠습니다.

네, 방 청소 봄이 오면에 이어서 이번엔 바람이 부는 대로라고 하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조금 느낌이 다른 곡이죠. 네, 즐기시면 가면 좋겠고요. CJ 아지트 튠업 소개에 따르면 쓰다는요, 자꾸만 사라져가는 나, 삶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미처 말하지 못한 불안과 흔들림을 노래하는 아티스트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장르는 포크와 포크록의 결을 갖고 있고요. 한국적인 포크 리듬과 독창적인 보컬이 특징으로 소개됩니다. 목소리가 보면요, 되게 완숙미가 느껴지는 목소리 같지 않아요? 네,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쓰다는요, 2019년 EP, 남겨진 것들을 통해서 발표한 바 있고요. 데뷔한 바 있고, 2020년에는 JTBC 드라마, 검사내전 OST에, 이전에 들으셨던 바람이 부는 대로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노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리고 푸른밤, 이런 노래들이 또 쓰다를 대표하는 곡들 중에 한 곡입니다. 푸른밤 듣고 가시죠.

진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네. 스다의 푸른밤이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이 스다라고 하는 가수가 표현하는 애쓰면서 살아내는 삶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란 표현이 되게 와닿는 노래들인 것 같아요. 이제 어느덧 이 스다의 노래 중에 몇 곡 남지 않았는데요. 논스톱 뮤직플레이 주간플리 네, 어떤 날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스타의 마지막 곡 나는 이제 사랑이 싫어까지 듣고요. 2부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버원의 주간 플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93.5MHz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김은총입니다. 오늘 1부 논스톱 뮤직플레이 주간플리에서 싱어송라이터 스다의 음악을 논스톱 뮤직플레이로 함께 들었습니다. 네, 스다의 음악 뭔가 씁쓸하면서도 그 안에서 조금 뭔가 다른 감성이 있었던 것 같죠? 네, 스다의 음악들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한 번씩 생각날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자, 2부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 코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간 김은총은요, 누군가의 첫 영광이자 첫사랑에 가까운 존재를 위한 노래 준비했는데요. 가장 따끈따끈한 노래입니다. 바로 2026년 5월 5일에 작업한 곡이고요. 이 노래 여러분께 그 뜨거움을 계속 간직한 상태 그대로 먼저 들려드려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급하게 글 작업도 했고 공연 때 선보였었던 그 곡이니까 더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의 첫 영광이라고 하는 곡이고요. 사연자님은 그 아드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첫째 아들을 둔 어머니의 사연이었고요. 그 사연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주간기분정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지 1년이 더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받게 되어가지고 되게 반갑고 특별한 그런 9년 사연입니다.
2: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써온 프로젝트 주간 김은총. 오늘은 시즌2로 돌아온 실버건처럼 새로 들어왔어요. 2026년 5월 5일 도착한 영광이 엄마님께서 보내주신 따끈따끈한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영광이야, 안녕. 평소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오늘은 좀 더 특별하게 엄마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준비했단다. 아픈 이별 뒤에 기적처럼 찾아온 너는 태명처럼 엄마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축복이었어. 어느덧 시간이 흘러 어엿한 고3 수험생이 된 너를 보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아리단다. 첫째니까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기 싫어 늘 조심해왔는데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견뎌내는 너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는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먼저 앞서네. 영광아, 이제 장남이라는 무게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아. 우리 집 걱정, 엄마 아빠 생각보다는 이제 너의 꿈과 행복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결과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네가 가진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펼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길 바랄게. 이름처럼 빛날 우리 영광이, 엄마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고 축복해. 많이 많이 사랑한다, 아들. 다음으로 가사를 낭독해 드릴게요. 가사. 나의 첫 영광. 매일같이 사랑한다 말하지만 오늘은 더 진심을 담아 말할 거야. 아픔 뒤에 기적처럼 찾아온 너는 내 가장 큰 기쁨, 큰 축복이야. 응원하는 내 마음이 혹여 네게 부담이 될까봐 늘 조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견디는 널 보며 너에게 너무 고맙고 또 너무 미안해. 넌 내게도 처음이라서 더 소중한 거야. 조금 서툴기도 하지만 널 사랑하는 이 마음이 너에게 닿아서 너의 앞날을 비추길. 응원하는 내 마음이 혹여 너를 무겁게 할까봐 늘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꿈과 행복을 위해서 내 온 마음 다해 응원하며 매일 축복해. 넌 내게도 처음이라서 더 소중한 거야. 조금 서툴기도 하지만 널 사랑하는 이 마음이 너에게 닿아서 너의 앞날을 비추길. 넌 나의 첫 영광이라 더 눈부신 거야. 조금 무겁기도 하지만 넌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하니까 너의 세상을 펼쳐가. 내가 널 응원하니까 나의 첫 영광이니까.
1: 네, 사연과 가사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사연을 받아가지고 되게 반가웠고 또 다시 찾아주셔가지고 물론 뭐 정호희만 곡으로 다시 만난 건 아니었고요. 이 남원 춘향제 기간에 공개 방송이 있어서 그 현장에서 이 곡을 불렀습니다. 야, 남원 춘향제가 진짜 대한민국 큰 축제 중에 하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춘향제를 제대로 즐겨본 적이 없었다 보니까 가서 참 놀랐던 기억이 있고, 축제 현장 한 구석에서 한 켠에서 공개 방송하는 그 자리가 되게 날도 좋고 기분도 너무 좋고 만나서 더 반갑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 사연에 맞춰서 곡을 썼고요. 네, 곡 제목은 나의 첫 영광이라고 잡았습니다. 먼저 그 원곡 스케치 작업했던 그날 것 그대로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0: 네, 나의 첫 영광, 첫 스케치 작업 했었던 버전 들려드렸습니다. 자, 원래는 이런 첫 스케치 작업 했었던 음원을 들려드리는 게 너무 두려운 일이었는데, 어느덧 이 전주에 가면 덕분에 익숙해져 가고 있네요. 좀 점점 뻔뻔해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뭐 그렇지만 또 그 나름의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곡은 뭐 정확히 말하면 5월 5일 날 쓴 게 아니라 5월 4일 날 저녁 밤에 쓰게 된 쓴 곡이고요. 원래는 늘 당일날 아침에 곡을 쓰니까 그랬는데 왠지 더 마음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4일 전날 밤에 좀 꼼꼼하게, 그리고 공개 방송이니까,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더 일찍 써도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그냥 방송하는 거하고 외부에서 공개 방송하는 건또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현장 갔더니, 야, 이게 이 햇볕 때문에 가사랑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르면서 막 코드 틀리고 또 그러면서 또 자책하고, 아, 또 주간기문청 노래 또 틀렸구나 이러면서 정말 그 틀리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더 완성된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늘 완벽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실수를 하는지. 그래도 그런 노래를 들으시고도 너무 감동하시고 막그 영광의 어머니께서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야, 이게 뭐 그동안 거의 200곡 가까이 썼지만 사연자분을 진짜 앞에 두고 그 노래를 발표하는 현장은 사실 이번 공개 방송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5년 이상을 했어도. 그래서 그 순간이 저한테도 참 인상 깊었고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의 첫 영광, 그렇게 쓰게 된 이야기들 다양하게 있는데, 뭐 물론 일단 처음에는 좀 이 곡이 너무 심파로흐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썼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러면 뭐긴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글로도 정리해 왔으니까요. 에세이 낭독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1: 2026년 5월 5일. 오랜만에 사연이 도착했다. 끝난 지 1년도 훌쩍 넘은 프로젝트였지만 다시 찾아준 전주 MBC 공개방송 덕분에 이렇게 새 사연을 하나 만나게 되었다. 이미 한번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다시 이어진다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참 반가웠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번아웃 속에서 보냈다. 노래를 쓰는 일도,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 곡으로 만드는 일도 잠시 내려놓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래서였을까, 오랜만에 사연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반갑고 기뻤다.

빠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늘내 걱정보다 일은 수월하게 풀리곤 했다. 사연 속에서 고스란히 살려낼 말을 고르고 단어를 다듬고 입술에 올려 소리 내보면서 멜로디와 겨누기를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노래 한 곡이 완성되어 있었다. 그 과정은 늘 마법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그야말로 오랜만이었다. 어떻게 곡을 쓰는지 그 감각이 새카맣게 사라진 것 같은 두려움이 먼저 올라왔다. 기타를 잡은 손마저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과연 내가 어떻게 200여 곡을 썼을까? 늘 의문에 빠지곤 했던 질문이 이번에는 더 크게 다가왔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생각마저도 어쩌면 곡을 쓰기 전에 항상 거쳐가던 나만의 루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타를 잡고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되뇌었다. 누군가 내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렇게 마음을 열어두고 있으면 사연 속에 숨은 감정들이 어느새 가까이 다가왔다. 내가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 감정들이 나에게로 걸어오는 느낌이었다. 늘 마법 같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여전히 잘 믿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부를 이 노래가 사연자분께도 따뜻하게 가닿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써내려갔다. 적어도 내 마음에는 와닿았다는 사실에 스스로 기뻐하면서. 이번 사연은 영광이라는 첫째 아들을 향한 애틋한 엄마의 사랑이 담긴 이야기였다. 처음 사연을 받았을 때 나는 제목을 잘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들의 이름이 워낙 인상적이었고 첫째 아들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면 분명 의미 있는 제목이 나올 것 같았다. 그걸 잘 연결 지으면서 조금은 참신하게 표현해 보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제목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이럴 때 나는 억지로 붙잡지 않았다. 일단 초안 정도만 남겨두고 가사로 넘어가곤 했다. 왜냐하면 가사를 쓰다 보면 사연과 더 가까워지고 그 안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사연에 맞는 뜻깊은 제목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기고 가사로 넘어갔다. 사연의 내용을 다시 훑어보았다. 엄마는 고3을 맞이해 애쓰고 있는 아들 영광이에게 속 깊은 마음속 이야기와 진심을 담은 응원을 전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동시에 걱정과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떤 아픈 시간을 겪었는지, 태명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기적처럼 찾아온 영광이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졌다. 게다가 영광이는 첫째 아들이었다. 첫째라는 이유로 괜히 더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을까봐 미안해하는 마음까지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결과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 모습 그대로 네가 가진 선한 영향력을 펼치길 바란다고. 이 사연을 읽으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를 떠올렸다. 나 역시 장남이었다. 첫째라는 이유로 괜히 더 책임을 져야 할것 같았던 순간들, 더 잘해야 할것 같고 실수하면 안될것 같았던 시간들, 늘 조금 더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왔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런데 돌아보니 엄마도 내가 첫 아이여서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부모님의 첫 아이였다. 그들도 처음이었다. 그래서 힘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서툴렀을 것이다. 동생을 키울 때는 환신수월했다는 부모님의 말을 떠올리며 그말 속에 담긴 시간들이 조금은 이해되었다. 그래서였을까, 엄마의 마음도 영광이의 마음도 조금은 알것 같았다. 그렇게 사연에서 고스란히 남길 단어들을 휘리릭 고르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사랑한다 말하지만, 이 문장을 그대로 첫 버스 가사로 가져왔다. 그런데 입술에 올려보니 어딘가 낯설었다. 노래 가사로는 조금 딱딱해 느껴졌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고 로맨틱한 표현을 찾다가 매일 니게라는 아이디어를 얻었고, 최종적으로는 매일같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했다. 너와 나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첫 가사 부분이 정해지니까 버스는 비교적 순조롭게 완성되었다. 기적처럼 찾아온 존재, 축복이라는 표현들. 사연 속 감정을 그대로 담아냈다. 문제는 이어지는 프리코러스였다. 보통 코러스에서는 가장 말하고 싶은 내용을 담게 되는데 아직은 그게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민이 깊어졌다.

0: 그런데 내 경험상 프리코러스에는 하지만, 그런데 같은 전환의 감정을 담는 게 좋다. 그래야 코러스가 더 살아난다. 다시 사연을 보니 엄마의 염려가 눈에 들어왔다. 응원하는 마음마저 부담이 될까 조심스럽다는 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감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영광이에 대한 고마움.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정확히 멜로디에 맞아떠졌다. 정확히 8음절.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단어처럼. 그때 느꼈던 기쁨은 아직도 생생하다. 이제 후렴이었다. 여러 단어들을 입에 붙여보고 흥얼거리면서 내가 처음 이 사연을 읽었을 때 느꼈던 마음으로 돌아가 보았다. 그때 떠오른 문장이 있었다. 넌 내게도 처음이라서 더 소중한 거야. 이 문장은 정말 마음에 들었다. 엄마에게도 처음이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더 어렵고 더 소중한 존재였을 테니까.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가사였다. 그렇게 도입이 해결되니까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널 사랑하는 이 마음이 너에게 닿아서 너의 앞날을 비추길. 가끔 이런 순간이 있다. 정말 내가 쓴 건지 누군가 나를 통해 말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는 순간. 그날도 그랬다. 그리고 그 부분을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1절이 완성되면 2절은 훨씬 수월했다. 사연에서 못한 이야기들을 나눠 담으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즈음 드디어 제목이 떠올랐다. 나의 첫 영광. 엄마의 서툼과 첫 아이라는 의미, 그리고 영광이라는 이름까지 모두 묶어낸 제목이었다. 이름과 의미, 그리고 관계까지 엮어낼 수 있어서 이 제목이 떠올랐을 때 큰 희열을 느꼈다. 어느덧 가사는 마무리가 되어갔다. 후렴을 반복하면서 가사를 이미지화했고 그 과정에서 나온 가사가 있었다. 넌 나의 첫 영광이라 더 눈부신 거야. 조금 무겁기도 하지만. 이 문장은 아직 100%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특히 조금 무겁기도 하지만 이라는 표현은 더 고민해보고 싶다. 아직 음원 발표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가끔은 단어 하나 때문에 몇 년을 고민하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에게 맡겨보기로 했다. 그 뒤에 이어진 가사는 사연 속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장이었다. 넌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하니까 너의 세상을 펼쳐가. 영광이에 대한 응원을 넘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엄마의 겸허한 마음이 너무 멋지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지막, 화룡점정 같은 엔딩 가사. 내가 널 응원하니까, 나의 첫 영광이니까. 이렇게 곡이 완성되었다. 2026년 5월 5일. 공개방송 무대에서 사연자분과 영광이를 직접 만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 늘 이 순간을 상상하고 꿈꿔왔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서 그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나 역시 울컥했던 것 같다. 이 곡 덕분에 내 엄마의 마음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다시 사연을 만나 노래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느끼게 되었다. 이 세상의 일상 속에는 부유하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마음들. 그런데 노래를 만나면 그 감정들이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조금 더 빛나는 순간이 된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잠시 비출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게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치 있는 노래를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싶다. 누군가의 마음을 비추는 노래를. 오늘도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시 한 곡의 노래가 되기를 바라면서.
1: 네, 그렇게 또 한국의 노래가 되었네요. 아, 정말 너무, 야,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롭게 노래를 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이런 사연을 만난 거, 또 이 사연을 채집해주신 작가님, 이렇게, 그 노래를 또 부를 수 있는 그 현장, 공개 방송까지 너무 알차고 벅차고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뭐 계속 노래를 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곡을 쓰는 일은 저한테는 늘 감사한 일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하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지쳐있기도 했었고 침체된 좀 오랜 동안 좀 터널을 지나는 그런 느낌도 들었었는데 이 곡 덕분에 또 다시 저에게도 그 계절의 여왕 5월처럼 좀 밝게 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의 첫 영광 그 새롭게 작업한 버전을 여러분께 올려드릴까 해요. 저 개인적으로 이거 들으면서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여러분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들려드릴게요.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자연스럽게 3,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아이나의 하루가고.

0: 네, 하루가고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3, 4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수상한 초대석 이제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이 노래 하루가고를 작곡하신 분입니다. 정말 수상한 분이에요. 네, 어떤 악기 하시는지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감히 이분을 앙상블을 이루는 피아니스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진아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진아입니다.
0: 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와, 야,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저는 단순히 그 피아니스트의 곡이라고 생각이 안될 정도로 되게 멜로디가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서정미가 있고 좀 처연한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아, 하루가고는요,
0: 네.
1: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이별가를 모티브로 자작곡을 했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후에 깊어지는 그리움, 그리고 뭐 슬픔, 또 이런 마음들을 노래로 담아낸 곡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는데, 춘향가요? 또 마침 또이 5월이 또그 춘향과 또 연계가 있는 또 그런 달인데, 야, 너무 춘향제에서도 사랑받을 것 같은 곡인데요?
1: 저희를 꼭 보고 계신다면 저희
0: 그러니까.
1: 한번
0: 네, 진아님께
1: 불러주시면
0: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시면
1: 네.
0: 됩니다. 네. 이 노래가 보니까 또 많은 또 지원을 받아서 만들게 된 곡이라고 들었어요.
1: 네, 저희 그 한국음악 실현자 연합회에서 미분배 보상금으로 우수 실현 음반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작년 11월 11일에 발매된 곡입니다. 네.
0: 가래떡 데이 날또
1: 네,
0: 발표가
1: 맞아요.
0: 됐네요.
1: 네.
0: 여러모로 또 사랑의 테마를 엮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이 노래가 탄생한 배경도 좀 궁금해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또?
1: 정말 몇 년, 2년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0: 그렇게 많이 걸으셨어요?
1: 네, 실은 막연하게 이제
0: 네.
1: 연주자다 보니까 곡을 쓴다는 거에 대한 로망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모티브를, 몇 마디 안 되는 모티브를 계속 흥얼거리고 생각하고 막 피아노를 쳐보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한번 해볼까? 맘먹고 한 게, 네, 이렇게까지
0: 그니까
1: 되게 됐어요.
0: 그만큼 애정을 쏟은 거잖아요. 저는 첫곡 진짜 저도 마음만 먹은 게뭐 4년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나도 싱어송라이터 되고 싶은데 이러면서. 근데 이거를 또 만들어서 세상 밖에 내놓는 것도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1: 맞아요.
0: 과정이 되게 지난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1: 처음에 초안을 가지고 멤버들한테 이제 들려주고 했을 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0: 그러셨겠어요.
1: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편곡을 또 도와주신 언니가 계셔가지고 전문가가 계셔서 곡이 좀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요. 늘 전문가들끼리는 늘 겸손하게 말씀을 하셔요. 자기는 전문가가 아닌 것처럼 도와주시는 분들만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멜로디가 또 아름답고 그 작곡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곡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으니까요. 자부심으로 가지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1: 네,
0: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아무튼 하루가고라고 하는 노래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예,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코너고요. 이 코너는 이름하여 AI 검색을 통해서 게스트분의 활동 내역들을 샅샅이 파헤치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진아님께도 동일하게 AI 검색을 해볼게요.
1: 네.
0: 네. 전주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이진아님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금방 나오네요. 네. 자, 보니까요, 이진아님이라고 하는 분은 동명이인이 여러 분이 계시지만, 피아노 연주자인 분에 더 가까운 분을 더, 중점적으로 검색이 된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진아님이 맞을지, 일단 이게 저는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진아님은 전주 전북권에서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인된 기사로는요, 2025년 10월 25일, 팔맞아 1912에서 열린 하프스트링 아띠랑스 창단 연주회에서 활동하신 걸로 알려져 있고요. 켈틱 하피스트 전민희님, 첼리스트 배지환님과 함께 무대에 오른 이력도 확인된대요. 좀
1: 맞습니다.
0: 가장 좀 최근 그 공연 내용인 것 같죠? 그럼 일단 이 AI가 검색한 이진아님이 지금 제 앞에 계신 이진아님이 맞네요. 자, 그렇게 하프를 중심으로 한뭐 첼로와 피아노가 더해진 앙상블 공연으로 이제 알려진 공연도 이렇게 하셨고, 피아노라는 악기, 앙상블 안에서 호흡,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포인트로 삼아가면서 음악 교육도, 중점적으로 하는 팔방미인형 피아니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맞나요?
1: 좀 민망하긴 한데. 네.
0: 정말 다양한 연주들을 하시나 봐요. 이렇게 앙상블과 네. 호흡이 이렇게 주 그 포인트로 나오는 거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우러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1: 네, 네.
0: 그 활동들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1: 아, 저는 방금 검색해서 나온 것처럼 클래식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을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퓨전 팀의 리더로서 국악과 서양 악기의 조화로 이렇게 함께 모아라는 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요. 아마 처음에 우리가 하루가고라고 한 노래 들으셨을 때는 이분이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아닌 걸로 착각하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1: 네, 그럴 것 같아요.
0: 네. 네. 그만큼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퓨전 장르에 도전하는 경우가 사실은 좀 뭐랄까 주변에 흔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재즈나 실용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한국음악이나 클래식 분야랑 콜라보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왜냐면 이제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 그 과거의 클래식 명곡들을 그대로 구현하는 데 되게 특화된 장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퓨전이라는 장르에 도전하게 되셨어요?
1: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지만
0: 네.
1: 제가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었지만 좀 딴짓을 많이 하는 학생이었어요.
0: 아, 딴짓을 많이 하셨어요? 네. 예를 들면요.
1: 저희 이제 친구들이 학교 날 때 차를 타거나 이제 언니들의 차를 타면 항상 클래식 FM을 틀고 다니세요, 정말.
0: 네.
1: 저는 멜론 차트에 있는 순위권의 노래를 듣고 다녔고요. 네. 그리고 또 실용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막 재즈 이런 걸 좀 조금 배우던 그런 딴짓을 많이 하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0: 아, 그러셨군요.
1: 네.
0: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제 주변의 클래식 연주자들 보면은 그 자기 클래식 분야 음악들을 정말 그것만 좀 탐독하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너무 연습량이 많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대중음악 쪽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경우가 좀 드물더라고요.
1: 네.
0: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도 그런 대중음악이나 재즈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나 보네요.
1: 네.
0: 어떤 배경이신 것 같아요? 음악 그냥 좋으셨나요?
1: 아, 그런 음악들을?
0: 네.
1: 네. 그냥 저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의 그런 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네. 맞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클래식보다는. 네.
0: 그때 들으셨던 곡 중에 좀 좋아하셨던 뭐 가수나 곡이 있으시다면요?
1: 많이 가려서 듣지는 않는데
0: 네.
1: 그 디에이드죠, 지금은.
0: 아, 네네. 어쿠스틱 콜라보.
1: 네, 너무 좋아했어요. 네.
0: 맞아요, 맞아요. 그대와 나 설레임이라는 노래가
1: 네.
0: 또 명곡이잖아요.
1: 네.
0: 그 앨범 저도 너무 좋아했었던
1: 네.
0: 곡, 앨범인데.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퓨전에 대한 것들이 어찌 보면은 다른 클래식 피아니스트들보다는 훨씬 더 오픈마인드셨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1: 네.
0: 그러면 또 본격적인 뭐 어떤 계기 같은 것들도 사실 좀 궁금해요.
1: 대학교를 다닐 때 한옥마을에서 저희가
0: 네.
1: 과에서 단체로 관람을 간 적이 있어요. 한옥 앞에 마당에서 야외 공연을
0: 하는데 네. 상설 공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1: 네. 그런데 네. 퓨전 팀이 딱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반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0: 품고 계시다가
1: 네. 그래서 이걸 실현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제 스스로 알아내고 찾고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0: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다른 장르를 공부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1: 네.
0: 예를 들면 다른 언어를 공부하는 셈인 건데
1: 네, 네.
0: 이 음악이라는 것도 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퓨전 공연을 보고 반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그거를 풀어내기까지 오래 걸리셨다고 하는데 그럼 몇 년도에 그걸 풀어내셨어요?
1: 2021년? 네,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럼
1: 네.
0: 불과 5년 전 이야기네요.
1: 네, 네.
0: 그러면 그 이전의 이야기가 사실 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원초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저도
1: 네.
0: 제가 이제 역사를 전공했다 보니까
1: 네.
0: 좀 근본적으로 좀 그 컨텍스트 맥락을 좀 궁금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럼 처음 피아노를 이렇게 접하게 되셨던 나이는 언제셨어요?
1: 저는 7살 때 친한 친구가 피아노 학원을 먼저 다녔어요.
0: 아, 친구 따라 강남 간 케이스?
1: 네, 부러워서 몇 번 따라다니다가 이제 그때부터 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중학교를 가기 직전까지 한 번도 피아노를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선생님이 워낙 좋으신 선생님을 만나서 6년을 넘게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저를 이제 너를 피아니스트로 키우겠다 막 이런 거를 굉장히 포부를 보여주셔서 저는 제가 피아니스트가 될 줄 알았거든요.
0: 중학교 때 이미?
1: 초등학교 때.
0: 네, 초등학교 때 이미.
1: 네. 근데 이제 중학교를 가면서 엄마 아빠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간간히 배웠어요. 방학 때 뭐 레슨에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0: 간헐적으로.
1: 네. 그러다 이제 정말 뒤늦게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빠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비장하게 얘기를 해서
0: 출사표 던지는 거죠.
1: 네. 정말 피아노 치고 싶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공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0: 그럼 고등학교 다시 전공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1: 네, 뒤늦게. 네.
0: 그럼 이미 그때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음악을 전공하기가 되게 퍽퍽한 시즌 아닐까요, 사실은?
1: 네. 그쵸? 네, 그러긴 한데, 정말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이, 그 전공생이 쌓아가야 되는 그 레퍼토리를 정말 너무
0: 이미?
1: 잘, 네, 많이 해주셔서, 그게 큰 도움이 됐어요.
0: 네. 네. 그렇게 좋은 선생님이 계셔서, 또 진아님이 또 지금도 또 멋있는 또 선생님으로서도 살고 계시잖아요.
1: 네.
0: 어쩌면 전 이중생활은 아니고, 네. 음악생활의 결이라고 생각하는데.
1: 아, 네.
0: 네. 그래서 그 선생님과도 지금도 뭐 왕래하고 그러세요? 어떠세요?
1: 한 4, 5년 전까지 그냥 자주는 못 뵀었는데, 아시는 분을 통해서 한번 인사드렸었고,
0: 네.
1: 선생님이 서울로 가시면서,
0: 그러면 또,
1: 네, 좀 네. 연이 끊겼었어요.
0: 그럼 지금 또, 그 진아님께서도 또 많은 또 우리 피아니스트 꿈나무들한테 또 따뜻한 선생님으로 좀 자리하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도 참 알고 계시겠네요, 선생님도.
1: 네.
0: 네. 그러면 또 교육도 꽤 오래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얼마나 하셨어요?
1: 아이들 레슨을 시작한 건 대학 졸업하기 직전부터였고요. 제가 지금 학원을 한 거는 29살에 처음 학원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0: 그러면 이렇게 음악 여정을 하면서 사실은 그 단순 연주자로서는 정말 다양한 음악들에 이제 일조하게 되잖아요. 뭐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뭐 뮤지컬도 그렇고 뭐 극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여정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궁금해지는 지금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곡의 연주곡을 하나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어떤 곡 먼저 들려드려볼까요?
1: 지금 클래식 피아노 네. 연주자로서의 그 여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투피아노 연주곡 마누엘 인판테라는 스페인 작곡가의 안달루시아 춤곡이라는 곡을 이 곡에는 또 스토리가 있는데 대학 선후배 사이로 지금까지 계속 가장 친한 동료로 지내는 저희 진선 언니가 있습니다.
0: 아~
1: 네. 그래서 둘이 지금 계속 호흡을 맞춰온 게 한 15년이 됐고요.
0: 야.
1: 지금 비루토조라는 연주 단체에서 같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 다 진선이 지나는 파트너지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같이 연주했던 곡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0: 네. 진선, 진아 두 피아니스트가 함께하는 투진스.
1: 네.
0: 네. 그러면 네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0: 야 마누라 인판테의 안달루시아 춤곡, 예, 듀오 진. 네, 두 분이 연주하는 버전을 들어봤습니다. 야, 이렇게 어떻게 또 이런 인연이, 뭐 15년 되셨다고요, 인연이.
1: 네,
0: 좀 자랑 좀 해주시죠.
1: 네, 저희가 대학 선후배 사이고, 한 살 차이로 이렇게 만났는데, 알고는 있다가 이제 저희가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교수님이 이제 저희를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한 팀으로.
0: 네.
1: 그래서 지금까지 뭐 피아노를 같이 치는 것도 잘 맞고 마음도 잘 맞고 특히나 이제 먹는 게잘 맞아서 가장
0: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하셨어요.
1: 네.
0: 먹는 게잘 맞는다.
1: 네.
0: 가장 좋아하는 음식 무엇인가요?
1: 뭐 가리진 않아요. 그런데
0: 두 분이서는요?
1: 둘 다. 그래서 뭐 하나를 이거 먹을까 하면 그래 하고 그냥 나서는데.
0: 맞아요. 그런 게 또 잘 맞는 거죠, 사실은.
1: 네.
0: 뭐 어떤 메뉴를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1: 네.
0: 뭐 먹자고 했을 때 그거 같이
1: 네.
0: 맛있게 먹는 게
1: 네.
0: 네, 그렇게 틈새 또 두 분의 맛 취향까지도 알아봤습니다.
1: 네.
0: 네, 이렇게 정말 가장 좋아하시는 곡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그 중요한 부분도 특히나 이제 미세하게 저도 포착이 냈지만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을 거의 이제 외우다시피
1: 네.
0: 하신 게 느껴졌어요.
1: 네.
0: 네,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실 것 같은데 에피소드도 많으실 것 같아요.
1: 옆에 이제 저희가 연주를 할 때 악보를 넘겨주는 페이지 터너들이 이렇게 옆에 앉아서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과의 또 호흡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악보를 잘 보시지만 이제 저의 그 넘기는 타이밍과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맞지 않을 때 뭐 두 장을 넘길 때도 있고 아니면은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기고 이랬을 때 좀 연주자들이 당황하긴 하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당황할 수밖에 없죠.
1: 네.
0: 네, 정말 어색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아니, 저도 한 번씩 무대에서 제가 악보를 가져가서 보고 연주하지만 너무 어색할 때가 많아요.
1: 네.
0: 네, 그 감각.
1: 네.
0: 지금도 목이 갑자기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멋진 연주 또 보고 왔는데 오늘 여러분 너무 호강하실 것 같아요. 이 진아님께서 직접 연주하신 곡들을 여러 가지 준비를 또 해오셨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비루투오조 팀에 네. 대한 또 궁금함도 또 있어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그 방금 얘기한 언니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비루투오조이고요. 저희는 2002년에 창단되어서요. 김동진 교수님 문화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 네, 제자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는 교수님들하고요. 실력 있는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하면서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의 작곡가와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대형 시리즈. 그래서 뭐 베토벤 전곡 소나타 전곡 연주회, 또 쇼팽 전곡 연주회처럼 수일에 걸친 연주회도 지금 진행을 해왔고요. 클래식 음악을 널리 알리고 그 감동을 관객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단체입니다.
0: 그러니까요. 이 그 대중적인 면도 살리면서 그래도 그 피아노 연주에 대한 아주 깊은 애정과 그 수준 높음을 또 펼치고 싶은 그런 포부가 느껴지는 팀 같아요.
1: 네. 네. 강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야, 그러니까 뭔가 학술 동인 같은 그런
1: 네.
0: 느낌이랄까요?
1: 네, 네.
0: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는 어떻게 되세요?
1: 저는 쇼팽.
0: 네. 역시 쇼팽이군요.
1: 네, 아무래도 좀 낭만적이기도 하고, 그 선율이 되게, 선율이 귀에 꽂히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0: 네. 네. 피아니스트로서 쇼팽을 안 좋아하긴 쉽지 않죠.
1: 네.
0: 그렇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네.
0: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 또 들어봤고, 비루투오조 또 공연도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시겠네요?
1: 네.
0: 올해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1: 저희 지난 4월에.
0: 벌써 하셨군요.
1: 네, 했습니다. 네, 그때는 그 발라드
0: 네.
1: 곡만을 이렇게 여러 작곡가의 발라드 곡만을 엮어서 연주를 했고요. 또 오셨던 분들이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네, 저는 클라라 슈만이라는 슈만의 와이프예요.
0: 네,
1: 그 여성 피아니스트
0: 유명하잖아요.
1: 네,
0: 그 클라라 슈만의 러브 스토리.
1: 네, 네. 아시는구나.
0: 네. 네, 얼핏 들었었어요.
1: 아, 네. 그래서 그 클라라 슈만의 발라드를 연주를 했는데. 클라라 슈만과 너무 사랑에 빠져서 네 정말 매력 있고 너무 좋았어요. 네.
0: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신 것 같은 표정이신데
1: 네.
0: 좋습니다. 또 그런 활동들 또 보고 있는데요. 아, 참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지는 게
1: 네.
0: 정말 여러 팀을 또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아까 뭐 켈틱 하프랑도 하시고 또 뭐 교육도 하시고 지금 비루투오조 얘기까지 또 들었는데 자연스럽게 또 모아 이야기로 넘어갈 수도
1: 네.
0: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모아 소개도 좀 해주시죠.
1: 네, 모아는 퓨전 국악팀이고요. 지금 제가 현재 리더로서 이끌고 있는 팀입니다.
0: 아, 리더셨군요.
1: 네.
0: 네.
1: 네. 그래서 클래식 악기하고 국악기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팀이고요. 클래식의 그런 딱딱함, 뭐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클래식에 있는 부드러운 음색과 고전적이고 그 아름다운 악기의 음색하고 국악이 가진 그 리드미컬함과 국악만의
0: 다이나믹한.
1: 그 깊이, 네, 감정 이런 것들을 함께 합쳐서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음색으로 좀 대중적으로 다가가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약간 포인트는 오히려 조금 더 그 무게추는 클래식에 더 있으면서
1: 네.
0: 그 안에서 이제 뭐랄까 뭐 메시지적인 부분들을 국악이 담당하고 있는 팀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1: 네, 네.
0: 정확하군요. 네. 제가 이렇게 왜 모아가 기시감이 있지 했는데 과거 오디션 현장에서 제가 이 모아를 만난 적이 있었죠.
1: 네, 저를 당황시키셨던 네. 그
0: 그러니까요.
1: 네.
0: 지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약간 그 뭐랄까 이 방송에 대한 그 진지함 그리고 설레임이 사실 느껴지시기도 하고 그게 또 긴장감이 네. 적당한 긴장감 계속 느껴지시는데 제가 과거에 오디션 현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질문을 오늘처럼 이렇게 드렸는데 그게 그 오디션 같은 그 미묘한 현장 컴피티션 장소에서는 사실 되게 긴장되잖아요. 예기치 않은 질문을 받았을 때
1: 네.
0: 평소에 그냥 할 수 있는 말도 네. 되게 긴장되고 본의 아니게 죄송했다는
1: 말
0: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뭐 다른 뭐 유감이 있었던 건 아니라 네. 응원하고 싶었고 순수하게 모아가 궁금했다
1: 아, 네.
0: 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아의 자작곡이네요.
1: 네.
0: 네, 희알이 피어나다.
1: 네.
0: 요 노래는 또 어떤 노래인가요?
1: 그 저희 가야금 연주자인 서현 양이 작곡한 곡이고요. 희알이라는 기쁠희라고 해서 구아리랑의 그 모티브를 가지고 작곡을 했대요. 그래서
0: 네.
1: 아, 구아리랑의 후렴 가락을 바탕으로 해서요. 2절 가사에 담긴 그 기쁨, 풍년의 기쁨을 밝고 경쾌하게 풀어낸 퓨전 국악곡입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러면 희알이 피어나다. 예, 모아의 곡입니다. 듣고 오시죠.

0: 네, 희열이 피어나다. 김서현 씨의 작곡이었고요. 모아의 버전, 오리지널 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모아에 대해서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1: 저희는 2023년도에 결성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0: 네.
1: 네, 지금도 정말 배우는 자세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좋아서 하는 밴드 느낌이랄까요? 딱 그 단어 자체. 네, 그래서 멤버들 간의 화합도 좋고 워낙 서로 으쌰으쌰 도와주자라는 그런 단체여서요. 즐겁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0: 좋아서 하는 밴드처럼 한다.
1: 네.
0: 야, 그 말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사실 클래식 연주자분들 보면 이제 저는 가끔씩 딱딱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네. 이 합주를 뭐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악보 딱 놓고 거기서 또 칼같이 정확하게 하는 그런 더 프로페셔널한 장르처럼 사실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따뜻함을 유지해가는 앙상블인 것 같아서 좀 더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1: 제가 일단은 좀 위계질서가 강한
0: 스타일이 아니시군요.
1: 좋아하지 않아요. 네, 어렸을 때 너무 그런 거를 좀 많이 겪어서 같이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즐거운 팀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연습할 때 분위기도 그렇고 공연장 가서도 좀 풀어지게 그렇게 서로 많이 노력을 해주고 있어요.
0: 네. 그쵸. 아무래도 리더가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규율이 너무 빡센 분들도 네. 있을 수 있으니까.
1: 네.
0: 그럼 리더 탓이죠.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
1: 네. 네,
0: 또 그 안에서 또 서로 그런 케미가 맞는 거니까.
1: 저희 멤버들이 다 너무 마음이 좋아요. 마음 심세미가 좋아요. 네, 저희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멤버들이
0: 네.
1: 이제 뭐 개인적으로 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저기 첼로를 연주하는 친구는 주한이라고 저의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고 저를 정말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친구예요.
0: 묵직한 그래서 첼로처럼.
1: 네, 네. 그래서 여러 팀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하고 있고 제가 주한이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는 나는 너랑 끝까지 같이 할 거다. 어떤 연주를 하던. 그래서 지금 계속 도와주고 있고 바이올린 하는 우리 지선이는 저희 후배. 또 후배라서 이렇게 같이 주한이가 친한 후배라서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0: 역겹군요.
1: 네.
0: 네.
1: 그리고 지금 이 희아리를 작곡한 네. 서연이는 저희 팀의 예쁨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막내인데 제가 천주교 신자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성당에서 제가 또 이렇게 데리고 왔으니.
0: 성당에서 네. 또 그런 인연이.
1: 네.
0: 무슨 어디 종교에서 멤버를 또 구해 오셨군요.
1: 네, 이상한 그런 건 네. 아니고요.
0: 네. 네. 천주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디 찔리신 건 아니시겠죠?
1: 아, 네.
0: 네. 그리고요, 이제 타악주자분도 네. 좀 독특해요.
1: 은설이는 네.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알던 친구는 아닌데, 이제 다른 팀을 같이 하다가, 네. 아, 이 친구랑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팀을 결성할 때,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흔쾌히, 네. 와준 친구예요. 네.
0: 그러셨군요. 보니까 뭐 전주 대사습청에서 상설 공연도 하셨어요?
1: 네, 24년도에.
0: 네. 네, 그리고 막, 그,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라거나, 네. 막 이런 무대들.
1: 네.
0: 또 보니까 막 다양한 카페들 또 찾아가는 공연들도 하셨던 것 같아요.
1: 카페.
0: 우리마당 뭐 이런 공연들도 하시고.
1: 네.
0: 네, 그러니까 확실히 퓨전이다 보니까 그 장르의 영역이 확 넓어지셨네요, 활동폭이.
1: 네, 아무래도 클래식 연주자들은 좀 공연장 안에서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확실히 모아를 하면서 다양한 곳, 그리고 다양한 장소, 그리고 호응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0: 그렇죠. 또 네. 클래식 연주회와 또 다른.
1: 네.
0: 맞아요. 아무래도 저도 클래식 한 번씩 보러 가면 그 거의 숨을 죽이고 진짜 집중하고 들어야 되는 음악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되게 가깝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곡들 중에서는 또 좀 되게 뭐랄까 따뜻하게 느껴지는 곡들도 있지만 뭔가 예의를 다해야 될 것 네. 같은 클래식에 대한 경의를 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모아는 또 다른 매력을 또 진아님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아의 그런 업적이라거나 그런 공연이 있으셨을까요? 보니까 다들 너무 따뜻해 보여요. 그 공연의 네, 느낌 분위기가.
1: 네, 뭔가 하나를 딱 싶어서 하기보다는요, 그냥 매번이 매 순간이 가장 좋았고 가장 최선을 다했고 가장 즐거운 무대였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0: 좋습니다. 네. 그럼 모아 이야기로 이렇게 자연스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또 진아 씨가 이렇게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최근에 또 번아웃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1: 네, 제가 좀 네. 단체를
0: 다양한 팀들을 하셨는데 지금 네. 오늘 언급하지 않은 팀들 중에도 많은 팀들이 있으시죠. 더 소개 좀 해주실래요?
1: 아, 저희 또 피아노 다이어리라고 네. 오정선 선생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또 연주 단체에서 연주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프 아까 네. 연주는 제가 팀에 소속된 건 아니고요. 저 또 친구가 네. 팀의 리더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필요할 때 가서 도와주고 있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면서 네. 또 학원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네. 와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번아웃이 안 오는 게 이상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1: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처음인 것들이 많았어요. 모아를 하면서 뭐 서류를 쓰고 막 대표로서 막 이끌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부담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내 어깨가 무거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아 우리 애들이 좀 더 무대에 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한참 위축되는 시기가 왔었거든요. 작년 좀 말에. 그래서 아 나 이거 좀 번아웃인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
0: 무기력해지고.
1: 네. 그러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번아웃을 오히려 이겨내고자 말했어요. 나 번아웃이야. 나 지금 요즘 일하기 힘들어. 번아웃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가만히 놔두시질 않더라고요. 그 시기를. 네, 그래서
0: 어떻게 가만두지 않던가요?
1: 뭐 실명을 걸어내도 되죠.
0: 네, 그럼요.
1: 제 친구 주한이는 이제 가장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서류랑 나 번아웃인 것 같아. 그래서 좀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나 서류 안 쓸 것 같더니 쓰지 마.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 너무 고마운데? 그랬는데 다음날 연락이 와요. 아침에.
0: 네.
1: 자기 오늘이 그 공모 접수 날짜니
0: 쓰지 말자고 했는데.
1: 그래서 그 일정을 다 체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0: 매니지먼트.
1: 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많은 부분을 도와줬고, 이제 저희 동생들 중에 한 명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사업 서류를 실은 네. 너무 쓰기 싫었어요. 기한이
0: 어렵죠.
1: 그래서 전화를 해서 뭐 이런 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거는 어떤 사업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그래. 근데 우리가 그러면 좀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딱 대답이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또 서류를 쓰고 네 계속 좀 단련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네 지치지 말라고.
0: 네.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번아웃을 좀 오래 세게 겪은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약간 여파가 있는데 이게 주변에 말하기가 사실 되게 곤란해요. 왜냐하면 계속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그걸 홍보하고 있는 스토리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나 번아웃이야 얘기하는 게 되게 안 믿겨질 것 같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를 용기 있게 주변에 얘기할 수 있는 벗들이 있었다는 것도 너무 부럽고요. 또 그걸 또 잘 받아주면서 약간 그러면 내가 진아를 지금 끌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니까 친구들의 우정이 또 이 방송에서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네,
1: 고맙습니다.
0: 네 어느덧 뭐 영상 편집까지 올리시고 경지에 지금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즘 가장 즐겨 듣는 곡이시라고 하네요. 사는 게 니나노라고 하는 곡이고 아 동명이인 이진아 씨 곡인 거네요.
1: 네.
0: 아, 요 노래를 준비를 하셨군요. 그러면 요 노래를 보니까 사는 거 뭐 별거 있어 인생은 즐기는 거야 라면서 듣는 곡이시라고 하는데 네. 요 노래를 그러면은 지금 들어볼까요?
1: 네,
0: 네. 네, 좋습니다. 네, 라이브 버전입니다.

0: 네, 동명이인인 피아니스트 이진아, 아, 싱어송라이터 이진아의 사는 게 니나노라고 하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야, 너무 곡도 잘 골라오셨네요. 이 진아님의 결과 또 맞는, 또 그러면서 또 보니까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네. 또 한국 음악적인 요소도 있는 퓨전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너무 좋았네요. 이 노래를 그렇게 듣고 나면 번아웃이 많이 해결되던가요?
1: 아, 이 노래는
0: 네.
1: 조금 오래된 노래예요, 나온 지는. 근데 자주 들었던 건데 요즘 들어 다시 꺼내게 된 것 같아요.
0: 네.
1: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뭐 별거 있어 자꾸 이제 가사가 또
0: 네.
1: 네, 사는 게 니나노 하면서 네.
0: 삶을 좀 이렇게 가볍게 무거움을 좀 덜어주는
1: 네.
0: 것 같은
1: 네.
0: 그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진아님이 확실히 전주에서 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맺음하면서 또 학생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과 또 다양한 공간들과 좀 관계를 많이 맺으셨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보니까 공연자가 아닌 걸로도 또 함께 하시기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최근 공연도 있으셨잖아요, 어제.
1: 아, 저희가 지무단의 김은정
0: 네.
1: 대표님하고 건물을 하시는 그리고 이제 판소리 하시는 김사랑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셋이서 좀 결성을 하게 돼서 아직 정식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네.
0: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1: 주말 연휴 동안.

0: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아이들에게는 또 어떤 선생님이신지도 궁금하고요.
1: 저희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0: 네.
1: 저의 표현보다는 이제 저희 학원을 오는 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0: 네.
1: 아이들이 진짜 머물고 싶어하고 그냥 집에 가기 싫어하는 학원. 이제 뭐 피아노가 물론 배우는 것이라서 100% 즐거울 순 없지만 그 안에서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좋아서 되게 즐거운 곳인 것 같아요. 머무르고 싶은 곳 이런 곳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
0: 그러니까요. 저 진짜 학원 몇 개 다녀본 적은 없지만 갈 때마다 마음에 다짐이 필요한 건데 집보다 더 좋은 학원이면 뭐 말 다 했죠.
1: 네.
0: 아이들이 막 집에 안 가려고 그러나요?
1: 네, 자기들끼리 네. 실은 노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0: 네.
1: 그냥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뒤돌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저를 찾아요.
0: 뒤돌면 선생님이요?
1: 네, 네. 선생님 뭐 있잖아요? 선생님 뭐 있잖아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는데요?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얘기를 같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0: 마치 옛날에 그 땡전 뉴스처럼, 뉴스 네. 삑 하면 어떤 대통령 소식 알려줬던 것처럼,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찾는 그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을 계속 찾으면 안 귀찮으세요?
1: 귀찮을 때도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그게 평소에 이제 그냥 제가 약간 레슨 쉬는 타이밍에는 저도 같이 놀아주고 좋은데
0: 네.
1: 계속 레슨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0: 그렇죠.
1: 선생님을 오히려 찾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는 조금 힘들긴 한데 조금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어요.
0: 네. 네. 그럼 연주자로서는 요즘 활동이 만족스러우세요? 어떠세요? 그럼 하루 일과가 아이들과 만나고 또 연습하시고 뭐 그렇게 흘러가시나요?
1: 네, 요즘 연주가 실은 끝나고 나서 연습은 거의 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쉬는 날은
0: 아, 그렇죠. 쉬어 가셔야죠.
1: 네, 네.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 하고 이제 저희 학원에 또 전공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0: 그러면 그래서. 또 과거 진아님의 그 초등학교 진아님 시절처럼 네. 그렇게 또 코칭을 하고 계시겠네요.
1: 네, 네. 지인의 아들인데 네.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네.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면
0: 벌써부터 넌 피아니스트야 이러시면서
1: 아니요. 아직 더 해야지. 아직 멀었어.
0: 네. 진아님의 선생님보다는 더 엄하신 걸로 환영됩니다. 네,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된 이야기들 또 자연스럽게 엮어가면서 우리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를 피아노로 이어가는 연주자 진아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도 좀 궁금해요. 어떤 연주자로서 기억되고 싶으세요?
1: 좀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마음으로 느껴지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0: 마음으로 피아노, 느껴지는?
1: 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많지만 들었을 때 아, 무언가 가슴에 남는 피아니스트.
0: 그럼 이미 꿈 이루신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지난주 연주 듣고 말은 안 했지만 느끼는 부분들이 꼭 있으실 것 같은데.
1: 그런가요?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0: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해서 네, 네. 늘 자랑하기 바쁘거든요. 네. 그래도 기억에 남는 그 마음에 남았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셨을 텐데요.
1: 아, 최근에.
0: 네.
1: 그 이제.
0: 슈만과 연주... 클라라? 네.
1: 네, 그때는 이제 좀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제 저희는 워낙 너무 잘하는 피아니스트들이라서 이제
0: 네.
1: 애썼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0: 그쵸, 그냥 서로 그냥.
1: 네, 네, 네. 그냥, 뭐 우리 진아 클라라 슈만이 생각난데 이제 이 정도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0: 네.
1: 저희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셋이서 가무악을 같이 하고 있던 팀에서 연주가 다 끝나고 해주시는 말씀이 아, 진아는 소리가 참 좋더라. 무언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지금 순간 기억이 났어요.
0: 네. 그렇죠. 뭔가 가슴에 남겨지는 연주라는 것은 뭔가 약간 지문처럼
1: 네.
0: 좀 독특한 연주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악기를 연주했고 같은 사람인데도 뭐랄까요. 그 미묘한 터치부터도 그렇고 진행의 흐름의 느낌이 호흡이라는 것도 좀 되게 다를 것 같은데 그런 지점을 하셨으면 이미 성공하셨는데 앞으로 꿈을 새로 만드셔야 되겠는데요?
1: 칭찬을 더 받고 싶은 나이인 것 같아요.
0: 한창 칭찬 받고
1: 네,
0: 싶을 나이.
1: 네, 네. 네,
0: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칭찬할 수 있도록 더 자랑하고 싶은 거 지금 아껴둔 거 있으시면 말씀해보세요.
1: 지금 또 약간 레드콘이 생각나는데.
0: 왜? 지금 레드콘도 생각나시고 지금 얼굴도 지금 레드가 되셨는데
1: 네, 지금 또 당황하고
0: 이렇게 또 막상 멍석을 깔아드리면 네. 자랑을 못하시는 네. 겸손한 진아님입니다. 그러면 제가 AI가 자랑하는 이야기 좀 해볼게요. 문학적으로 진아님을 표현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0: 있어요. 무대보다 사람 곁에서 오래 음악을 지켜온 피아니스트다. 이렇게 했는데 좀 마음에 드시나요?
1: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0: 그런가요?
1: 네, 그 친구 정말
0: 네.
1: 마음에
0: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는 그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으로서 무대가 정말 많이 계속 감사하게도 주어지잖아요.
1: 드네요. 네.
0: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남겨지고 싶은 거는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의 마음인 거니까,
1: 네.
0: 그런 점에서 같은 결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1: 네.
0: 계속 그렇게 되실 것 같고,
1: 네.
0: 이미 그런 길을 걸어가고 계시니까 조금 더 확신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1: 네.
0: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는 좀 계속 그런 것들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 내가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게 계속 나를 나아가기도 하긴 하지만, 번아웃이 왔을 때는 좀 한없이 좀 지치게 만드는 그런 기제이기도 하니까, 진아님께서 그런 자부심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도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1: 네.
0: 개인적인 바램, 응원으로 드리고
1: 네,
0: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단순한 피아노 연주자, 단순한 피아노 선생님보다는 전주 지역 안에서 공연과 뭐 교육과 기획을 함께 이어가는 정말 팔방미인형, 생활형 연주자에 가까운 분이라고 AI가 찾아주었어요. 그 이외에도 보니까 뭐 다양한 것들을 하지만 저는 좀 이게 와닿는 것 같아요. 바로 여기 전주 공동체 라디오, 여긴 또 전주니까요. 전주 로컬 예술 생태계 안에서 꾸준히 활동하신다라는 표현이
1: 네.
0: 저한테는 또좀 동료로서,
1: 네.
0: 동지로서 가깝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전주에서 활동하시는 거 어떠세요?
1: 저는 연고지이기도 하고요. 또
0: 네.
1: 전주라는 곳이 기품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저는 정서에 되게 잘 맞다고 생각을 해요.
0: 정서에 잘 맞은.
1: 네.
0: 앞으로 누군가는 이렇게 전주에서 나고 자라서 계속 활동하시니까 연고지니까 모르실 수 있겠지만 진아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일련의 모든 활동들이 다 우리 지역 문화계에 이바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걸 늘 기억하셨으면
1: 네.
0: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고 실제로 그게 맞으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어찌 보면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1: 네.
0: 네, 그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자부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요. 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느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죠. 네,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에 가면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앞으로의 포부 밝혀주시죠. 네, 인사만 하셔도 됩니다.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1: 아, 저, 약간 앨범의 땡스투처럼
0: 네.
1: 말씀드려야겠, 제가 오늘 실은 성가대 정규 연습 날인데, 라디오에 나온다고 지휘자님 비롯해서 어른들이
0: 빼주셨구나.
1: 내 연습을 빼주셨어요. 지금
0: 네네.
1: 보고 계실 건데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항상 예뻐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아 멤버들, 꾸준히 서로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애정 한분한분다 챙기는 진아님의 모습이 되게 사람 냄새 나는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디에이드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 마지막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1: 네.
0: 제가 전주에 오면 이진아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1: 이렇게 아, 네.
0: 네,
1: 네.
0: 모두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진아님과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전주에 오면
1: 이진아입니다.
0: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자기야, 투표 어디에서 하는지 알아?
1: 아니, 몰라.
0: 아, 여기 안내문 봐봐. 우리 동네 투표소랑 시간 정리돼 있어.
1: 그러게, 생각보다 가깝네.
0: 응, 신분증만 챙기면 금방 끝나.
1: 그럼 꼭 투표해야겠다.
2: 알면 쉽고 참여하면 바뀝니다. 투표 꼭 참여하세요.
3: 며칠 전 객사길에서 디자인을 정하지 않고 산책 겸 오랜만에 사용하는 단어네요. 아이쇼핑 겸 신발을 구입했습니다. 물론 온라인에선 3만 원이 더 저렴했고요.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또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이 2만 9천원이었어요. 온라인에서 주문했다면 저 제품을 더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손가락과 눈만 있으면 원하는 제품이 눈앞에 도착하는 삶, 벌써 20년 넘게 펼쳐졌습니다. 당연히 합리적이었을 절약 소비, 온라인 쇼핑을 전후에 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에 던지며 오늘 사심 가득 담긴 B급 클래식 공연 전문방송 한밤의 음악제, 핸델 하프시코드 모음곡 파스칼리아 G단조, 핸델 작품 번호 432번 6번, 챔버 앙상블을 위해 편곡한 버전으로 요제프 랜드바이의 연주로 오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헨델의 파스칼리아였습니다. 단순한 저음 하나가 반복되는 동안 그 위에 선율이 하나씩 쌓여 어느 순간 마음을 아릿하게 움직이는데요.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쇼핑을 갈등하던 저의 모습도 곡의 선율에서 어딘지 느껴집니다. 도심의 상점을 산책 겸 걸으며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발견하려 각각의 매장문을 들어설 때 온라인에서 만나지 못하는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만나는데요. 직접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물건을 손으로 만지고 그 사이 저는 몇 켤레를 신어보는 동안 직원분은 묵묵히 기다려주십니다. 재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으시고요. 결국 저는 경기도 동탄에서 무료로 배송해주는 같은 모델보다 3만 원이 더 비싼 신발을 골랐는데 제 발을 꼭 잡아주는 몸도 발도 편한 물건을 만났어요. 그리고 직접 들고 왔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생긴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정말 부정할 수 없어요. 더 저렴하고 빠르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걸어서 가게 문을 열었을까요? 온라인에선 처음 보는 물건이라면 내가 눈으로 볼수 있는, 보는 것만 살수 있지만 이미 사용했던 물건이라면 이만큼 편리한 시스템도 없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과 내게 맞는 것을 발견하는 것 사이에는 누군가의 시간과 경험과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상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도심 곳곳에 많은 공실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만남의 가능성도 비었습니다. 오늘 3만 원이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리스트가 만년에 남긴 여섯 곡, 위안 중그 마지막 여섯 번째 곡, 서두르지도 리스트를 수식하는 단어처럼 화려하지도 않지만 조용히 위로를 건네는데요. 리스트 작품 번호 172번, 곡 번호 6번, 이장조. 반갑게 신보 소식이 들려온 피아니스트 선우의 건을 레코드로 듣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가 벌써 이별을 구하는 봄입니다. 실록이 무성하고 바람이 따뜻해지는 이 계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함께 있는 5월은 그 어느 달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분주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 곁에서 함께 무언가를 나누고 싶어지는 이달에 음악이라는 선물도 따뜻하게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전주와 익산의 풍성한 공연 소식과 함께 익산 예술의전당에서 마련한 반가운 공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방금 들으신 리스트의 주인공, 피아니스트 선우애권의 무대입니다. 2017년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며 세계에 이름을 알린 그가 이번에는 피아니스트라면 누구나 한 번쯤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이름, 프란츠 리스트의 음악 세계를 깊이 탐구하는 전국 투어 리사이틀로 찾아옵니다. 공연과 함께 반가운 소식도 하나 더 있는데요. 20년 모차르트, 23년 라흐마니노프 리플렉션에 이은 세 번째 스튜디오 앨범 리스트가 5월 7일에 데카 레이블을 통해 발매되었습니다. 위안, 사랑의 꿈, 메프스토왈츠, 헝가리안 랩소디 2번 등잘 알려진 곡부터 비교적 덜 알려진 고타 군주들의 묘지성과 리스트의 편곡 작품들이 다수 포함된 앨범입니다. 화려한 기교의 대명사인 리스트 이면에 깔려있는 인간의 목소리에 집중했다는 선우애거는 리스트에 대한 제 관심은 테크닉 너머에 존재한다며 그를 소리의 시인이라 불렀습니다. 리사이틀 무대 역시 같은 결인데요.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제20번으로 전반부를 열고 새 앨범 수록곡인 리골레토 페러프라이즈, 헝가리안 랩소디 제2번, 메피스토왈츠 제1번 등 리스트의 작품이 후반부를 채웁니다. 앨범을 먼저 들어보고 공연장에서 그 선율을 직접 마주하는 것도 이번 5월 만의 특별한 즐거움이 될것 같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만납니다. 익산에서의 늦은 봄 무대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두 젊은 거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듀오 무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관과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리사이틀 소식입니다. 2010년 이네안의 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1위와 5개의 특별상을 휩쓸며 투명한 음색과 깊이 있는 음악성으로 세계 무대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 클라라 주미강, 그리고 18세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제패한 뒤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는 동시에 지휘자로도 영역을 확장해온 김선욱. 두 사람은 21년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프로젝트를 비롯한 여러 무대를 함께하며 오랜 호흡과 두터운 신뢰를 쌓았고, 25년 베를린에서 열린 듀오 무대에서도 균형의 바이올린과 유려한 피아노로 무장한 그들은 관객과 평단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레스피기, 바인베르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까지 고전부터 20세기에 이르는 바이올린 소나타의 정수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특별한 봄의 듀오 무대, 익산에서 함께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곡은 두 사람의 연주를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3번 1악장, 21년 9월 11일 고향 아랍누리에서의 실황입니다.

방금 피아니스트로 들으셨던 김선욱, 지휘자 김선욱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곡은 라벨의 볼레로 작품 번호 81번. 24년 12월 28일에 있었던 지휘 김선욱, 경기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습니다. 경기 아트센터 공연 실황입니다.

다음은 전주 한국 소리문화예전당 소식입니다. 국립발레단의 백조유수가 6월 19일과 20일 모악당 무대에 오르는데요. 차이콥스키의 음악 위에서 백조가 싶었던 인간, 인간이 되고 싶었던 백조의 이야기, 무대 위에서 살아 숨쉬는 몸의 언어를 가까이에서 만나는 기회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립이 붙는 공연은 시간 내어 꼭 한번 다녀오시길 추천합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놀티켓에서 예매 가능합니다. 다음은 클래식계 화제의 앨범인데요. 많은 분들이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회장의 배우자. 다음은 클래식계의 화제 이슈인데요. 많은 분들이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회장의 배우자, 그리고 쌍둥이 남매의 어머니인 한지 씨를 먼저 알 텐데, 이번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신보를 발매한 플루티스트 한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신보를 발매한 플루티스트 한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스트리아 파리, 미국 일본 유학을 거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정용진 회장과 결혼을 했고 육아를 했지만 플루트는 내려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봄 세계 유수의 클래식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앨범을 발매합니다. 오늘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북이와 달팽이 이야기를 지인과 잠깐 나누었는데요. 한지 플루티스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피아니스트 랑랑과 곧 들으실 온딘 소나타를 담았습니다. 한국 플루티스트 최초의 도이치 그라모프터내셔널 계약이라는 타이틀만으로도 또 하나의 유수의 한국인 연주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카라얀 번스타인, RLH, 그 이름들과 같은 레이블에 한국 플루티스트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파리에서 함께 녹음한 랑랑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지희와 저는 운디네의 관계를 여성의 시각에서 해석하고자 했고, 수줍고 연약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보다 여성적인 방식으로 프레이징을 구성했다고요. 꿈이 이루어진 순간 같았다고 한지희 플루티스트는 말했습니다. 13살 때이 곡과 사랑에 빠진 소녀가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나 세계 최고의 레이블에서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와 함께 그 꿈을 이뤄냈습니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달팽이처럼요. 물의 정령 이야기, 사람을 사랑하게 된 존재의 음악, 라인에케 플루트 소나타 2단조 작품 번호 167번, 온디인 1악장, 알레그로 플루트 한지, 피아노 랑랑, 올해 4월 3일 발표한 도이치 그라모폰 레코드입니다.

신발 한 켤레 이야기로 시작한 오늘 밤이었습니다. 물건도 살겸 오다 가다 이야기 나누며 자주 다니게 되면 서로의 안부도 묻는 오프라인 쇼핑에선 서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시간을 내어 기다려주는 여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과 가게 주인 입장에 떠나 친절한 태도가 만들어내는 사람 사이의 연결. 그것은 데이터로 배울 수 없고 알고리즘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눈이 나를 살피고 누군가의 손이 내발 앞에 신발을 내려놓고 어떠세요? 하고 묻는 그 목소리. 그 순간이 일어나려면 그 가게가 거기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한그 연결은 계속될 수 있겠죠? 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 20살의 다니엘 트리포노프가 연주하는 스칼라티 소나타 디단조, 스칼라티 작품 번호 613번. 2011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금메달을 안겨준 1라운드 연주 실황 들으며 오늘 인사드립니다. 93.5MHz 전주 FM 한밤의 음악제는 격주 목요일 밤 8시 본방송, 격주 같은 시간 재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다 왠지 나만 이런 것 같아 더 슬퍼오면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심상치 않은 나날들입니다. 지구는 매일매일 뜨거워지는데 어쩌다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도대체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유가가 치솟고 환율도 뛰었고 곧 물가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공공기관들은 차량 5부제를 넘어 2부제까지 시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도 무려 디젤 차를 끌고 출근했습니다. 기름값이 무서워 주유소를 찾는 일이 걱정되면서도 아마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내 몸과 이 도시를 위해 자전거 생활화가 필요하다. 걸으면 좋다. 모르는 게 아닌데 그게 지금 내 일상 어디에 끼어들 수 있는지 솔직히 잘 안 보입니다. 제가 게으르고 나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현실이 그 선택을 허락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따져보려고 합니다. 전주의 길 위를 자전거와 함께 살아오는 길벗 PD와 함께 말이죠.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특별한 컨셉으로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자전거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과 자전거를 도저히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 서로를 설득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잘 안 될까를 아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일종의 대담을 준비를 해봤어요. 아시겠지만 이 방송을 제작하고 계시는 길벗 PD님은 자전거 애호가이고 또 생태도시를 위한 도시활동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탄감자라고 하는 자전거 동호회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길을 정말 응원하는데 도저히 개인적으로는 일상에서 그 실천은 어려운 것 같아요. 자전거를 생활화하는 게 나의 현실 혹은 또 나와 비슷한 입장의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 좀 뼈아프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오늘 방송의 목적입니다. 디디님.
1: 네, 반갑습니다.
0: 오늘 주제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1: 제가 그 이야기를 언젠가 좀 해보고 싶었는데 도시학이 이제 2년 다가오면서도 네. 아직 제대로 한번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늘 비로소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0: 기대가 되시는군요.
1: 제가 그 오프닝 하시는 동안 네. 그 화면으로 그 제가 오늘 아침에 타고 왔던 그 이동 모습을 화면에 그 담았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게 있어요. 탄감자 챌린지라고 네. 자전거를 가깝게 하자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매일 좀 자전거를 타고 보물찾기라는 형태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벤트를 준비 중인데 네. 다음 주에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 준비를 위해서 보물을 좀 숨겨두고 오는 이동 길이거든요. 복장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자전거 탈 때 입는 복장이기도 네. 하고 평소에 요즘 특히 요즘 실제 이러고 출근해서 갈아입고 근무하고 퇴근할 땐 다시 이 복장으로 퇴근하는 복장입니다.
0: 아, 네. 네.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1: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좀 마저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굉장히 그 연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입합나무 지금 활짝 펴 있고.
0: 네, 알고 있습니다.
1: 여기 그 화면에서 보신 도로가 그 백제도로 사대부구에서 여기 공동체 라디오까지 그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 입합나무 터널 사이로 제가 왔고 여기가 비교적 그 괜찮은 자전거 길 중에 하나인데 그 길을 달려왔고 제가 이 영상을 굳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면 차를 타고 이동을 했을 때 계절의 변화나 날씨 또는 그 여러 가지 기운을 포함하는 그 내 주변의 환경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딱 밀폐되어 있잖아요. 공기 자체도 차단되어 있고 비가 와도 전혀 그 방해받지 않는 그런 그 틀 안에서 사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가장 큰 거는 그 이를테면 날씨를 비롯해서 모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그 체감이 된다는 거죠.
0: 오늘 질문 진짜 많은데, 네. 아, 네. 그렇게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 네.
0: 지금 전주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혹시 그 지금 아까 전에 저희 그 사전에 얘기했는데 뭐
1: 분담률 같은 네, 얘기를 했죠.
0: 교통수단 네. 분담률에서 네. 전주시 자전거 분담률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 이게 이제 조사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들쭉날쭉하기도 하는데 교통수송 분담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0: 네.
1: 그 통계청에서 설문을 통해서 하는 건데 자기의 그 주된 이동수단이 무엇이냐
0: 네.
1: 이렇게 물어봐서 네네. 자전거, 대중교통, 자동차, 도보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응답한 수치고 이게 전주의 경우에 한 1.7% 정도 이게 한 20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다르진
0: 네,
1: 않습니다.
0: 2% 정도네요.
1: 네. 네. 그리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대개는 비슷할 겁니다.
0: 네. 네. 맞아요. 저도 잠깐 좀 봤는데 뭐 자전거 인프라가 정말 잘 깔려 있는 세종시도 뭐 3% 안 되고 약간 이런 차원이더라고요.
1: 네.
0: 그럼 저희가 뭐 자전거 도시 얘기를 한 지 꽤 됐잖아요. 전주에서. 한 10년 전부터 그 생태 도시 관련해서
1: 크게는 두 번에 걸쳐서
0: 네.
1: 25년 전에 200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됐었고 이건 전임 김한주 시장 때
0: 네.
1: 첫 번째 시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10년쯤 전에 김승수 시장에 의해서 한 2018년 정도 한 8년 정도 됐네요. 그렇게 두 번에 걸친 시도가 있었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좀 뭔가 실제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네. 뭘 했냐 이런 걸 얘기를 오늘 하려는 건 아니고
1: 네.
0: 실제로 좀 나아진 것 같다고 체감하시나요?
1: 노력하거나 투자된 거와 별개로
0: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1: 그게 구현이 됐는가
0: 네.
1: 이 질문이죠.
0: 네.
1: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한 수송 분담률로도
0: 네.
1: 전혀 변함없고 20년 전에도 오히려 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한 학년에 700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 한 500명 정도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0: 그때는 이제
1: 학생들?
0: 자가용이 네. 지금처럼 보급되기 전이니까.
1: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전에가 훨씬 더 오히려 더 많았었는데 자전거 도시 자전거 도로 정책을 펼치면서 그 나아졌다고 보진 어렵죠.
0: 네. 알겠어요. 자 네. 그러면은 네, 정책 얘기 이따 또 할 거니까
1: 네.
0: 일상의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1: 네.
0: 일단 저는
1: 네.
0: 제가 진짜 너무 자전거를 타는 선택을 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이 PD님도 자주 보고
1: 네.
0: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거를 못 하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1: 네.
0: 그게 보면 저의 현실을 보면 이제 직장인들은 어쨌든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어요.
1: 네.
0: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출근을 하고 근데 퇴근 시간은 의외로 규칙적이지 않아요. 6시에 정말 칼퇴를 딱 할 수 있는 직장인이 저는 생각보다
1: 네.
0: 많지 않다고
1: 그렇죠.
0: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야근을 하거나 하고 나면
1: 네.
0: 7시, 8시, 길게 하면 9시,
1: 네.
0: 10시까지도 가는데
1: 네.
0: 그 시간에 내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갈 수 있나? 우리의 도로
1: 네.
0: 상황이라든지 네. 기본적으로 내 체력이라든지 그런
1: 네.
0: 게 실제로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도 끌고 왔다가 나중에 갈 때는 도저히 이제 자전거 타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것도 짐이 되고 뭐 택시를 타게 된다든지 뭐 오히려 그렇게 짐이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주에서 그런 다음 질문이랑 좀 엮어서 한 번에 얘기할게요.
1: 그렇죠.
0: 그리고 출근할 때 피디님 네. 출근을 하시고 자전거 타고 가시잖아요.
1: 네.
0: 몇 분 정도 걸리세요?
1: 빠르게는 한 15분, 조금 돌아서 가면 30분 이 정도. 네.
0: 많이 멀진 않은가 봐요. 집에서 회사까지가.
1: 7km, 멀리 가면 한 10km.
0: 그리고 이제
1: 자동차로 갔을 때 한 15분 정도.
0: 비슷하네요.
1: 네, 네.
0: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아주 서늘한 가을이나 뭐 모르겠지만
1: 네, 네.
0: 출근하고 나면 또 땀이 나잖아요.
1: 네.
0: 그 회사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또 할 수 있는 설비가 아예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대부분 회사가
1: 그렇죠.
0: 그럴 건데
1: 네,
0: 뭐
1: 네.
0: 사우나를 갈 수도 없고
1: 네.
0: 또 땀을 흘린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면 다시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자전거를 타고 뭔가
1: 만만치 않은 네, 여러 가지가
0: 몸을
1: 있죠.
0: 움직여서 출퇴근을 한다는 게 좀
1: 네.
0: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 네.
0: 이거는 직장 문화라든지 전체 도시의 노동 현장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 여기서 뭐 제 이상적인 이야기, 제 머릿속의 이야기 또는 남의 이야기, 다른 나라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거고
0: 네.
1: 저의 실제 제가 하는 것들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 간단하게 말했지만 시간으로는 15분, 30분 이 정도 하고
0: 네.
1: 거리로는 한 5에서 10km 사이가 되거든요. 요즘은 5월 초잖아요. 요즘은 그 목표가 땀을 안 나고 가서 좀 세수 정도만 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잡아요. 근데 땀이 나요.
0: 그러겠죠.
1: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가장 애매한 시점인데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땀이 비 오듯이 나거든요. 계절상.
0: 네.
1: 그러면 그때는 제가 모드를 바꿉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에 기왕 땀 날 거 좀 더 땀 나게끔 한 15km에서 20km 정도 시간으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서 그 이동을 마치고 직장에 가서 샤워를 합니다. 제 직장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0: 좋네요.
1: 제가 지금 실제 상황을 네. 계절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0: 그렇게 한 거고. 샤워 시설이 있는 직장에 다니시는군요.
1: 그러니까 제 상황이 보편적인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0: 네.
1: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동 거리가 긴 거예요. 5km가 넘어서면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애매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게 이제 통계로도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정립된 데이터인데 자전거가 가장 유리한 시간에 대비해서 자전거가 제일 유리한 이동 거리가 2km에서 5km 정도 됩니다. 그 아래는 도보와 자전거가 큰 차이 없고 그 다음에 2km에서 5km 사이는 자전거가 월등하게 앞서고 5km가 넘어서면 자동차가 유리해지는 이게 이제 유럽과 일본에서 정립되어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만큼 이제 권장되는 거리는 한 5km 이내라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많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고.
0: 그러니까 샤워 시설이 없고 한 직장에 다닌 사람들은 그러면 못 하는 거잖아요, 자전거를.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하는 건데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아까 어느 정도 타냐고 했는데 거꾸로 아까 1.7%라는 게 적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0: 네.
1: 그 숫자로 한 사람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3만 정도 돼요. 3만에서 4만. 전주 시민 3만에서 4만이 매일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해요.
0: 근데 그거는, 이거 이제 뭐 좀 다른, 곁다른 얘기인데,
1: 네.
0: 출퇴근을 하는 사람을 모집단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전체
1: 그러니까
0: 전주 시민으로 하기보다는.
1: 이동수단. 이동수단이잖아요.
0: 네네네. 생각보다 많이 탄다는 말씀이죠.
1: 그렇죠. 그게 적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네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게 뒷얘기하고 좀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시청에 가면 예산 중에 주차장에 지급되는 예산이 있어요.
0: 네.
1: 시청 안에 그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그 인근의 민영 주차장과 계약을 해서, 시청 직원들이 차를 대게 하는 용도예요. 이 용도의 예산이 연간 10억이 넘어요. 근데 이 예산의 명목이 뭐냐면 시청 직원들의 출퇴근 장려 수당이에요.
0: 출퇴근 장려 수당이라서 차를 안 타면 수당을 주는 거예요?
1: 아니, 차를 네.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자동차 네. 주차를 위해서 비용 지출되는 비용이 10억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온 직원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연간 10억 원이나.
0: 오히려 자가용 이용을 촉진하는
1: 그렇죠.
0: 정책이라는 얘기네요.
1: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주차 문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대중교통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할 테니까 이렇게 좀 이동해라. 그 용도로 쓰여져야 될 예산을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과 맞물려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0: 네.
1: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청 안에 샤워 시설을 설치해서 자전거 네. 타고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비용이다.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10년 전부터. 근데 이걸 안 하고 이 고쳐야 될 것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고 자전거 정책이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0: 그런데 네. 이거는 그 차량비 지원하는 거 한 달에 네. 최대 비과세 20만 원 예를 들면 네. 그런 걸 네. 하면 네. 이거는 약간 아예 목적이 달라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환경 관련된 거랑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어쨌든지 간에 내가 유류비를 쓰고 차량이랑 네. 걸 굴려서 회사에 오는 사람들의 비용을 약간 보전해 주기 위한 대책이니까
1: 그러면 그 거기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잖아요. 대중교통 타고 온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건데 자전거 타고 온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건데
0: 그렇네요. 대중교통비 지원도 해줘야 되겠네. 네. 그렇네요.
1: 오히려 이쪽으로 유도하게끔 장치를 통해서 그 전환시켜야 되죠. 네.
0: 그런 거를 정합적으로 감안해서 어쨌든 정책이 소득 보전을 하거나 네. 뭐 어쨌든 교통비 지출에 그럼요. 대한 보전을 해줘야 되는 정책을 네. 고민해야 된다.
1: 네.
0: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제가 이거 이제 요새 제가 AI 없이 살 수 없는 네, 네. 사람이 돼서 네. 그 다른 나라라든지 뭐 이런 네. 다른 나라의 대중교통 혹은 자전거 이용과 노동 환경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 대화를 해봤거든요.
1: 네.
0: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주 4일 일하고 오후 5시에 칼퇴하고 그래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도로를 잘 깔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1: 네.
0: 애초에 노동 시간 자체가 다르니까 그 외 시간은 내가 나를 위해서 혹은 이제 이런 이동하는 것도 사실은 다 그 일과에 들어가는 거니까
1: 네.
0: 노동 시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닌가?
1: 네.
0: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출근을 하는 시간이 9시 이전이고
1: 네.
0: 퇴근을 6시 이후에 불규칙하게 퇴근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자전거라고 하는 노출된 교통수단을 타고 하는 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데 그게 되게 연관돼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의 감축과 또 이게 연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러니까 뭐 자전거나 이동, 교통 이게 그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회적 진화나 시스템의 발전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0: 시간이라고 하죠. 해가 뜨고 지는 시간,
1: 네.
0: 이게 좀 우리와 달라서 일찍 시작돼요. 한 6시면 시작이 되더라고, 이동이. 그래가지고 6시가 넘으면 인적이 끊기고, 그거에는 환경, 풍토 자체가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라는 그게 좀 정착이 돼 있어요.
1: 네, 맞아요.
0: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점들이 좀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좀 얘기를 들수 있는 게, 물론 그게 현재 상황에서 볼때 자전거 도로도 잘 닦여 있고, 또그 소득 수준도 높고, 그 여러 가지 그 이동에서의 아까 말한 샤워 시설을 포함한 또그 문화적으로도 비를 맞고 가서 이렇게 아까 복장도 얘기하셨지만 비를 맞고
1: 네.
0: 와서 털털 털고 할수 있는 정도 또는 그런 것들이 아, 이 사람 오늘 비 왔는데 이 사람 자전거 타왔네 라고 여기 넘어갈 수 있는 정도 이게 전반적으로 문화에서 정착된 결과가 그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인데 제가 갔을 때한 겨울은 아니고 한 2월 말쯤 됐는데 상당히 추웠어요. 여기에서 비행기 타고 갔을 때보다 한국보다 더 춥게 느껴졌는데 장갑도 안 끼고
1: 네.
0: 그다음에 스커트 입고 이렇게 타고 다니더라고요. 나 같았으면 그 날씨에
1: 네.
0: 꽁꽁 동이매고
1: 네.
0: 그리고 웬만하면 자전거 안 타는 시점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할수 없는 걸이 사람들은 하고 있구나.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마침 비도 오고 눈도 했었거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자체가 놀러 왔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비이 날씨에도 이렇게 타고 다닌다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1: 자전거를 대하는 아예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0: 마인드가
1: 그냥
0: 있고
1: 걷는
0: 없고가 아니라
1: 것처럼 익숙한.
0: 그냥
1: 예. 네.
0: 그
1: 우리가 아니,
0: 자동으로.
1: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나가고
0: 그렇죠.
1: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0: 자동으로.
1: 자전거가 예를 들면 특별한 교통수단인 게 아니라 그냥 걷는 것보다 좀더 빠른 약간 이런 정도로 일상화돼 있다는 거잖아요.
0: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1: 네.
0: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왔는가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지금 이 대화를 나누면서 나왔던 샤워 시설 얘기도 나왔고
1: 네.
0: 또그 전에 격식을 차리던 복장이 자체가 자전거 타면서 좀 활발하고 좀 자유스럽게 바뀌게 된그 원인으로 작동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 우리나라는 자전거 탈때 헬멧 안 쓰면
0: 그렇죠.
1: 걸리잖아요. 과태료 물지 않아요?
0: 아,
1: 그러니까.
0: 과태료 매기게 돼 있는데
1: 네.
0: 그 실제 부과하진 않아요. 그 작동하지 않는 법령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1: 그니까.
0: 그 얘기를 통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오늘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그
1: 그쵸.
0: 해진 않았을
1: 결과겠죠,
0: 다
1: 결과.
0: 문제를 풀고 아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했을 때 무슨 또그 장치를 고안하게 돼요. 비를 안 맞고 갈수 있는 장치가 많이 개발이 되게 됐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복장이 달라진 거. 그다음에 비가 오고 할 때는 좀 늦어도 또 이렇게 와서 그 정리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허용될 정도로 이렇게 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1: 저희 우리나라는 그 출퇴근 그 저희는 사실 하는 지문 찍거든요. 출퇴근 기록이 막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게 막 1분 늦느냐 아니냐가 지금 엄청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칼같이 관리되는 어떤 여러 가지 회사 노동 시간을 지키고 관리하는 이런 문화 자체가 오히려 또 이런 다양한 선택들을 좀 저해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0: 그렇죠.
1: 생각이 드네요. 인간적이지 않아.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 더 네. 전문적인 얘기? 아까 말했던 교통분담률 얘기를 네. 좀 네. 다른 도시까지 좀 확장해서 해봐요. 네. 제가 찾아봤는데 네. 전주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교통 분담률이 2% 정도고 네. 자가용 분담률이 55%.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전 같은 데가 55, 56 정도 되고 오히려 서울이 대중교통이 지하철이 45% 네. 그리고 자가용이 20%대래요. 제일 낮대요. 네. 전국에서. 네. 아무래도 지하철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네. 거 있겠죠. 네.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얘기를 또 해보면 세종시는 전주시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 45%가 자가용 분담률인데 여기는 애초에 계획도시니까 네. 자전거를 정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아예 쫙 깔았다는 거죠. 초반부터. 그렇죠. 근데 자전거가 3%대가 안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인프라 문제는 또 아닐 수 있다는 그럼,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전주 같은 경우도 지금은 도로를 깐다 어떻게 한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잘 되어 놓은 세종시 예를 보면 이게 사실은 이거는 아주 그냥 치명적인 게는 아닐 수 있다.
1: 예.
0: 네, 인프라의 문제는.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세종이 왜 그렇게 됐냐 보니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일단 직주 근접 얘기가 나왔어요. 직장과 주거가 네. 멀다.
1: 네.
0: 거기는 대부분이 공무원들인데 네. 이 사람들은 세종에 살지 않고 서울로 출퇴근, 네, 대종이, 대전이나 서울이나 경기권으로 출퇴근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네. 그냥 버스 타고 가버리고,
1: 네.
0: 자전거 탈 일이 없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전주는 그러면 직주 근접이 잘 되어 있는 도시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1: 직주 근접 문제도 반드시 존재하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출퇴근 시간이 한 1시간 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죠?
0: 한 시간이 짧은 거죠.
1: 그렇죠.
0: 두 시간이 아마 저는 걷는 시간 포함하면.
1: 그 직주 근접 문제도 있는데, 오히려 서울은 대중교통으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좀 사정이 다르겠죠. 서울은 워낙 그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자동차를 통해서 이동하는 게 불가능하고.
0: 그렇죠. 차가 너무 막히니까.
1: 비용으로도.
0: 제 시간에 출퇴근할 수가 없어요.
1: 비용으로도 차를 얻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0: 네네.
1: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반면에 전주는 웬만한 거리는 따지고 보면 30분이면 버스를 통해서
0: 네.
1: 이동할 수 있고 자전거로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고 승용차도 시내 안에서는 뭐 15분에서
0: 맞아요,
1: 30분
0: 맞아요.
1: 이 정도 차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자전거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도시 중에 하나가 전주예요. 지형과
0: 네.
1: 그다음에 그 범위 이것을 따졌을 때 그 얘기를 드린 거고 방금 얘기했듯이
0: 물리적인 조건으로는
1: 그렇죠.
0: 제일 네. 좋다.
1: 네. 네. 그런데 왜 안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다가 도로를 깔게 되면 타는 사람이 늘지 않을까라는 식의 접근이 여태까지 있어 온 거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0: 네.
1: 결코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져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 지금부터 자전거로 가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도로를 만들어 놓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안 타던 사람들이 탈 리가 없고
0: 네.
1: 이게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고 이게 맞물려서 한꺼번에 그리고 방향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흘러가게
0: 네.
1: 전환되게끔 설계가 돼야 하는 거예요.
0: 네.
1: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전주를 포함한 모든 도시에 넓게 보자면 도시계획 그리고 자전거 정책 자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될 수 없는 일을 해온 거야. 이 자전거로 전환되는 게 될 수 없는 일을 한 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놓으면 늘겠지라는 막연한
0: 네.
1: 그 단편적인 접근을 해서
0: 네, 네.
1: 아니 그 지금 거꾸로 따져보자고 전주 안에서 이동을 했을 때 지금 BRT를 공사를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0: 네.
1: BRT를 놓는다고 사람들이 자전거 버스를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이 버스로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요 절대. 왜냐하면 놓고 BRT를 노선을 아무리 그 보충을 한다고 해도 전주란 범위에서 승용차와 버스의 이 시간적 차이에서 별로 차이가 생기지 않아요. 이걸로만은 그 넘어갈 수 없다고요. 그러면 부과되고 병행돼야 될 종합적인 그 플랜이 필요한 거고, 이를테면 파리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파리가 자전거 도시로 전환을 하는 가장 그 최근에 그 가장 혁신적인 사례인데, 그 중에 하나가 SUV에 해당하는데, SUV에 시간당 주차 요금을 시간당 3만 원씩 받아요.
0: 주차 요금을요?
1: 네. 그러면 그 6시간이면 얼마?
0: 아, 공공 주차장이요?
1: 네. 6시간이면 어떻게 되냐면 368 2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거는 6시간 이상은 주차를 할 수도 없어요.
0: 네.
1: 그 마지노선이 6시간이고 이게 무슨 걸 뜻하는 거냐면 차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0: 네.
1: 굳이 다니고 가지고 다닐 네. 거면 비용을 이만큼 내야 돼. 왜냐하면 실제 그 도로나 그 주차장이라는 그 공간을 차지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부과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되고, 또 그 자전거, 파리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서 전주로 치자면 백제대로라고 그 표현할 수 있을 만한 파리 시내 한 폭판, 리볼리가라고 하는데, 거기가 샌드강 옆에 나란히 따르는 시청이 있고 르브르가 있고 저기 샹젤리제가 있고 이 도로예요. 파리 심장이잖아요. 여기에 기존에 6개 차로가 있는데 여기에 2개 차로 빼놓고 4개 차로를 자전거한테 바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는 가지고 다닐 수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달고 시장의 리더십이 그래서 중요한데,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파리 시내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통과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건 파리의 명확한 방향이고 선언입니다. 이렇게
0: 네,
1: 얘기를 해요.
0: 네.
1: 여기에는 다 담겨 있는 거죠.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 주차 정책, 또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그 밖에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가게끔 하는 이 방향이 그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뭐 하나 하면 조금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절대 전화하지 않는다고.
0: 이를테면 네. 교통수단, 도시의 교통수단이 바뀐다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네. 개인으로 돌아가면 한 시민의 교통수단이 자가용에서 자전거나 도보로 바뀐다고 네. 하는 건 사실상 이제 일상의 전체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굉장히
0: 근데
1: 큰 변화죠.
0: 그런데 아까 네. 얘기하신 그 네. 파리처럼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어쨌든지 간에 그 복잡한 도시 안에 공간을 차지하는 데 비용을 부과해서
1: 네.
0: 예를 들면 뭐 주차비 3시간에 뭐 3만 네. 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뭐 이론 상으로는 예를 들면 어쨌든 되게 푸시해서
1: 네.
0: 자동차를 이용하는 거를 불편하게 만드는
1: 네.
0: 것들을 계속 만들면서
1: 네.
0: 또 그 외에 그 대체하는 자가 그 자전거를 이용하는 걸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유익을 주는 거
1: 네.
0: 그런 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1: 네.
0: 흐름이 좀 생각이 났는데
1: 네.
0: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거로 인해 유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약간
1: 네.
0: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제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되게 큰 반발에 부딪혔는데
1: 네.
0: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환경이 나쁘고 뭐 도시를 혼잡하게 만드니까 죄책감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합당한 계속 어떤 그 푸시를 하면서도 그러면 그거에 아닌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훨씬 더 유익이 돼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게 동시에 병행이
1: 그렇죠.
0: 돼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럼 저는 사실은 그러면 완전히 지금처럼 뭐 도로 하나 뭐 잠깐 일부 깔아놓고
1: 네. 네.
0: 자전거 타세요 이게 아니라
1: 네.
0: 예를 들면 진짜 대중교통이 혁신적으로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1: 네. 그럼요.
0: 네. 완전 그냥
1: 네.
0: 무료로 하든지
1: 네.
0: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료를 그냥
1: 네.
0: 직장인들에게
1: 네.
0: 한 달에 몇만 원씩 얼마 주든지
1: 네. 네.
0: 그런 식으로 해서
1: 네. 네.
0: 유인할 수 있는
1: 네.
0: 그러니까 그렇죠. 뭐 불편함만 주는 게 아니라 자가용 이용 사람 집에 오늘 자가용 탈까? 자전거
1: 네.
0: 탈까? 걸어갈까? 버스 탈까? 하다가 이게 더 유익하니까
1: 나한테
0: 유리하니까
1: 네.
0: 이용할 수 있는
1: 네.
0: 그런 식의 종합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1: 그럼요.
0: 는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1: 그럼요. 자, 그 파리가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놀라운 얘기잖아요. 주차 요금.
0: 네.
1: 그다음에 차로를 전환하는
0: 그 얘기만
1: 거?
0: 들었을 때 약간 숨이 턱 막혔어요.
1: 그렇죠. 그렇게 자, 이게 파리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겠지만 네. 파리 시민들이 환영했을까요?
0: 처음에 진짜 싫어했겠죠.
1: 엄청나게 반대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파리가 이달고 시장이 그 정점을 찍긴 했지만 오늘날에 파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는 몇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등장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차근차근 이렇게 해온 거고 분명한 것은 이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네. 우리가 이제 차에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로 가야 합니다. 네네. 라고 심지어는 이달고 시장은 사회당 출신인데 그 전에 이제 여러 정파가 있잖아요. 저쪽 우파 정부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90년대 후반에 우파 정부의 시장이 시작을 하고 그 뒤로 시장이 세 번인가 바뀌고 네 번째 시장이 이달고 시장이거든요. 정파도 다르고 시장도 달라졌지만 이 방향을 쭉 설계를 해왔어요.
0: 네. 그 단계 단계마다 있는 정치적 어떤 선택도 있었네요. 네.
1: 단계
0: 네.
1: 단계마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네. 가능한 것이고 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도시가 이대로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토론하고 그 바탕 위에서 현재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파리의 그 대중교통 파업이 굉장히 잦거든요. 네. 버스가 멈춰버려요.
0: 네, 그렇죠.
1: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나잖아.
0: 그 우리나라랑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 그거 욕할 텐데 그렇죠. 파업하는 사람들인데 파리는 지지한다고.
1: 그 지탱해 준다기보다 그냥 우리도 하는데 저 사람들도 할 수 있게
0: 견뎌준다 뭐 이런
1: 그렇게 네. 하잖아요. 그 버스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리 사람들은 자동차 비율이 원래도 좀 낮았어요. 근데 대중교통에 의존해서 살던 사람들이 버스가 멈춰버려.
0: 자전거 타야죠.
1: 그래서 타게 됐어요. 이 중간에 그러니까 한 20년 사이에 꽤 주기적으로 큰 규모의 그 대중교통 파업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이게 계기가 돼서 이게 그렇다면 방법은 자전거밖에 없구나라고 눈을 돌리게 된 거야. 시민들 자체가. 전주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 버스 파업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는 또 이어지는데 또 하나는 코로나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코로나를 세계적인 위기, 보건의 위기로 대했잖아요. 파리는 이 상황을 자전거로 전환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었어요.
0: 그 전부터 준비를 타기가 어려워지니까
1: 그 전부터 준비를 차근 해왔다가 갑자기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이때 그 스톱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차가 달리지 않는 도로에 자전거를 달리게 하자 긴급하게 그 코로나 패스트라는 이 도로를 만들었거든요. 네. 명분이 있잖아. 어차피 놀고 있는 도로에 자전거라도 가게 하자. 그게 이제 기존에 그 설계되었던 계획과 연관이 되면서 그 위기가 기회로 만들어지는 중요한 사례가 되는 거죠.
0: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전주시의 행정은 생각해보면 진짜 도시 교통 뭐 자가용 감축하고 자전거 늘리고 약간 생태도시화 하는데 진짜 진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생각이
1: 그냥 들어요. 말로만 하는 거지.
0: 네, 진짜. 그렇게 따져보면 진짜. 네. 그렇네요.
1: 제가 늘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고 해야 될 것이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네.
0: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좀 정리해보면 네. 지금까지 얘기한 게 봐요. 네. 어떤 칼퇴근, 네. 노동시간의 문제, 네. 직주 근접, 직과 네. 직장이 가까워져야 한다는 문제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인프라를 포함해서 도시 환경적인 종합정책이나 정치적 선택 같은 그런 뭐 직장 내 샤워시설, 무관소, 날씨, 지형 여러 네.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걸 꼽으면 엄청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갖춰져야지 사실은 결과적으로 네덜란드나 뭐 프랑스 같은 게 네. 정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네. 전주는 이 중에서 뭐 좀 어느 정도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물리적인 조건은 좀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1: 애초 네. 가능성이 크다. 네,
0: 면적이라던가 뭐 이런 거.
1: 그 의미로서만 존재하지.
0: 네. 네. 나머지는
1: 아무것도 없어요.
0: 10년 안에 될까요? 네. 10년?
1: 지금부터 이제 제 본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파리를 주로 네덜란드 파리를 들어서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0: 네.
1: 뭐 거기에 중요한 힌트는 있어요. 근데 그 힌트를 우리한테 적용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어디 이번에 갔다 왔는데 그거 참 좋더라. 이렇게 딱
0: 벤치마킹.
1: 단편적으로 이 조각을 갖다가 우리 이렇게 해볼까? 늘 그런 식이야.
0: 그렇죠.
1: 그러니까 중요한 건 파리에서 배워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니 파리 한 폭판을 그렇게 바꾸는 결단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이 윤석열이라고 그걸 할수 있어요? 못해요, 그거는. 그거를 차곡차곡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게 조금씩 쌓아가면서 공감이 마련이 됐고 그리고 아까 파업이라든가 기후위기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그 유리하게 환경을 조성했고 결국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늘 준비하고 끌어온 거죠. 이걸 바꿔야 하는 거고 도시를 바꿀 결심을 용감하게 제안하고 시민들로부터 그래 바꾸자라고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과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막또 어디서 짧은 뭔가를 배워서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런 식의 것을 과감하게 멈추고 그거 안 해도 돼. 의미 없어. 돈만 날아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교통정책 하는데 말 나왔으니까 그 얘기하자. 그러니까
0: 저희 시간이 많이 없어요.
1: 그러니까 다울마당이라는 게 존재했었잖아요.
0: 10년쯤 전에.
1: 네.
0: 네.
1: 그게 이제 전임 시장 시절에 어떤
0: 시민 커뮤 그 커, 어 거버넌스를 위한 공론장이었죠.
1: 공론이란 그 틀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가장 저도 이제 관여를 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전거 타는 사람 몇 명, 그다음에 뭐 경찰관, 교통경찰, 그다음에 또 관련된 뭐 연구자 몇명 해서 한 20명 모아놔서 거기서 결정하면 뭐가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0: 아, 거기서 정책을 만들어요?
1: 막상 만들어서 하잖아요. 이제 공사가 일주일 후에 시작이 돼요. 그 국장급 그 고위 그 회의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0: 네.
1: 라고 해서 없던 일이 돼버려요.
0: 네.
1: 이게 보여요.
0: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1: 그러니까 애초에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0: 아니,
1: 그런
0: 근데
1: 정도의 선택을 하려면 충분하게 아니 부서마다도 다 의견 내봐.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취합해서 우리 이번에 이렇게 진짜 간다 갑시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실컷 여기에서 조용히 밀실에서 뭔가 만들어서 할 것처럼
0: 알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생각 해봐요. 일단 풍남문 광장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주에서 사실 가장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좀 중심부에 해당한다고 하면, 뭐 인구 밀도와 상관없이 그런 데를 만약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한옥마을은 이제 뭐 지금 뭐 주말만 통제를 하는가 그런 것 같은데.
1: 그것도 그 허물어졌어요.
0: 예를
1: 주말
0: 들면,
1: 통제도.
0: 예,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해서 뭐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하는 정책들을 할때 상인들이 가장 저는 반대하는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도 일단 여러 가지 차를 들락날락 거리기 불편하고, 당연히 손님들도 차 불편하면 여기까지 안 걸어와. 이런 불신들이 막꽉 차있고,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만을 그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해소해 줄 건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 직접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불편 사항 듣고 원칙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득해서 대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서포트를 해주겠다고 대안을 바로바로 제시해주는 그런 방식의 어떤 것들이 단체장에게 있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은.
1: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한옥마을과 풍남문을
0: 네.
1: 연결시켜 얘기하면
0: 네.
1: 애초에 이 주민들로 하여금 이걸 통제하면 이런 그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0: 네.
1: 근데 그렇게 해야 이곳이 더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립니다.
0: 네.
1: 왜냐하면 아이들을 데려와도 자유롭게 방치해도 더도 될 만큼 안전하고 좋은 공간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0: 그런 얘기를 아예 신뢰를 안 하시는 것
1: 아,
0: 같아요.
1: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하고 그 선택지를 주면서 선택을 하게 하면 주민들이 아, 그 다시 차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 과정을 이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그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0: 그러고 나서 또 제대로 안 되면 또 이제 결국 또 원상복귀네. 점점 불씨는 높아지고.
1: 그러면 또 엉터리만 되는 거야. 보도블록 깔아놓고 그 위에 차들이 다니는.
0: 저희 시간 너무 많이 초과됐는데 일단 좀 광고를 한번 하고 다시 그럼 나머지 얘기해 볼게요. 오늘 음악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도시이야기 전주와 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은 주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1: 네.
0: 항상 저희는 이렇게
1: 해봐야
0: 다음번에 또 좀 세부 주제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길버님의 아까 초반에 잠깐 얘기 나왔던 이런 불편한 지점들이 있는데 왜 나는 자전거를 타고 있고 또 그런 선택을 실제로 저처럼 아직 결단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 결단을 해낸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어떤 계기로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1: 뭐 가감 없이 그 제 그대로를 보여줘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그런 글을 쓴 적도 있는데 보통은 제가 3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6개월, 7개월 정도 자전거를 주로 타요. 조금 게을러지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좀 더 짧아지긴 하죠. 한 뭐 두 달 정도 줄어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겨울에는 멈춰서요. 전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0: 겨울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거예요?
1: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그 원래 순서에 좀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덜란드 갔을 때 아까 그 복장 얘기했잖아요.
0: 네네네.
1: 우리를 맞았던 네덜란드 자전거 대사관이라는 민간 단체 그 실무자의 복장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날 그 미니스커트에 이렇게 입으시셨더라고.
0: 자전거 대사관.
1: 네.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 오늘 그 출퇴근 복장이 이거였냐고. 그렇대. 그 위에 외투만 가지고.
0: 그렇네요. 트렌치 코트 하나 입으면.
1: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추운 날 굉장히 손도 시려운데 이 사람들 장갑도 안 끼고 타고 다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추운 날 걱정스럽고 이렇게 한데 타고 싶겠어요? 만약에 다른 유혹이 있으면 옆에서 차가 있다든지.
0: 네네.
1: 또 다른
0: 있죠.
1: 선택이 있다면 그 약해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택지를 다 없애버리고 이걸로도 충분히 된다라고 해서 정착이 된 현재인
0: 습관이 거지. 돼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습관이잖아요. 습관. 근데 제가 습관으로서 자리 잡기는 유혹이 너무 많아요. 우선 집에 그 한 원래 두 대 있다가 한 대는 지금 처분을 했는데 차가 있는데 내가 차를 놔두고 이 추운 날 이 비 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겠어요? 네, 독립운동 하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있는 거고
0: 그렇죠.
1: 더군다나 좋지도 않아 길이 길이 조금이라도
0: 맞아요.
1: 좋아지면 훨씬 지금보다 훨씬 더 홀가분하고 흔쾌한 마음으로 다니겠는데 그 전쟁판에서 하고 그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어떠겠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만약에 그 전반적인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좀 불편하게 만들고 지금은 거꾸로 된 게 공유주차장 만들어놓고 공유주차장은 안 되고 그 옆에다 옆에다 된다니까.
0: 전 진짜 아니 공용주차장이 한 50m 걸어가면 있는데 그거를 길에다가 대요.
1: 안 되는...
0: 저도 그런 거 보면 열받아요. 진짜.
1: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한과 현재 법
0: 전 단속을 진짜 안 한다고
1: 그러니까
0: 생각해요.
1: 그렇게 되면 그거를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쭉 가면 이건 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제가 지금 거론한 도시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 하면 당연히 우리도 되는 거예요.
0: 정치적 결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1: 네.
0: 거네요.
1: 정치적 결단과 시민의 합의를 통한 도시의 변화.
0: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사실 이건 자전거를 우리가 오늘 얘기를 했지만 네, 네. 예를 들면 뭐 일회용품을 쓰는 거 너무 네. 쉽고 간편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게 환경에 나쁘다는 거 알아.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재사용 가능한 어떤 네. 것들을 사용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선택에서 늘 우리는 진단 말이에요. 네. 일회용품 써버려. 네. 그런 것처럼 네. 이 문제도 결국에는
1: 방금 예를 들었을 때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데 그 플라스틱 용기나 모든 거기에 그 용기 값을 붙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거를 보통은 자판기에다가 반납을 하면은 하나당 몇 센트씩인가 네, 네, 네, 네. 꽤 큰 돈이
0: 보증금이 돌아오는 네,
1: 돌아오잖아요. 이 방식으로 그 독일 사람들이 환경 마인드가 좋아서일까요? 아니
0: 저희도 그거 하다가 약간 다 흐지부지 돼요.
1: 그러니까요. 저항이 생기니까
0: 맞아요.
1: 그런 건데.
0: 그런 걸 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이게 표를 의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결국 이것도 하다 말 거야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시민들한테 생겨요.
1: 바꿀 생각을 했는가 결심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0: 그래요.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할 얘기가 많아지고 저도 제가 뭐 설득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더 고민을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네. 조그마한 좀 실마리들이 찾아질 수 있겠다는 네, 네, 네.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오늘 그 마지막으로 시간 이미 좀 초과했지만
1: 네, 알아서 편집하면 돼요. 네.
0: 아, 오늘 녹화 방송입니다.
1: 네.
0: 전주가 이제 진짜 다정거 도시가 되려면 뭐가 달라져야 될 얘기 해주셨으니까 저처럼 자가용을 하루도 포기하지 못하는 보통의 일반 시민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좀 해주세요.
1: 이것도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짧게
1: 네. 백제대로 자전거 도로 문제 때문에 기자 한 분이 리포팅을 하면서 자전거를 직접 그 기린대로에 놓았던 자전거를 타보고
0: 네.
1: 한 멘트가 있어요.
0: 네.
1: 직접 타보니까
0: 네.
1: 차로 차가 다니는 옆에서 타는 게 위험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0: 네.
1: 근데 그 얘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뭐가 맞냐? 위험하겠죠, 당연히. 한 번도 자전거를 타보진 적이 없는 사람이 더군다나 차가 옆에 다니는데.
0: 그렇죠.
1: 근데 거꾸로, 그분은 자전거를 탈 줄 아는 분인가? 아니에요. 면허를 딴다고 해서 자동차를 몰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0: 아니죠.
1: 거기에는 여러 가지.
0: 노하우가
1: 생기고, 훈련도 하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가 그 바탕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탄감자 챌린지라는 걸 하는데,
0: 네.
1: 이 취지는 뭐냐면, 뭐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서 출퇴근 시내만 인정해주고 막 이럴 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그 친해지고
0: 네.
1: 친해져가지고 뭐 한 달 동안의 이벤트처럼 접하는 계기를 통해서 자기의 일상으로 조금이나마 접어든다면
0: 네.
1: 예를 들면 내가 한 번씩은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게 한다든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점점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를 거기다 이름을 붙여서 탄소 중립 뭐 이렇게 한 그런 거 하지 말고.
0: 그런데 저 오늘 지금 네. 신기한 경험을 하는데
1: 네.
0: 자전거 얘기만 지금 한 시간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사실은
1: 네.
0: 3년 넘게 묵혀두고 있는 자전거가 집에 있거든요.
1: 네.
0: 이제 지금 타이어에 바람이 네. 다 빠지고 네. 먼지가 쌓여서 얘 쟤를 네. 버릴까 말까 맨날 네. 고민하고 네. 있는 자전거가 네. 있는데
1: 네.
0: 쟤를 그냥 한번 좀 닦아서
1: 그럼.
0: 바람은 채워놔봐야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 네,
0: 약간
1: 네.
0: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제가,
0: 얘기하는 것만으로.
1: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자전거 저한테 물어본 분들이 많아요. 어떤
0: 네.
1: 자전거 사야 되냐. 절대 사지 말라고 해요. 혹시 있으면
0: 네.
1: 그거를 타고 타다가 좀 재미가 붙이고 좀 더 필요가 생기면 그때 가서 선택하는 거다. 절대 자전거부터 사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어기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분들은 대개는 안 타고 말아요.
0: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얘기만 했는데 좀 더 관심이 생겼다.
1: 네.
0: 얘기를 많이 해야겠네요. 네, 오늘 그 얘기를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할까요?
1: 네.
0: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자전거 도시, 생태 도시 그 말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저 도로만 바꿔서 되는 것도 거창한 캠페인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편리하고 비싸고 빠른 자동차의 핸들을 하루 이틀 내려놓아도 괜찮을 일상의 여유, 거리와 주변 환경을 둘러볼 만한 넉넉한 마음과 공간의 여유, 무엇보다 긴 시선으로 도시를 정말 바꿔가고자 하는 정치적인 결단이 함께해야만 한다는 걸 오늘 대화가 조금은 선명하게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덕이와 길버 PD가 함께한 도시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익산에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 익산 시민 라디오 제작단 재미보라 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부터 재밌는 스타까지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시민 라디오 재미보라의 재미스타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재미보라의 재미수다. 5월의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익산 주민이 전하는 익산 소식 함께 들어볼 건데요. 오늘 방송을 함께하는 재미보라 팀 가푼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세요. 네네.
1: 반갑습니다.
0: 네.
1: 정말 예, 속도가 엄청 빠른 그런 세월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 이러다가 6월이
1: 예,
0: 올까봐 너무. 너무
1: 오죠. 옵니다.
0: 무서워요.
1: 네,
0: 반절이 금방
1: 6월
0: 지나갈
1: 오고요.
0: 버릴까봐
1: 네.
0: 무섭네요. 네, 최근에 어떻게 보내고 계셨나요?
1: 예, 이제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예,
0: 바쁘게.
1: 바쁘게 지내면서 또 우리 짬을 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예, 수다 방송,
0: 네네, 하고
1: 재미수다.
0: 있죠. 네네.
1: 예, 오늘도 기다려 왔어요.
0: 아,
1: 예,
0: 네네.
1: 제가 왜냐면 개인적으로 지난번이랑 몇번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0: 맞아요.
1: 예, 간만에 벼르고 여러분들을 한번 만나 뵙고
0: 네네네.
1: 있습니다. 네.
0: 개인적으로는 재미들라 열심히 듣고 있는데 바쁘신가
1: 예,
0: 봐요. 네. 네.
1: 재미들라도
0: 목소리에서 약간 피곤하신가?
1: 재미들라도 저희가 이제 사실 재미보라에서 파생된
0: 그쵸,
1: 방송이거든요.
0: 그쵸.
1: 예, 재미들라 녹음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은데 주로 밤에 하다 보니까
0: 그쵸, 약간.
1: 이게 좀 목소리가 좀 잠기기도 하고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0: 네네, 같이 들었던 지니쌤께서는
1: 네네.
0: 목소리가 오늘따라 낮고 중후하다고 평하셨습니다.
1: 예. 그 행간을 좀잘 읽어야 되는데, 또,
0: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1: 예.
0: 아, 벌써 5월이 왔네요. 네, 오늘 1부에서는 익산 시민과 익산을 방문하는 관람객분들 알아두면 좋은 소식들 모아 모아서 5월의 알쓸생정, 알면 쓸모 많은 생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그거가 우리가 알쓸생정이라고 하나요?
0: 네,
1: 아,
0: 그렇습니다. 네, 예능
1: 예,
0: 프로그램을,
1: 저희가,
0: 네,
1: 네.
0: 살짝 벤치마킹?
1: 괜찮은 것
0: 네,
1: 같아요. 네.
0: 알쓸생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그러고 보니까 우리 현정 쌤도 이런 알쓸생정 한 코너 하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예.
0: 네, 제가
1: 조만간에
0: 조만간.
1: 모시고, 예, 한번 또 하면 좋을 것 같네요.
0: 네,
1: 2부는 어떻게 됩니까?
0: 네, 2부에서는 이제 5월 하면은 어린이날 이런 가족 기념 일들이 많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어린이날 떠올려 보면서 나에게 하루 어른이날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수다 방송해 보려고
1: 아,
0: 합니다.
1: 어른이날.
0: 네네.
1: 아,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네.
1: 네. 이제 어른도 이제 청년, 중년, 장년, 노년 뭐 엄청 많기 때문에 아, 그잘 생각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0: 네네. 그러면 1부 지금